0: 대학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넣어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중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오늘 역시 우리 근뇌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0: 네.
1: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근뇌보신환이 아니라, 동화악여제약공장에서 만든, 젠노보신환입니다.
0: 네.
1: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 우리 그 젠노라는 거는 우리 뇌 조직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쓴 보순하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에서 콩팥은 선천적입니다. 선천적으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느만한 기와 원기를 갖고 난단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염병을 한다, 감기를 한다, 수술을 한다, 무슨 교통사고 생긴다, 많은 만성병이 시달리면서 몸의 원기가 점점 싹 없어지게 되죠.
0: 네.
1: 우리 몸은 원기가 다 없어지면 사망합니다.
0: 네.
1: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그 외에 우리 비장이가 후천적으로 이 콩팥이 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장기입니다. 비위가 우리 좋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약물, 여러 가지 이런 보약 이걸 원기를 보충하는 데 쓰게 되죠.
0: 네.
1: 이래서 부순하는 약들은 꼭 피순 동调합니다. 비장, 후천적인 비장하고 선천적인 콩팥이 기능을 동시에 조절해준다 이 말입니다.
0: 네.
1: 따라서 콩팥이 좋아지면은 심장이 좋아집니다. 간도 좋아지고, 이래서 샹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하고 콩팥이 사귄다 이 말인데,
0: 네.
1: 심장하고 콩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알고 보면은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으로서 그 효과가 좀 종합적으로 납니다. 때문에 이 약을 쓰는 분들 우리 효과 반응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심장이 두근다근하면서 심리문란이 있어서 예 좁어요 황찬이요 진단 받았던 사람들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이런 말도 하죠. 다 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맛이 돌아온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심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신경을 심장이가 지배한단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2: 근뇌보신환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이 당뇨 합병증이 이제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손이 나빠질 때다. 예.
1: 네.
2: 뭐, 소배이 굳은 아이 가고, 누기 애 나고, 깡치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1: 오, 심했습니다.
2: 예. 그래서 이거도 이걸 내서 병원에가 그냥 이 소염제 땡기다 하고 그래도 어쨌든 며칠에만 돌아섰대다. 예.
1: 맞습니다. 당뇨병성 신염은 예, 당뇨병이 치료해야 되는 한 그게 잘 쉽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냥 땡기갖고 해야 됩니다.
2: 예, 그래도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땡기고도 가맞고 맞고 1년에 몇 번씩 그래 막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위도 싹 나빠져서 밥도 못 먹자. 그리고 이와의 소설이 그도 이 밥 먹기 용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군에 보셔서 때 소변도 깨끗해지고 입이 쓰던 게 간이 좋아졌는데 이 지방가에 세담에 그래더라고요. 네. 간이 좋아졌는데 입도 안 쓰고 밥맛이 돌아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난다.
1: 아주 좋죠. 당뇨병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소갈증입니다. 입이 마릅니다에 따라서 입이 쓰게 되고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몸에 진액이 확 들어오면서 예, 입도 마르지 않고 쓰지도 않고 당뇨병성 신염 특히 당뇨병 합병증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약이 딱 맞습니다.
2: 예, 어쨌든지 여름에 놀러 예, 손이 좋아서 그런도 입도 안 쓰고 속도 편안한 것 같고 예.
1: 예.
2: 어쨌든지 머리 상태도 별로 맑아지는 것 같고 어쨌든 형 이 써보니까 근데 보지 않은 내 당뇨병이 지금 딱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1: 당뇨병 환자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약.
2: 예, 합병증임 여러 가지 만해가지고 병원가 뭐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알 치료라겠는가 이래든지 지금 형 속도 편안하고 병원 아예 다닌다.
1: 네, 예, 혈당 조절도 잘 됐겠습니다. 이 홍삼이 들어가면 예.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2: 혈당 조절이 잘 돼서 혈당약 아예 먹어도 지금 이롭습니다.
1: 당뇨병 환자들은 꼭 홍삼 잡숴야 됩니다.
2: 어, 그렇습니다.
1: 예, 예. 홍삼이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많이 쓰입니다.
2: 예, 그래서 예, 선생님 또 나는 그래도 예, 당뇨에 내게 지금 좋은데 우리 친구는 지금 무슨 증세 있는가 뭐 이 심장이 어제 막 이렇게 그런 후두두 거리면서 예, 붙인 다음에 검사 못하겠다.
1: 네.
2: 걔네가 예, 소변이 또 예, 거긴 찌뚝찌뚝 자꾸 나간다고도.
1: 네.
2: 여지금이 들어온 거 들어왔는데도 이 팬티를 그냥 집으면 산다며. 그런데도 좋은가 물어봐 달란다.
1: 그분은 아마 콩팥이 문제

내가 있으면서 심장을 쳤단 말입니다. 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예, 금방 따라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오래 두면은 예, 이래서 이런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심장이나 콩팥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

0: 네, 가서 배달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친구 오늘이 기념이 그래서 또 다음 주씩 빨리 갔다 왔습니다. 오늘 배달 받았습니다.
1: 요즘에는 우리 전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예, 예. 예.
1: 배달 전화번호 적고 배달을 받으십시오.
0: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1: 예,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건네 복싱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여기 머리 휘감이 자꾸 머리에서 소리도 나, 귀에서 소리도 나고. 허리 다리 아픔이 걸기도 좀 바쁘고, 특히 밤에 소변 자수가 자다가도 이래서 내 지금 이 건네 보시한 선택해서 봤는데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예.
3: 몸이 휘나던 것도 많이 나고 자꾸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1: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귀를 잘 못 듣는다, 이게 다 콩팥이한 사람들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순한 이야기니까 그런 증상은 직접적으로 없어지고 해결됩니다.
3: 저 특히 소변 자수 잡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1: 그렇죠.
3: 거기 다니는 꼴기 바쁘는 것도 지금 많이
1: 나서졌습니다. 예.
3: 이번에 활동 특별히 좋다니까 활동 장관에 좀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3: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약이 25가지나 되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약을 들어보면 중요한 약재인가 아닌가, 이거는 조금만 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약재들이 다 재배 약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공장이가 동화악요 제약공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좋다는 게 양치라는 게 왜서 자꾸 말하는가, 약이 질량을 보존하는 데는 그 제약 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나도 건네 보시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혈압이가 바닥이 많습니다. 가다 나갔다 하면서 예, 그냥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뭔가 그 밤에 예, 꿈이 많고 잠이 아여고 아, 그래서 밤중에 혈압이 올라가 혈압이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 건네 보시오 안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예, 나사졌죠. 예.
4: 예, 그리고 예, 뭔가 난 또 배가 나빠갖고 예, 맨날 폐염증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목에서 가래 떨어야 되지.
1: 네.
4: 힘이 딱 너무 기침 나갖고 어떨 때는 사람 모인들이 가기도 어떠했습니다.
1: 예.
4: 폐결핵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시리하는 것 같아요.
1: 가래도 있었습니까?
4: 예, 가래는 크게 없는데 마른 기침.
1: 마른 기침이죠. 예. 마른 예. 기침이면 이 약에서 그저 즉시 효과 봅니다. 왜냐하면 유방주라며 렌스라며 진화라며 이게 다 소염시키면서 진액을 보태주는 약이기 때문에 폐가 좀 진액이 나오면 예, 부드러워지면서 마르지 않으면 그런 기침은 뚝 끊어집니다.
4: 예, 그래, 기침도 그렇게 뜯기침 안 되지 않을까, 지금, 예.
1: 네.
4: 그래, 예, 콩팥이도 나쁜, 그저 사변 차수를 한 게서 하루에도 소변 몇 번 받는지도 모릅니다.
1: 예.
4: 그래, 이제 무슨인가. 소변도 밤새배랑, 그저 한, 그러니까 한 번도 보고, 어떨 때는 안 보고, 사변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예.
1: 그럴 겁니다.
4: 예. 예, 소화기도 좋지 않아서 밥도 잘 못 먹고 밥만 먹으니 맥이 없지. 맨날 누워있어 공기밖에 안 했는데 이게 소화에도 영독수입니다. 이야기는
1: 그렇죠. 콩팥이 좋아지자면 소화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백출봉정 산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4: 예, 그래 소화도 그렇게 잘 되지. 그렇게 소화해.
1: 예.
4: 아무런 거 먹어도 일 없습니다. 지금 어떨 땐 제 안에 먹습니다.
1: 맞습니다.
4: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봐서 예, 이 약을 좀 쓰려고 예, 지금 약은 있었는데 선생님 15가지 정도 돈 현금 1,000원 빼줍니까?
1: 1,000원 빼준다. 저래 약값에서 그 보조금 그 나오는 1,000원만큼 덜어주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도 아이 되죠. 15곽 사면 15곽 주는데 또 1,000원 빼주니까 예, 이번에는 싸놓으십시오.
4: 예, 정말 우리 활동도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 15가구 좀 살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0: 에서 왔는데 이 건네받을 할 우리 집에 아바이께서 아 우리 아바이 면세지가 나이 병이 영 많습니다.
1: 예.
0: 다섯구슬이 이제는 한 석 달도 썼겠다. 어 다른 약도 많이 썼는데 이 손이 나빠서.
1: 네.
0: 손이 나쁘시면 재활병도 있고 예. 그리고 어째 특히 손이 나쁘고 위도 어째 나쁘단 말입니다.
1: 위 나빠온 게 위 나쁜 걸 먼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손이 나빠집니다.
0: 아, 어째 위 나쁜지는 어떻게
1: 예.
0: 한 20년
1: 그걸 더듬으면 콩팥이 나빠집니다.
0: 그다음에
1: 콩팥이 나쁜 걸 또 그렇게 예, 그저 그 뭐 너무 열이 나고 염증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놔두면 또 심장이 나빠지고 이 다 돌리는 말입니다.
0: 지금 심장도 나쁩니다. 그러죠.
1: 예.
0: 예, 그래서 뭐 이하고 야 병원에 입원돼 썬 나빠서 병원에 입원해서 젠지도 해보고 무슨 리뇨도 해보고 이거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은 게 이약 다 쓰고 지금 효과 좋다며 우리 아빠의 낯을 야 이렇게 좋냐 우리 언니가 뭐 견적 그랬다면서 그래 그러면서 다 쓰는 게 열심히 다 쓴다 지금
1: 예.
0: 열심히 다 쓰고 썬 나빠서
1: 그러면 또 이 효과 더 잘 난다 이거 예 약을 알아듣고 그다음에 약을 요 약을 꼭 쓰기 쉽다 이런 마음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효과는 더 빨리 나옵니다.
0: 그것이 어느 약보다 효과 좋다면서요. 여기 지금 기뻐하면서요. 매일 열심히 사요. 뭐, 먹으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손으로
0: 찾아 먹고. 예. 그러니까 손이 또 나빠놓거나, 그런 곰팥이, 그런 곰팥이나 이런.
1: 전일성 비대가 있죠.
0: 전일성 비대가 있어서. 그
1: 다음에
0: 나는 싸다 아프고 무슨 소변량이 작고, 그 다음에 소변 색깔이 별로 다르게. 지금은 소변량이 많아서 그런지, 용의 전분기 역시 시원하다. 말향도 역 많단 거지. 그래 시원하다 제가 그리고 저녁에 또 어서 소변 자꾸 받았나 저녁에 맨날 잡으려봐요 다섯 번 여섯 번 깨나든 요즘에는 이거 다 쓴다면 저녁에 한 번 두 번 깨나오고 아이 깨납니다.
1: 남성분들이 이 약을 쓰면 전립선 비대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대부분 70대 이상은 이 전립선 비대로 엄청 고생합니다.
0: 아, 예.
1: 그 방면에서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0: 야, 용 좋단데, 이 약, 네.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먹은 중에서는 이 약이 제일 좋다면서, 열심히 먹고 계속 다른 약을 먹던 거 다 지어버려도 아예 다 쓰겠던데.
1: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약종이.
0: 그래서, 그래, 위로 용 좋았어, 요즘은 밥을 미래, 애 밥 안 먹었어, 용 애나 그게 이런데, 밥을 용 잘 샀습니다, 요즘.
1: 예, 그럴 겁니다.
0: 예. 그래서, 우리 아빠 이름, 이번에 좀 많이 써라. 열다섯 꽉 싸면, 저는 뺐습니다. 말아 올까?
1: 예. 열다섯 꽉도 드리고, 또 이렇게 자문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 열다섯 꽉 싸면, 열다섯 꽉도 드리고, 1,000원 빼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 후미 규십 두 통 드립니다. 예. 이 후미 규십도 심장 영양제.
0: 심장약인데.
1: 예.
0: 심장약인데.
1: 예.
0: 후미 규십.
1: 예. 너무 좋습니다.
0: 예, 그 우리 싸먹고 있어가
1: 예.
0: 그러면 좋겠네. 열다섯 가지 서른 가지면 어려 좀 어려 먹겠네.
1: 어려 먹습니다. 지금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약종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가 제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딱딱 연필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파서 무슨 약을 선택할 때라도 이 선생님 이 약은 어떤 작용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약을 선택하기 아주 쉽습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하는 특징이가 자꾸 날마다 몇 번씩 강조드리기 싶은 게 뭔가 약종이 질량을 보존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누구 보존해줬다고 믿는가? 제약공장 보라 말입니다. 제약공장이가 확실히 이름 있는 제약공장인가? 산동 동화아교 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실험 놓고 쓰십시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대규모적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대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연변의 변화와 발전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새 시대의 숨결을 안고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는 연변, 최대령 가수의 새 시대 새 연변 보내드립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인생이라는 여정이 더욱더 아름답겠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여정.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푸른 들판으로 나가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들놀이. 모두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어서 황운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놀이 보내드립니다.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입니다. 민족문화, 민속음식을 맛볼 수 있는 연변이 더욱더 번영부강하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김도균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지난날의 추억은 은은한 향기처럼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리움을 담은 노래, 빵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따뜻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리기준 작사 최군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전용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밝은 내일을 노래하는 가요.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엔변 좋으시고 보내드립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뜨거운 정을 안고 유유히 흐르는 해란강. 이어서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해란강 고향의 강이요 보내드립니다. 김정연, 김향룡, 오해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노래들처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약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혈배강 새로 승급한 혈배강입니다. 그리고 황진수한타의 한과학이 앞면에 혈배강이라고 쓰고 뒷면에 황진수한타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분간하기 쉬워라고 쓰리 혈배강 딸로 말하고 황진수한타이 딸로 말하는 겁니다. 공명이 틀리기 때문에 혈배강은 주요하게 심장 방면을 관할해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는 분들 우리 장기적인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 보게 되면 주자를 안 해도 됩니다. 혈관이 관상동맥이라며 많이 막혀가지고 서리 쯤밖에 없다. 이것도 몽땅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걸 녹여서 없애지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주심을 계속 달고 있는 분들이 예, 우리 영심장에 바쁘다 할 때는 우리 이 혈배강 가지고 서리 이런 그 바쁠 때 잡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500돌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직접 우리 단산디와르람 입에다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격식으로 입에다 물고 있게 되면 여기에 단산디와르 주요 그 처방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삼 37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직접 심장이 편안해지고 또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된다 이런 분들이 혈배강 쓰게 되면 혈압 조절도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지금 가격이가 398원입니다. 한과기가. 예, 지금 잠시 이렇게 값이 녹은 게입니다. 예, 이제 값이 또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값이 녹을 뿐더러 또 우대 활동에 주는 게 많죠. 예, 이 기회는 제일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곽 사는 분들은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20곽 사면 40곽을 더 드리고 30곽 사면 7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100곽 가게 되죠. 30곽부터는 우리 침구가 따라갑니다. 침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침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린 데서 다니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혼순에서 다니는 분들도 있고 왕청, 도문 이런 데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번에는 화룡의 분들 다니는데 어떤 다 필요하고 갔습니다. 나사제 가족설이 용정은 뭐 더 가차바 놓거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번지방 사람들은 연길 시내 아닌 사람들은 우리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예, 어딘가 이래 중풍이 걸려서 반신 못 써도 좀 그 집행식구 걸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차에 앉아서 우리 저리에 안전하게 저리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짐 다 맞고 집문 앞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예, 그래서 점차석을 좋아하지 않았거나 그 적감에는 집사람이 같이 일해 다니던 딜로부터 혼자 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 보게 되면 어쨌든 제 짐은 다른 짐과 틀립니다. 고대료법 그대로 하기 때문에 침 번신은 원래 매일마다 맞는 법이 없습니다. 제대로는 침은 고대로부터 항상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침 맞아보면 알 겁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한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한몸에 한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분들을 예를 들게 되면 뭐 중풍 걸려서 반신 잘 쓰지 못한다. 그럼 중풍 바다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바다쉐라는 거는 양쪽을 합하면 16개 침혈을 꽂을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중풍 걸린 사람들이 좀 적이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을 풀어줄 그 침도 놔줘야 되고 적 풀어주는 침 그 우열을 해서 심장 침을 또 같이 놔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뇨실금 있죠, 전립선 문제 있죠, 또 뭐 경추뼈 있죠, 견주염 있죠, 무릎관절 문제 있죠, 허리랑 아프죠, 또 요추관반 탈출 있죠. 이거 몽땅 같이 놔줍니다.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고 품 많이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침은 매일마다 맞게 되면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문전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나는 오늘 딱 사겠다 예, 결정하는 분들은 예, 20곽 이상부터는 예, 우리 혈배강 공장 측에서 또 10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황진수한 타인은 한곽 가격 698원입니다. 예, 그래서 한곽이 30알 들어있는 게 알이 좀 큰 게입니다. 35가지 중약젤로 구성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잡순다 하게 되면 예, 15일 동안 복용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 잡순다면 뭐 30일 복용할 수 있는 게죠. 예, 그래서 6곽 사면 3곽 더 드리고 10곽 사면 10곽 더 드리고 15곽 사면 20곽이나 더 드립니다. 옛날엔 15곽 드렸죠. 이번에 많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분 15곽부터도 우리 침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리고 찾아와도 됩니다. 그러나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제 딸로 진료소도 딸로 있고 그 다음 병원도 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해서 예약해야 됩니다.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립과를 찾아와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도 있고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펜탄푸옌월 이거 황진수한테랍니다. 크게 옆에서 그 옆에다 그 펜탄푸옌월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펜탄 반신

0: 여보세요.
1: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2: 네, 말씀 주세요.
1: 예, 나와 남편은이 또 우리 언니도 그렇고 해서 예, 소위 다의 황진산 타야하고 혈배강 쓰고 많은 허전이 있습니다.
2: 네.
1: 그, 예, 우리 남편의 혈압도 높은 축이고 우리 언니도 혈압 대단히 높았는데 이 혈배강을 잡수면서 또 황진산 태도 곁들여 잡수니까 이 혈병이 다 나아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을 됐다. 그래서 그전에는 네. 그냥에 조심하랑 그냥 그러만이 요구당이든 게 어쩔 것 같다. 이 없습니다.
2: 네, 조심화 처방에 다 들어가 있을까나.
1: 예, 예. 그리고 소리 혈압약을 이 약 잡수기 전에 혈압약 쓰면서도 소약을 든 혈압약은 콩팥을 허하게 만들다지 이러저런데 다 좋지 않다지 다른 병이 온다지 이랬거나 정말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나자 아이 집대다
2: 임상에 다 검진이 나왔습니다. 서약을 된 혈압약 오래 먹게 되면 당뇨병도 올 수 있습니다.
1: 예, 예 선생님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약을 잡수면서 나도 먹고 다 우리 언니도 잡수면 혈압이 점차적으로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 네.
1: 그리고 난 또 신율이 좀 낮던 것도 신율이 정상으로 되고
2: 네.
1: 그 다음에 목이 마르지 않고 소변이 급하던 것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2: 네.
1: 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심장에 피를 많이 공급해주고 폐물을 제로 배출하고 녹여준다니 이런저런 증상이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2: 네.
1: 가만히 생각해볼까 어때 이렇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심장도 이렇고 이제도 얘기를 했지 모기도 아예 마르고
2: 네.
1: 소변이 그리 급한 것이 다 해결되는가 가만히 이래 보니까 정말 이 약이 다른 약보다 다 들립니다. 지금의
2: 네.
1: 이학 전문가들 몇십 년 된 연구로 제조됐고 림상을 거쳐 난 약이고 또 몽땅에 좋은 천연약대로 제조되기 때문이라고 세게 스며스를 알고 있습니다.
2: 집에 아버님도 관심 못 쓰는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언어 장애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황진산 예, 타이가 들어갔어요. 예.
1: 특히 선생님이 심장 투자를 하라는 병원에 그 진단을 받고 선생님께 가서 다시 진행을 해보니까 아 이거 이 약 쓰면 된다. 특히 황진산 타이가 예. 이 중평 후기증 이라면 다 좋고 이 그런 저자라는 사람들께도 매우 좋다니까
2: 저자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약수
1: 예, 예. 할 필요 없는데 지금 하지 않아도 까딱 이렇습니다.
2: 예예.
1: 그리고 혈지도 예, 이전보다 수치가 정상으로 되고 어째서나 이런저런 병이 다 나아질까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2: 네.
1: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제는 예, 나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예. 심장 주제로 우리 남편 안 건 더 말할 수 없는 좋은 일이고 중풍을 혈질환 혈압이 심장 따져가 중풍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지고 롱 자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1: 예. 예. 오늘도 선생님이 좋은 약을 항상 딱딱 그저 이래 알선해줘서 우리 가정에 정말 이전에는 항상 고통스럽고 그저 근심을 쌓인 데어준 행복밖에 남지 않고 건강이 좋으니까 항상 웃음밖에 없습니다.
2: 네.
1: 예, 선생님 정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예.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말씀 주세요.
3: 예. 예, 나도 이거 예, 현재 강하고, 예, 이거 황진산 타일 먹고, 과정 그 얘기하겠는데,
2: 네.
3: 내가 아니고 우리 집에 아바이, 이렇게 중풍이 3년 전에 왔습니다. 중풍이 와가지고, 예, 약도 많이 쓰고 좋다는 것 같은데, 허전이, 병원에서 출원에 조금 허전이 있었는데, 지금 또 어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제프이 왔는지, 점점 더 한다.
2: 네, 제프 여러 번 옵니다. 예.
3: 숨이도 흐르고 뭐 어쩜 얘 물 먹어도 그렇고 작물 조금 이렇게 먹어도 얘 자꾸 개끼고 그런 반신을 잘 못주고 얘 그래서 이렇게 말도 하는 게 발음이 똑똑하지 못하고 이러고 이랬습니다.
2: 네.
3: 이런 상태에서 뭐 어제는 포기라고 그래서 죽지 않으면 되지 하고 그래서 약을 지서고서 이게 좋담 이거 달고 지서고 좋담 좋가 사다 먹고서 아무 약이다 일단 좋담 먹고 있는데 효과는 나타나 납니다.
2: 네.
3: 그런데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저기 중풍에는 이제 방.

0: 이게 관계산 사이가서 사는 것도 물어보고 이거 예 싸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 이거 싸서 먹고이 한 보름이 됐는데 이 효과가 벌써 나타났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숨이 흐르든지 숨이 흐르고
1: 네.
0: 그다음에 반신 불수돼서 이거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서 불수 때리고도 얘 막 넘어지고 뭐 지구야 일어나던 게 지금 한참부터 벌써 일어난다.
1: 네.
0: 그리고 그 언어장에 와서 말을 어라고 이래던 게 지금은 완전히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똑똑하진 않아도 그래도 말하는 거 알아들을
1: 알아들을 수 있죠. 예, 예.
0: 예, 미네 말로
1: 그래도 대단하겠죠.
0: 이래던 게 그래도 뭐 달라 뭐 먹겠어 누기 손님 좀 인사할 줄도 알고 이렇게
1: 네.
0: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생각밖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황진산 타이를 이렇게 결합했으니까 효과가 이렇게 너무 잘 나가지고 뭐 내가 이런 혜택 보겠나 뭐도 이렇게 우리 집 아바이처는 이렇게 예 고생을 하고 모두 중풍이 와서 불편함을 끼치는 분들이 이렇게 좋냐고 좀 알고 아드시라고 이래 내 훈장 감사합니다.
1: 아, 예. 좋은 일을 하죠 지금. 네.
0: 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제품 가져다 줘서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첸정산 여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또 견정산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번역하게 되면 견정산입니다. 이 첸정산이란 거는 아주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본다 할 때 첸정산은 주약의 그 왕칭른 그러니까 이링가의 수어이 여기에서는 우리 부양황후탕 이 처방이고 그 다음에 이 첸정산이라는 거는 양氏加强方이라는 게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입니다. 그래서 이 첸정산은 주약의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신경 주위에 있는 이런 가래들을 몽땅 청결해내가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3: 네,
1: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복용 한 잔다.
1: 네.
3: 저는 뇌혈관병이 있어서 이약을 썼습니다.
1: 네.
3: 이약 쓰기 전에는 뇌혈관이 많이 막혀서 우울증이 자주 나고 항상 머리 흐리멍텅해서 머리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봐도 낫지 않던 게 풍동하고 했댔습니다.
1: 네.
3: 그래 입과 눈이 비뚤어져서 밥 먹을 때면 이게 자꾸 흘리고 이거 벌리기 바빠서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혈배강 쓰면서 선생님 친구도 결합했는데 입과 눈이 인증도 나옵니다.
1: 네.
3: 그리고 혈압이 계속 높은데 혈압은 어떤 정상이 돼서 지금 혈압약도 끊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선생님 친구 어찌나 효과 좋은지 예, 선생님 친구로 내 했습니다.
1: 네.
3: 딱 나오니까 어찌나 효과 좋은지 선생님이 친구 최고입니다.
1: 아.
3: 예. 선생님처럼 이렇게 친구로 자라는 선생님은 내 처음입니다.
1: 예.
3: 친구 내 많이 맞아봤습니다.
1: 많이 맞아봤죠. 예.
3: 예. 그리고 지금 나온 황진산타의 효과, 너무 좋습니다.
1: 대단히 좋습니다. 예.
3: 예. 더 정신이, 익었을거나 더 정신하고, 예. 이거 매겠는 거 모르겠습니다.
1: 그리고 어머님한테요. 황진산타에 여기에 들어간 그 첸정산이라는 게 이 처방은 짬은 면풍 치료해주는 처방입니다. 그냥 딱 맞습니다.
3: 예.
1: 네.
3: 그래 우대에 지금 너무 좋거나 약을 좀 많이 싸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엄청 크게 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첸정산이라는 건 지풍지라고 말합니다. 지풍지, 바람을 없애준다. 이런 게죠. 그래서 우리 그 면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 여름철에 너무 덥다고 소리, 창문을 뺐어 열고 소리, 고요팔에서 얼굴을 딱 대고 소리 잤다. 이렇게 되면 바람 막 이튿날 딱 일어나게 되면 입가는 쭉 비뚤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딱 맞대고 소리 막 추위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입가는 비뚤어 올라간다. 무슨 얘기인가? 기실은 어째 그런가? 지금 많은 분들이 가서 혈액순환해야 된다 이랬는데 기실은 이 첸정산 처방 이거 면풍 치료하는 데는 혈액순환 이거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그 신경계통 그 주위에 가래가 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래라는 거는 만약에 따뜻하게 되면 그거는

0: 다 용해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바람 세게 분다 할 때는 그 가래가 응고됩니다. 응고되게 되면 그 신경이가 제대로 전달을 못합니다. 그러면 입관운이 한쪽으로 쭉 비뚤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걸 치료할 수 있으면 일단 뭔가 취풍화탄한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약 처방이가 주요하게 준여에는 바이푸즈, 전여에는 전시하고 장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시여라는 거는 이게 특별합니다. 예, 요거는 황주에다 잡숴야 됩니다. 이 술을 한 본신이가, 이, 제가 말하는 거는 공업용 이런 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배주라면 몽땅 공업용 알코올을 꼈다가서 뛰어가지고서 만든 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롭습니다. 이렇게 술이라는 게 우리 황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황주에다, 우리 그 설명서에다서 썼습니다. 특별한 이런 환자는 황주에다 먹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면면풍이라 맞았다 이런 분들은 이 황주에다 잡수는 게 좋습니다. 이 황주가 한 개의 약재로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여. 황주는 이 모든 이런 중약재를 이 얼굴 그 자글로 해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게죠. 그래서 중에서는 약을 쓸 때 꼭 이 원칙이 있습니다. 뭐 이 병이가 위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다리 그쪽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약 쓰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래 치료할 때 효과를 잘 볼 수 있는가. 한 방면은 우리 침을 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방면에는 어떤 약재들은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서 제가 약을 달러 가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풍 치료할 때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그거나 그 어림에 나오는 감이 진구열리 거기에 나온 겁니다. 거기에 세 가지 처방했습니다. 하나는 쌍황탕이란 게 있고 하나는 부양황후탕이란 게 있고 하나는 小续明汤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양황후탕 우리 이 처방에 부양황후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小续明汤증 이런다 할 때는 거기에 없는 처방은 제가 또 만들어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小续明汤 거기에 약재가 모두 12가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6가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에.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2: 뭡니까? 저는 또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는 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각종 다른 병원 가서 치료 많이 했습니다. 침도 맞고 근데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갖고
0: 예.
2: 이번에 저기 저 뭡니까? 선생님이 저 말씀하시는 혈배당 쌌습니다. 어제.
0: 예.
2: 아직 먹어는 못 봤는데
0: 예.
2: 근데 저 뭔가 효과가 없이 못 좋다니까 나도 좀 써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활동이 됐으니까
0: 그래.
2: 뭐 평상시 약과 별로 차이가 없고 지금 부짐이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0: 그래서
2: 우선이 많이 사겠습니다. 그래.
0: 예.
2: 그래서 내가 또 이전에 그러니까 한 석 달 전인지 또 풍수빵 많이 쌌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먹어보려고.
0: 그래.
2: 어제 조선족 분들이 배달합니다.
0: 네, 예.
2: 그래 배달하는 게 태도도 참 좋고 그치 한족도 그치 좋지만도 조선 사람 배달하니까 언어가 통하고 참 좋다.
0: 그래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얼마나 좋았어요.
2: 예예. 예.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0: 네.
2: 저한테 감사드립니다.
0: 예예. 예, 예. 무슨 일 있으면 또 전화 치세요.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예. 건강하세요.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럼 小续明汤증언니 이 小续明汤이란 건 누구 발명해냈는가 하면 당나라 때 순수묘 그 어느 책이 있는가 하면 베이지 千金药方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千金易方이랍니다. 이方이란 건 날개란 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된 그 약 처방입니다. 여기에 주요하게 마황, 후즈, 生姜 대다신 약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지, 杏仁, 황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째서 제가 조합해 주는가 한 방면에는 모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 방면에는 이게가 적감에 답숙일 때 콱 세게 답숙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그거나 이 모자란 이런 약들은 이게 너무 센 약이 마황이라면 대단히 센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장기적으로 쓰면 또 아예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콱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처방에 그 황진수한테 처방 구조에 잡숙게 되면 회복도 빠르고 이런 치료에 엄청 효과 좋죠. 그래서 여기에 杏仁하고 황친 예, 방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0: 이 여섯 가지 약재는 이 우리 이 처방에 비록 처방에 35가지 약재 많이 들어갔지만 이 여섯 가지 약재는 쇼슈밍탕에 들어간 이 약재이기 때문에 요건 없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꾸이슬방풍 그 다음에 당삼 간초 간초도 생간초로 씁니다. 쯔간초로 하겠습니다. 쯔간초 쓰게 되면 좀 이렇게 늦습니다. 이 늘리 약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약 효과가 서로 이 약 처방과 조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공능할 때는 이 쯔간초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중풍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심근경색이나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이런 질병이고 엄중한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늘리 효과 보는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초, 순간초로 뜯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천슝하고 발솔 이렇게 들어간 그러니까 뒤에 여섯 가지 약재는 우리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여섯 가지 약재는 없는 겁니다. 없으면 제가 그걸 보충해줘야 되죠. 근데 약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래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서 환자분들 자꾸 저한테 오라는 거. 항상 환자분들은 예, 그래서 글쎄 어디 좋다 하게 되면 싸 잡을 수 있는데 우리인데 환자들 보게 되면 다른 데가 다 잡숴보고 치료해보고 효과 못 봤다는 마지막으로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저한테 찾아오게 되면 예, 제가 정확한 진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을 더 많이 열 건은 더 많이 넣고 적게 열 건 적게 넣고 예, 없앨 건 없애고 이걸 제가 가늠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찾아오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무슨 뭐 저한테 와 딱 약 사라 이런 것보다도 예, 일단 저한테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고서 내가 치료해보겠다 그러면 활동에 참가하는 게고 치료할 필요 없다 그러게 되면 예, 못 드는 것처럼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쇼슈밍탕은 주약이 쯔디탕환 이렇게 완전히 탕환 말합니다. 예. 그리고 반신 부수이 반신 못 쓰거나 마모기하거나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거나 예. 그 다음에 말을 꺽꺽꺽꺽 대거나 예, 어떨 땐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예, 뇌유축이죠. 그 다음에 코우염 YC 입바늘이 빗돌아 올라갔거나 예, 이걸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증상이가 어떤 증상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그 중풍 처방은 세 가지를 말했죠. 쌍황 이거는 예, 쌍황탕은 주약이 우리 그 허혈을 없애는 게죠. 그러니까 내가 말은 제대로 하는데 근데 이런 중풍 맞았다 할 때는 쌍황탕도 들어가야 됩니다. 쌍황탕에 황치하고 그 다음에 그 황발, 황친, 황친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예, 이 세 가지 황제가 들어갔다 해서 쌍황탕이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재 같이 들어간 건데 예, 구체적인 거는 제가 환자분들이 찾아오게 되면 제가 장상세히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첸정산 이거는 예,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얼굴에 신경에 이런 가래가 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없애주고 바람을 없애주면서 이 비뚤었던 게 제대로 돌아오게끔 한다 해서 첸정산 예, 이런 이름을 가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첸정산이가 맞습니다. 그 외에 우리 빠전탕 이거는 기를 보충해준 네 가지야. 피를 보충하는 네 가지 약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부철춘회가 수경제 이르러 보니 사람들의 저녁을 다 먹고 난진 뒤였다. 천사들은 추운 밤을 지새기 위해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서 모닥불을 지피었다. 널찍한 산비탈과 숲을 속 그리고 좀 마른 땅 여기저기는 천사들이 피워놓은 모닥불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얼핏 보면은 불빛이 휘영한 도시 같기도 했지만 실은 인가 하나 없는 거칠고 추운 들판이었다. 천사들은 날마다 이런 곳에서 밤을 지새했다. 소년이 자기네 탄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두철추가 붙잡았다. 오는 길에 말배에서 긁어낸 한근 남짓한 고기를 아직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솥을 빌리고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나물도 좀 얻었다. 저마다 식량 주머니에서 보리쌀을 조금씩 덜어서 솥에 넣었다. 거기에 말고기를 썰어놓고 국을 끓였다. 덕분에 한 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다. 소년 전사는 두철추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을 줄 몰랐다. 그는 두철추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떠났다. 초지에는 마을도 삼림도 없었다. 사람들은 비옷이나 천을 자그마한 나무 위에 치워놓고 대충 비바람을 피했다. 여름이고 바람도 세게 불지 않는다 하지만은 밤에는 영하 가까이로 기온이 내려가서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오로지 힘이 드는 것은 동지들끼리 서로 나눌 수가 있는 체온이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체온이 있어서 춥고 기나긴 밤을 겨우 지새할 수가 있었다. 두철춘회가 잠잘 곳을 찾을 무렵에는 먼저 온 전사들이 마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뒤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나뭇가지를 땅에 꽂아 거기에 우비와 천을 매놓은 다음 삿갓 몇 개를 그 위에 걸었다. 그리고는 서로 몸을 기대 잠을 청했다. 사람들이 막 잠이 들려는데 곁에서 어지러운 발소리가 나더니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1: 동지들 어서 전투 준비를 합시다. 마을이 보입니다. 초지를 다 지나왔습니다. 어서 호정남을 치러 갑시다.
0: 철추와 리소우는 용문도 모르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 전사가 전투 준비를 갖추고 두 손에 총을 쥔 채 앞에서 뛰어가고 있었다. 이려들 사람이
1: 그만둬요. 당장 멈춰요. 동지!
0: 하고 소리를 치면서 뒤를 쫓았다. 하지만 그 전사는 곧장 산 꼭대기로 내달리었다. 몇 사람이 따라가서 총과 배낭을 빼앗으려고 하자 그가 또 소리를 질렀다.
1: 내 집은 내가 맵니다. 난 병장 아니라니까. 어서 호정남을 치러 갑시다. 우리 님이 초지를 빠져나왔어요. 초지를 빠져나.
0: 두철추가 쫓아가는 사람을 잡고 영문을 물었다.
2: 독버섯을 먹고는 저렇게 됐어요.
0: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대답을 했다. 두철추와 리소우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발치를 보며 엇갈려 누웠다. 매일같이 옷 한 벌로 버티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몸에는 이가 욱실거리었다. 리소우가 몸이 가려워 자꾸 뒤척이는 통에 두철추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리소우의 발이 자꾸만 두철추의 등에 와닿았다. 그가 발꿈치로 소우의 다리를 툭 치며 말을 했다.
2: 왜 이리 설치나? 응? 이거 가만두지 않으니 잘 수가 있어야죠. 아, 그럼 시원하게 굳던가. 자꾸 뒤채지 말고.
0: 리소우는 일어나 앉아서 한참 시원하게 몸을 긁더니 속옷을 벗어 밖에 내다 걸었다.
2: 이들한테도 이참에 초지 된맛을 보여줘야지.
0: 이 녀석 머리는 잘 돌아.

0: 절추가 없었다. 소호는 다시 누워 조용히 물었다. 배정동지, 우리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얼마를 더 가야 할까요? 아, 기껏해야 2, 3일 걸리겠지? 돌이 보이면 다 빠져놓은 셈이라고 하던데 왜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곧 보이겠지 뭐. 주철추는 졸려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배정동지도 집 생각이 나서요? 잠에 취했던 두철추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전에 집 생각이 나나? 아니요. 생각 안 나요. 리소가 더듬더듬 대답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어젯밤 꿈에 엄마가 보여서요. 엄마 몰래 입대를 해서 그런지 자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같이 산골을 나왔는데 제가 떠나버렸으니 엄마 혼자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왔어야지. 그럼 입대를 못했을 거예요. 두철추는 그의 상급이자 그를 입대시킨 형으로서 다 일났다. 소후, 우리는 이제 혁명을 위해 힘써야 해. 우리 같은 사람은 돌아가도 사람답게 살 길이 없지 않나?
1: 저도 그건 알아요.
0: 리소가 어딘가 억울한 듯 말했다.
1: 저라고 왜 돌아가서 석탄을 전하려고 싶겠어요?
0: 그럼 됐어. 두철추가 마음을 놓으며 말하였다. 소후, 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집을 떠날 때 아내가 눈물 범벅이게 내가 말했지. 여보, 울지 마. 날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 기다리지 않더라도 원망은 안 하리다. 어차피 나는 혁명이 성공해야 돌아올 사람이니까. 그러고 왔다고.
1: 저도 그래요.
0: 우리가 폭죽을 들고 홍무를 환영하러 나갔을 때부터 나는 이 군대가 좋았거든. 입대한 뒤에도 그래.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을 굳게 먹자고. 우리 같은 사람은 혁명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네.
1: 네, 걱정 마세요. 배장동지 얼굴에 목칠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제발 제 이불을 좀 여면 주세요. 바람이 들어와요.
0: 두철추는 리소의 팔을 잘 덮어주었다. 그럼 어서 자도록 해. 내일 또 그래야지. 어?
1: 오늘 밤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0: 아, 별이 청청항을 보니까 비가 오지는 않겠어. 좀 지나자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두철추도 이내 잠이 들었다. 밤새 비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찬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서로 몸을 더 꼭 기대하였다. 초지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일어났다. 새벽 추위 때문에 더 잘 잘 수가 없었다. 두철추와 리소우가 일어났을 때는 아직 날이 어둑어둑하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덤을 파는 소리였다. 밖에서 자다 보니 날마다 얼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대여섯 사람, 일여덟 사람이 함께 죽는 경우도 있었다. 모닥불이 너무 일찍이 꺼진 것이다. 흙을 파내는 삽질 소리는 자꾸만 두철주와 리소의 가슴을 후벼냈다. 어젯밤 두철춘의 수용대는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둘레를 똑똑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산비탈에 서서 서남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끝없이 넓은 늪에서 높이가 몇 미터나 되는 물기둥이 치솟고 있었다.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었다. 물기둥에서는 마치 소가 울부짖듯 우우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소우는 이 기괴하고도 멋진 전경에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1: 배정동지, 여기가 어디예요?
2: 지휘관이 분수령이 나오던데.
1: 무슨 분수령인데요?
2: 장강과 황하가 갈라지는 곳이지. 이쪽은 장강 유역인데 작은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황하 유역이라는군.
0: 소후는 그 말을 듣고 보니 너무도 신기해.

0: 그는 그 작은 산등성이를 보고 또 부었다.
1: 그럼 우리가 곧 초지를 벗어나게 된단 말입니까?
2: 그래, 곧 그렇지.
1: 와, 그럼 어서 가요, 배장동지.
0: 아침을 먹고 부대가 출발할 무렵 해가 떠올랐다. 사방으로 초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족말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보이는 날에는 너무 반가워 환성이라도 지를 태세였다. 하지만 두더지 몇 마리가 길가에서 두리번거릴 뿐 사람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뭐든 나타나기만을 바랐지만 끝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걷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은 초지일 뿐이었다. 해는 금방 자취를 감추었다. 초지에는 음침하고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보슬비가 내리더니 모든 것이 흐릿허무해지었다. 오늘은 초지에 들어선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대오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었다. 소용대는 뒤처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짐을 대신 지어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우면서 힘들게 걸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포도나무를 각발으로 동여매 만든 들것 비슷한 것을 끌고 가는 홍군 전사 셋을 만나게 되었다. 들끝 위에는 얇은 회색 담요를 덮은 환자가 정신을 잃은 채 누워있었다. 세 사람은 무척 힘이 드는지 좀 걷다가는 쉬고 나였다. 그들은 두철추 일행을 보자 기다렸던 듯이 말했다.
1: 동지,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걸겠습니다.
0: 두철추가 젠 걸음으로 다가가서 물었다.
1: 동지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저희들은 군단 포병용 사람들입니다.
0: 여의고 키 큰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대답하였다.
1: 들것에 놓은 사람은 명사수입니다. 오강을 건널 때 강가에는 사격진지 두 곳을 한 발에 하나씩 까부지지 않았습니까? 홍성보에도 실렸는데 바로 그 동지 사...
2: 그럼 이 동지가 저장성이란 말입니까?
1: 아닙니다. 저장성 동지 수제자인데 솜씨가 저장성 포금가죠. 워낙 몸이 참 좋았는데 초지에 고인물을 먹고 중독이 되어 이틀이나 밥을 못 먹었습니다. 지휘관 동지 꼭 이 동지를 데리고 초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 당연히 그래야죠.
0: 두철추는 곧바로 세 사람을 붙여주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각발을 풀어서 나무 들끝에 맸다. 셋이 더 힘을 보태니 훨씬 가벼워지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수렁이 앞을 가로막았다.
1: 우리 업고 갑시다.
0: 두철추가 명사수가 덮고 있는 담요를 헤치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 얼굴은 꺼멓고 몹시 여윈 사람이 배는 남산만하고 두 다리는 퉁퉁 부어있었다. 명사수가 눈을 뜨더니 조용히 둘레를 둘러보았다. 그는 수렁을 보고는 사정을 금방 알아차렸다. 두철추가 그를 부축을 해서 앉히려고 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3: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0: 두철추는 그를 부축하면서 말했다.
2: 우리가 어찌 명사수를 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0: 그는 억지로 일어나 앉으며 또 손을 저었다.
3: 정말입니다. 업고 갈 필요가 없어요. 저지를 빠져나간 다음 우리 집에 소식이나 전해.
0: 명사수는 고개를 돌린 채 말을 잊지 못했다.
1: 동지, 그럼 말 마십시오. 초지를 빠져나가 허종남과 싸워야죠.
0: 두철추는 명사소를 등에 업었다. 땅바닥은 온통 진

아니었다. 두철주는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더부룩하게 솟은 풀더미를 찾아야 했다. 제 한 몸 가누기도 힘들었다. 그렇다고 등여번 환자를 떨어뜨릴 수도 없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었지만 인차 땀이 철철 흘러 온몸이 흠뻑 젖었다. 리소우가 얼른 명사수를 받아 업었다. 이렇게 몇 사람이 그를 번갈아 업고 천천히 걸었다. 날이 저물 무렵에야 사람들은 늪을 지나 명사수를 다시 나무 들것에 올려놓고 끌었다. 하지만 두철주는 이미 녹초가 되어서 발에 돌덩이를 매단 듯 걸음이 무거워지었다. 두철주가 리소에게 당부하였다. 동지가 수영대를 거느리고 가도록 하오. 나는 뒤에서 숨을 좀 돌려야겠어. 명사수를 꼭 수경지까지 데리고 가요. 알았지? 응? 리소우가 그러마 하고는 앞서갔다. 두철추는 한참 쉬다가 날이 저물어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걸었다. 오리쯤 갔을까? 14살쯤 되는 소년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고개를 무릎에 박은 채 배낭을 깔고 앉아 있었다. 곁에는 표를 쓰는 도구가 담긴 통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었다. 가까이 가보니 숨이 멎은 것은 아니었다. 두 번 불렀더니 겨우 눈을 떴다가는 다시 감았다. 식량 주머니는 쌀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다. 다행히 물통에 물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소년 전사의 머리를 자기 팔에 기대게 하고는 물을 먹이었다. 그러자 소년이 눈을 떴다. 배고 고파 정신을 잃었겠구나. 두철주가 물었다. 소년 전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철주는 식량 주머니를 벗어들고 손대중에 부었지만 반컵 정도 남아있었다. 그는 보리쌀을 반쯤 조심스레 들어서 소년 앞에 가져갔다. 소년은 미안하다는 듯 자그마한 손을 내저었다. 아, 저도 있어요. 그냥 먹어. 두철주가 웃으면서 보리쌀 한 줌을 어린 전사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한 입에 다 먹기 아까운지 조금씩 입에 넣고 씹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후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0: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님은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님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체육을 매개로 전민건강체육경기전개, 민족전통체육전승,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 보급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의 생동한 실천 담체로 삼아 교전경기, 대중체육, 전문경기 등 다차원 전경을 연결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의 옥토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길시 제3중학교 운동장에서 다채로운 교정운동회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민족 학생들은 경기장을 누비며 용감히 앞을 다퉜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의지와 체력을 단련하고 분투정신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튼튼히 자라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제3중학교 학생 리진입니다. 체육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고 의지를 연마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여러 민족 친구들과 료애를 기피하고 우위를 증진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가리지 않고 어깨 나란히 함께하면서 우정이 갈수록 깊어지고 사이도 갈수록 화목해졌습니다. 공청단 연길시 제3중학교 위원회 서기 최엽진입니다. 우리는 시종 체육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경기로 마음을 모으는 것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 아이들이 경기를 매개로 운동을 인연으로 함께 지내고 경기장에서 분투하는 가운데 감정을 돈독히 하고 단결의 힘을 결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변주 진달래 은경 동심컵 중도는 축구 초청 경기가 룡정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에서 온 29개 대표팀의 500여 명 중도년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고 경기로 침묵을 다졌습니다. 이는 전민건강체육운동이 민족단결 진보를 추동하는 생동한 실천이 되도록 했습니다. 연변주 로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향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에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벗을 사귀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 선생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펼쳐진 이래 연변 대표팀의 홈장과 원정 경기장은 열띤 분위기와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열정적인 풍채와 분투정신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문의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져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과 확고한 문화 자신감, 독특한 도시 기질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판다 조합 박나모 곡광조입니다. 노래에는 연변의 좋은 요소들이 많이 융합됐습니다. 장백산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노래와 춤에 능한 조선족도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는 우리 모든 민족, 중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로 단결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기의 높은 인기와 광범한 보급면, 강한 전파력이라는 우세한 전경에 의탁해 우리 주에서는 체육 더하기 법률 보급 더하기 민족 융합 몰입식 선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전통적인 선전 장벽을 타파하고 민족 단결 선전이 사무실을 벗어나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의 분위기가 아주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3일꾼들이 우리에게 책자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변의 민족 전통 체육 문화도 대를 이어 전승되며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과 보급에 초점을 맞춰 민족식 씨름, 전통 활쏘기 등 특색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을 상시화하고 조선족 전통 민속체육과 전민건강체육 전략을 깊이 융합시켜 여러 민족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대지에는 문화체육 경기가 곳곳에서 꽃피고 민족 융합 분위기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선수와 문화체육 애호가들은 경기장에서 실력

0: 끌겨리고 손잡고 나아가면서 경기 교류 속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단결의 힘을 모으고 있는 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연변 대지에 깊이 스며들고 대중들의 생활에 융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중추절을 맞아 연변 대지 곳곳에는 단란하고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연변 박물관의 고풍스러운 문화 견학에서 도시의 흥겨운 민속 모임, 사회구역의 따뜻한 유도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명절을 보내고 민족 단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주제 견학, 민속 체험 등 활동을 통해 중추절 문화와 발해 역사 문화 맥락을 융합시켜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이 견학 체험 속에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느끼며 고풍스러운 정취가 넘치는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견학 수업을 알심드려 마련했습니다. 해설로는 청소년들을 이끌고 중화문명 동강의 서광 전시청을 몰입식으로 참관하면서 발해국과 당나라 사이의 밀접한 왕래와 심층 융합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또 고대의 깊은 역사적 연원을 생동하게 해석해 아이들이 동북변강의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천년의 문화 맥락을 료해하도록 했습니다. 7세 교실 활동실에서 강사는 육합동풍,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을 둘러싸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지도 강사들의 인솔하에 월병을 직접 만들며 중추절 풍속을 체험했습니다. 이 밖에 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투호 경기 등 재미있는 활동도 마련해 관광객들이 소통 활동 속에서 전통 민속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연길 학생 왕열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추절을 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물관에서 해설원 선생님과 함께 발해국과 당나라 문화 사이의 연계를 알아보고 투호, 탁본 등 활동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빙피 월병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실천 체험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중추절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방문입니다. 전통 명절을 담채로 발해 역사 문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시청 견학, 과학지식 보급, 직접 체험을 결부한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발해와 당나라의 교류 역사를 료해함으로써 중원 문화와 변강 문화의 깊은 연원을 료해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변강 교류 문화를 느끼고 배우며 전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함께 중추절 깜짝 공연도 연변 박물관에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구성진 퉁소 연주와 우아한 조선족 무용이 잇따라 등장해 참관하러 온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청각 성연을 선사하고 상서로운 중추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조정서입니다. 박물관에서 중추절을 보내기는 처음입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조선족 전통 가모 공연을 비롯해 많은 활동을 마련했는데 탁본 같은 중화 전통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중화 문화의 다운 일체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중추절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연길에서는 단결과 단란함을 상징하는 천인 비빔밥 활동에 여러 민족 대중이 참가해 민속의 매력을 함께 감상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며 명절의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민속문화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져 대합창, 민족무용, 여성중창, 장구춤 등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색미식 품평구역에는 각종 조선족 특색 음식들이 마련됐고 민속놀이 구역에서는 투호 등 조선족 전통놀이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훈출시에서는 1년의 명절 맞이 이웃 화목 활동을 펼쳐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면서 명절의 따뜻함을 주민에게 전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도에서는 문예공연 플러스 편민봉사 모식으로 백가연, 편민봉사 등 주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월병을 만들고 물만두를 빚었으며 다채로운 문예공연과 재미있는 놀이를 펼쳐 웃음소리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도 연남사회구역 주민 가홍안입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에게 아주 뜻깊습니다. 명절 분위기도 느끼고 이웃 사이의 정도 더욱

0: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1: 2026년 중국 농민 풍수절 및 제4회 전주 농민 풍수 시즌 문예 공연이 일전 용정시 지신진 명동촌에서 개최됐습니다. 여름족 대중은 노래하고 춤추며 풍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향촌 진흥의 힘을 모았습니다. 풍수로 새 국면 열고 실속 있게 일해 진흥 촉진을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 문물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군중예술관 연변

0: 정부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주 8개 현시에서 온 11개 기층문의 대호가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 참가자들은 대부분 농민 대중과 기층문의 애호가들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소박한 민요는 땀덩이를 쏟아 거둔 풍수의 기쁨을 노래했고 열정적인 민족무용은 향토 풍정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배우들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풍수의 기쁨을 표달하고 시대를 노래하며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정체로운 공연은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도나 죽현 전승예술중심 원장 해정입니다. 이번 농민 풍수절 맞이 문화 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악단에도 농민벗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전통민족 악기 고쟁을 함께 연주하며 이번 행사를 경축할 수 있어 모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농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풍수축제인 동시에 민족 농경문화를 전승하는 문화성회이기도 했습니다. 활동은 향토문의 형식을 통해 연변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농업농촌 현대화 발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연변군중예술관 부관장 로정호입니다. 이번 활동은 풍수로 새 국면
1: 료객 이동 추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각 시간대 운수 압력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당 관할 구역에서 료객 연 68만 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8만 8천 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폭은 14.9%입니다. 그중 연길 서역의 예상 여객 수송량은 연 26만 5천 명으로 동기 대비 6.4% 증가할 전망입니다. 휴일 기간 대규모 료객 운수 상황에 대비해 연길 참무단에서는 운수력 배치를 과학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두 명절 기간 여객 열차 988쌍을 운행할 계획인데 그중 고속열차가 949쌍, 일반 속도 열차가 39쌍이며 하루 평균 76쌍의 열차가 운행됩니다. 연길 참무단은 연길 서역, 장백산 등 문화 관광 로선의 운수력 부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료객들의 명절 기간 다원화, 고품질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참무단 연길 서역 당직 여객 운수원 만단단입니다. 연길 서역에서는 진달래의 약속 브랜드 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두 가지 언어 편민 봉사를 상시화해 소수민족 료객들의 출행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로인, 장애인 등 중점 인원을 대상으로 역에서는 편민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전 과정 안내, 동행 및 마중 배웅, 우산 통행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해 중점 료객들의 출행 난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낭면에서 연길 조양순 국제공항은 항공편 보장과 여객 봉사를 통괄하고 현장 당직 근무를 강화해 여객들의 항공 출행 통로를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 여객 운수면에서 우리주는 명절 기간 여객 이동 고봉 시간대에 대비해 사전에 추가 운행 예비 방안을 제정했는 바 중점 여객 운수 로선에 하루 82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156.5회의 운행편을 증편하며 연길 이도백화, 연길 도문 등 인기 방향 운행편을 중점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두 명절 기간 친척 방문, 자가 운전 관광 등으로 고속도로 차량 흐름이 뚜렷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도로 순찰과 관리 통제 강도를 높이고 교통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해 관할 구역 고속도로의 안전 통행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0: 용암의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일전 2027년 전국 석사연구생 모집사업 관리 규정을 인쇄 발부해 2027년 전국 석사연구생 모집 1차 시험 시간을 2026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라고 명확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1: 연변문화관광 상징물 해동 모집 활동이 그늘 마무리되었습니다. 활동은 7월 말에 가동된 이래 사회 각계의 추천 작품 100여 건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 심사조의 선배를 거쳐 최종 61편의 작품이 입선됐습니다. 해당 작품들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륙속 발표하게 됩니다.
0: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출행하도록 하기 위해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0: 했습니다. 관광 관련 문제를 자문하거나 신고해야 할 경우 관광자문전화 0433-818-0011, 818-0012번으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관광신고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음식봉사업체의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전화 1231호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명시 가격을 집행하지 않거나 가격 사기, 가격 인상 등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전화 1231호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 부당한 요금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전화 0433-270-7219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1: 9월 26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결정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 위챗 공식 계정에서는 저녁 6시 50분부터 경기 전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동시에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50분부터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5: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속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구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 신경

0: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쪽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매 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과 더불어 멍석통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장수의 비결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식전 한 시간 전에 딱 드시면 온 하루 동안 아주 편해지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지금 독산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가게 198원에서 40가게 30각 주고 1,000원은 빼줍니다. 한 가게 가격은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멍약에 속하는데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4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가게 10각을 주고 1,000원을 또 빼줍니다. 명서방은 15가게 15가게 1,000원을 빼주는데요. 한각은 30일 동안 598원 하는데 이때 평균 가격은 29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이 제일 돌출한 특점 자체는 꾸범 폐유엔 해소입니다. 근본을 지키고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원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콤파치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모든 공능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는 이런 역할, 올리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중약은 쌍후싱, 올리쳐주는 것과 천장 내 내리누르는 것, 열이 나는 것, 내리누르는 것, 천장 내 기가 부족한 거 올리쳐주는 것은 쌍후싱. 이런 중약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부산청양 해소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0: 입니다. 건빠치 든든해야 오장이 든든하고 오장이 든든해야 심장도 든든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건빠치 든든하게 해주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머리 가운데 인상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요. 거우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거우변, 구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해구변이라고 이 제품 자체는 전 시장에서 알아주는 건빠치 빨리 도와주는 이런 성분에 속하는데 구변이 들어갔고 바지텐이 들어갔고 그리고 우슬이 들어갔고 록각교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빠치를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보게 되면 빨리 기혈 부족을 나타내는 이런 이걸 빨리 쳐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간과 건빠치를 도와주게 하는 뚜중이라든지 복분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산주회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간과 건빠치를 도와주면 눈이 좋아지고 정신이 나고 빨리 원기를 회복하는 그리고 경락을 빨리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장수로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한 달 넘었었습니다.
0: 왜냐하면 예.
2: 매년에 맥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어림증이 나고 예, 기억력이 상실되고 이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점차마 값이도 저렴하고 해서 그래 써봤는데 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딸이 맥이 없어서 걸지도 못하던 게 예, 맥이 오고 정신이 나고 예, 기억력이 돌아오고
0: 그 말이 맞습니다.
2: 예. 예. 섭에 그렇게 반섭에 나섭에 그렇게 잤던 게 예, 지금 많이 봐서 두 번 봅니다.
0: 지금 우대증서를 하게 되면 한각에 10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이번에 귀해입니다. 예, 소변 차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 기쁘게 잠을 잘 수 있다. 그렇죠.
2: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하니까 정신이 납니다. 매일
0: 그렇죠.
2: 계속 들어 누워 있지. 그
0: 예.
2: 얼마 좋습니까? 활동도 좋고.
0: 그렇습니다.
2: 그래 예. 예. 그리고 멍석통기다가
0: 멍석통 발음이 조금 예. 힘들죠. 멍석통 예. 몽골은 멍 빠르다는 속도란 속 통 통한단 말 멍석통 예.
2: 예 저는 예, 이 그런 중풍 후유증으로 예 많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0: 예.
2: 손발이 마대고 머리가 흐릿하고 나면 그래서 아프다 하면 머리 터질 것 같고 예 그래서 약을 청약도 많이 쓰고 친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그래 요거 써볼까 안해서 별로 내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 써볼까 안해 그런다 내 긴 거 열려준다지 또 심장이고 간이고 다 도와준다.
0: 그렇죠.
2: 얼마 좋습니까?
0: 예.
2: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달받자고 전화.
0: 여사분이 이제 말씀한 사정 들어보니까 이미 중풍도 온 경력이 있지 하니까
2: 예.
0: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하루에 한 번만 드십니다. 그러게 예.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지요. 이제 그 장수로방은 아침에 식전에 드시고 이거는 저녁에 그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예, 예.
2: 예. 그 예. 얼마 좋습니까? 점점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나올까나. 그 어제 노인들이 다 어제 건강하게 살라는 게 하고 뭐.
0: 그렇죠.
2: 그러니까 예, 이 좋을 때 이래 싸서 좀 쓰자 그랬는데.
0: 옛날에는 명은 하늘에 달렸다, 타고난다 이렇게 한 그것도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해도 지금은 옛날에 30 해방 직후에는 평균 나이가 39세였는데 지금은 기본 뭐 70대 말 80대 초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옛날에 그 하늘인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갈린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우리, 그, 우리 집사람이에요. 2년 전에 부위 한번 받아가지고, 그래. 저, 뭐니까, 반신 후, 지금 한짝 파대하고, 한짝 다리 잘 못 쓰고, 언어장애도 있고, 예, 하여튼, 예, 부위 한번 받으면 여러 면에 다 해줬습니다.
0: 예.
3: 손발도 차갑고, 머리라는 게 항상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예, 이, 요번에, 예, 이 멍석통 갖다 썼습니다.
0: 예. 빠릅니다. 이 제품 자체가 놀랄 정도입니다. 예.
3: 확실히 써볼까나, 그 말 맞다나, 예, 이게 속하게, 예, 입하고도 통하게 됐다.
0: 예, 29가지 유효 성분이 들어갔는데,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한 성분이, 인공사양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물섭분이 농숙분이라든지, 이런 진주라든지, 다른 데 천샹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통하게 해주는 데는 그만한 약재가 그만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3: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어느 당에도 지금 이렇게 예, 말하는 것도

0: 알아들어요. 예.
1: 알아들을 수 있고 본인 편안한데 막히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죠.
0: 예, 나 지금 낫고 그리고 지금 아침마다 예 원래 나 한제 나가서 조금도 먹었었습니다.
1: 아 예.
0: 그런 게 지금 요즘간에는 예, 이거 이 약 쓰매부터는 예, 나가서 예, 한 10분 20분씩 조금씩 돌.
1: 이거.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점차 이제 시간 늘어날 겁니다. 예, 예.
0: 예, 지금 뭐 점차적으로 이게 좋아, 하루하루에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예. 확실히 약은 예, 특수하게 효과도 정말 빠르고.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는 건 특수합니다. 예, 예.
0: 몸도 차갑던 게 손발이 많이 차갑고 그랬던 게.
1: 따뜻해 나죠. 예.
0: 잘 통하는지 지금 손발도 많이 따뜻해 나고. 그리고 반점이 네 못점 이런 게 반점 잘 잡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 정신 나고 예. 지금은 완전히 예, 요즘에는 정말 그저 굉장히 지금 변했습니다.
1: 요즘. 예. 야, 그렇죠.
0: 야 이번에
1: 빠릅니다 이 효과가.
0: 예. 이런 좋은 약 만났을 적에 좀 이 약으로 좀 구두 있어가지고 좀 병 완전히 완치되게 이제 안시에 좀 더 쓰게 되면 완전히 이 파리다리 안 쓰는데 뭐 크게 영향 있는 것
1: 같아요.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새롭게 중풍이 오는 거는 그거는 뭐 이래 막아주게 되어 있죠. 지금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막힌 걸 열어주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건비의 역할을 하거나 맥목 천간의 역할을 하거나 여러모로서 한을 몰아내거나 변이 잘 통하거나 이런 성분들이 29가지 성분이니까 충족하게 여기 다른데 없는 진기약자가 들어갔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예, 그런 바다 위기도 영 좋아하는 밥도 영 잘 먹습니다.
1: 아, 그렇죠. 밥 잘 먹어야 돼요. 그렇구나. 한 자방 문 갔다 밥 잘 먹던가 못 먹던가 이거부터 물어보지 않습니까? 먹지 않으면, 먹지 못하면 당신은 오라지 못하다. 이렇게 인정하게 돼 있는데, 잘 먹게끔 만들어준 이런 성분도 여기에 들 건비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실험 나도 됩니다.
0: 예, 오늘 그래, 활동 이렇게 국경전하고 이 수석 활동에 이 서울지 오늘 15가게 배달 받으시다.
1: 예, 멍석통은 15가게, 10가게, 1000원은 빼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장수로 우방은 순중력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제가 예, 몽석통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지금도 쓴 지 한 10일 가량된다. 한 열흘 됩니다.
1: 아, 열흘 효과 아, 나타납니다. 예.
4: 예, 효과 알림도 아주 빠릅니다.
1: 다른 제품은 3주를 하지만 이 제품은 사흘, 일주일, 열흘 이렇게 되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4: 예, 혈압약이 그냥 40ml부터 20ml, 20ml부터 예, 이거 지금 내리 줄여 먹습니다. 아, 지금 알로데피 이 오밀가도 내가 해결 받습니다.
1: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게 심장 경락을 주약에 이제 심장 내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맞습니다.
4: 이거 혈압약 아예 먹으니까 이 콩팥이 아예 아프단 말이야.
1: 아, 혈압약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데. 어, 예.
4: 예, 오, 그렇지 아파서. 그 다음에 이 약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 빠르고 효과 빠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그래도 누가 말해도 전화 소리도 뒤에서 누가 나를 불러도 워낙 놀라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조금 사라졌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리고 반에 악몽이 영심해가지고

0: 그래서 악마끼 할 때는 그래서 막고서 식은땀 팍팍 흘려가지고 감기 올까 봐 겁이 납니다. 식은땀 흘리면 맥도 없고
1: 그렇죠.
0: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심률도 빠르던 게 그것도 지금 나사섰습니다. 심률이 막
2: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니까 통감에 경락에 통감에 문제가 없습니다. 막혀서 문제가 여러 가지 백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0: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계통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화도 그래서 척척 잘 되니까.
2: 그렇죠.
0: 내가 이거 약품에 내가 아주 이거 정말 호기심이 들어서 내가 이거 배달을.
2: 아, 예.
0: 예. 거기 향, 심향, 목향.
2: 예. 일곱 개 향이 포함됐습니다. 예, 예.
0: 향이 맞습니다.
2: 예. 경락이 잘 썼던데. 예.
0: 경락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심양이 들어갖고 또, 그런 심장도 좋아지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2: 그럼요.
0: 영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
2: 예.
0: 그래, 저기 뭐니까, 계속 예, 저는 이런 이야기, 아주 특수한다, 이야기가. 예. 그러니까 계속 저는 쓰려고 내 선생님께 전화 드리고, 이번에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2: 그렇죠.
0: 그래, 예. 내가 쓰고 좋으니까 내 동생이도 권장해서 예.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이번에 또 예,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붙이고 하는 이런 일약이제로 네. 되어 있습니다. 이 붙이는 데는 당뇨병은 당뇨병 그게 다 그림에 나오는 전열선 부위, 기관지염은 기관지 그 부위에 그리고 반신불수면 반신불수 때문에 그 쇄의가 나 침혈이 나옵니다. 유선염이면 유선염 네. 그 침혈을 붙이고 드시고 하게 되면 뭐 때문에 효과가 그리 빠르게 되었는가 하면 겉으로부터 속으로 속으로부터 겉으로 진공합니다. 병 부위를. 그러니까 예.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약품 보니까 예. 내 약품은 상세히
2: 29가지 약제가 예.
0: B20으로 됐다 말한다 이야기.
2: 예. B0으로 예. 그런 설법도 있습니다. B0으로 됐기 예. 때문에 안전성이 강하다. 예. 그렇죠.
0: B로 됐다 말한다. B로. 그러니까 예. 아주 좋지요. 예. 예. 약품이가 예.
2: 예.
0: 예. 좋지요. 그래. 내 동생하고 같이 쓰려고 하면 젊으니까 중풍도 방지하고 난 중풍에 아예 걸렸지만 예방도 할 수 있답니까?
2: 예, 그렇죠.
0: 이번에 이 배달도 받고
2: 예.
0: 내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2: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늘 건강 장수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석통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한 번에 20알씩 드시면 보름 동안 들 수 있고 30알씩 복용하면 열흘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는데 큰 한강 안에 그 포장도 아주 잘 됐습니다. 300알이 들어있는데 큰 한강 안에는 모두 작은 열각 한강 안에는 그 100알씩 들어있어서 이래서 총체적으로 300알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일약 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봉약과 외용약 이렇게 된 제품 자체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게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붙이는 고약은 하루에 8시간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큰 한각 안에는 모두 두 봉지가 들어있는데 한 봉지 안에 네 펠이 들어있으니까 야두 펠이 들어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약하고 붙이는 약이 거의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드시고 붙이고 하게 되면 어중간한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주의하게 지금 여기 그 이미 사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장족의 언어와 몽족의 언어, 몽고족의 언어, 장족의 언어는 백맥병이라고 하게 됐는데 백맥병 자체는 뇌혈관을 위주로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맥병은 위주로 신경계통의 질병과 그리고 척추 주위신경염 이걸 포함해서 말하게 되는데 쉽게 대하자면 뇌혈관, 심장혈관 질병을 막힌 걸 위주로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하면 되겠습니다. 백맥병 그리고 이것은 장족의 언어고 몽족의 언어는 해빌 오서라고 이렇게 그게 어떤 분들이 이거 보기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는데 협일 오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멍적 멍이 설법에 속하는데 위주로 관절통으로 대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0: 긴급 해결 관절통도 역시 경락이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도 역시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이 진일보로서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백맥병 혈별오소 모두 장족과 몽족이 그 이학에서의 설법에 속하게 되었는데 막힌 걸 열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특수한 성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대하라고 계시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7개 향이 들어가 띵향, 투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런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서 한을 몰아내고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곰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지금 부중하고 그러니까 눈창 통변해주는 역할은 육두그란 성분 자체는 원중싱칠해주 그러니까 원중이란 건 여러분들은 저는 약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중이라는 것은 소화계통을 말합니다. 간, 곰팥, 비장, 위장 담낭 이 계통을 말해서 중이라 하는데요 부중하고 원중해주게 덮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서창지시해주는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몽속통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몽속통은 잘 선택됐습니다.
2: 예, 용이 이 한 2년 전에 당뇨 있으면서 이 심혈관 넣고 들어왔다.
0: 당뇨가 심장과 뇌혈관에는 제일 방해꾼이죠.
2: 예. 예, 그런데 그냥 그저 얼굴이 푸들거리고 눈이 시물거리고 안고하는 그냥 그러면 욕구
0: 당해. 예.
2: 제라비용 사슬이. 예. 테라비아가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것도 별로 떨어다니고 그냥 높아 올라가면 그랬으리 안 공항 그냥 그러면 욕구 먼 길도 못 갔습니다. 무서워서 심장이 후두루두라고 예. 맨날 어디 떠주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또 답답하기도 하고 예. 이래던 게 이 몽송통 지금 쓰니까 나의 용 좋습니다. 얼굴이 푸들거리던 것도 이렇고 눈이 시물거리던 것도
0: 예.
2: 근데 머리도 아예 아프고 예. 얼굴도 아예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 심장도 지금 그렇게 떨리는 것처럼 예. 그런가 하면 술 준다거든. 혹시나 그래도 예. 후두두두
0: 여기 인공 사양이 들어갔는데 말할 것 있습니까? 사양의 예. 중풍 막아줍니다. 예.
2: 어쩌든지 저기 이 몽골약이래 그런두 예, 정말 이 몽골약이 좀 언제나 써보면 효과가 좀 좋단 말입니다. 예.
0: 물소뿌리 농축분도 들어갔지 중풍 막아주는 데는 아마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예. 어쩌든지 이 몽골약이 효과가 좀 빠르고 좀 좋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예, 오늘 배달받아 그냥 계속 쓰자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몽소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빨리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곰팥이 부족으로 나타나고 간 부족으로 나타나고 수면장애가 있고 변이 잘 통하지 않고 소화가 슬되고 경락이 막히고 이런 걸 풀어주는 데는 빠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호흡계통 문제를 포함해서 좋은 치료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진주라든지 구변이라든지 록각교라든지 복분자라든지 구기자, 육종역 이런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 네.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차원에서
1: 네.
0: 건파체 공동을 충분하게 활약하는 이런 좋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다년간 교육사업을 하시다가 또 잡지사에서도 사업했고 많은 그 시조를 써낸 시조시인 윤태호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윤태호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윤태호 시인은 예, 이미 작고한 분인데 1927년 10월에 용정시 조양천진 남홍동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동 광동소학교 용정연합중학교를 거쳐서 연변대학 전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조선족중학교와 연변사범학교에서의 교편을 잡으시다가 연변교원연수학원에서도 사업했고 중국조선족교육잡지사에서 또 교수연구 편집 등 사업을 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연변시조협회 회원입니다. 그는 예, 수필, 소설 등 산문작품 10여 편 발표했고 시, 시조를 예, 200여 수 발표했으며 1997년에 또 시조집 성산별곡이라는 그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연변 시조문학 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0: 네, 그럼 그 윤태호 시인의 문학에 대한 또 특히는 이 시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1: 예, 그는 자신이 시조집이 그 맺는 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풍운이 뒤번지는 세상에서 내 한 수 지어 울프면 내 한 수 지어 화답하면서 온갖 풍랑을 헤쳐왔고 상처입은 마음을 달래주고 순화시키며 살아왔으리라. 내가 시조시를 사랑하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헌데 시조시는 어디까지나 빛을 치는 정품을 써내도록 진력해야 한다. 천리가 명확한 시의를 골라잡고 그 위에 생신하고 이철없고 정제한 형상의 의상을 입힘으로써 자기 개성을 가진 구슬로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창작한 시조들은 이런 정품이 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자긍이 간다. 적나라하게 시의를 드러낸 시조도 있고 또 시의를 너무 깊이 숨겨둔 시조도 간혹 있는 것이다. 시조는 문화예술의 한 분과이므로 문화예술이 직설적 표현과 인연이 없는 것처럼 시조도 직설과는 인연이 없으며 아무리 파고들어도 뜻을 알 수 없는 현학적 표현과도 인연이 없는 것이다.
0: 네, 그럼 이제부터 윤태호 시인의 구체 시조 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 감상할 작품 제목은 익히는 계절입니다.
2: 익히는 계절 윤태호. 복박도 심어놓고 오동수도 가꾸며 마음의 등 켜들고 인생의 향 빚어가는 피맺힌 손뿌리에서 별이 동동 흐른다.
1: 예, 전통시조는 예,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각 장은 또의 4음보 그리고 종장 첫 음보는 석자로 고정되는 등의 엄격한 기축을 따릅니다. 이 작품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보와 자수도 전통시조의 틀에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재율과 호흡에서의 시조 특유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조에서 나오는 이 익히다는 식구는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숙성시키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곡식을 시간을 두어 무르익게 한다는 뜻과

0: 인생의 성숙을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뜻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도는 육체적 노동의 익힘과 정신적 수행의 익힘이 하나가 되어 비로소 인생의 향이 빚어지고 그 끝에서 별이라는 초월적 아름다움이 출현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피 맺힌 산불에서 별이 흐른다. 이 구절은 고통과 상처가 아름다움과 신비를 낳는 모순적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조에서의 촉각, 후각, 시각 등이 교차하며 립체적 심상을 만듭니다. 시조 익히는 계절은 전통 시조의 정형성을 현대적으로 해체하면서도 그 리듬과 간결미를 살린 작품입니다. 여기서 익힌다는 일상적 행위를 철학적 성찰의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특히 마지막 구절의 역설적 이미지는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땀과 피로 빚어낸 인생의 향기가 마침내 별이 되어 흐르는 순간을 포착한 현대 시조의 수작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미담의 땅입니다.
2: 미담의 땅, 윤태호. 전설로 아롱진 여긴 그림 같은 장백고원. 산이 좋아 왔었나 보배마나 왔었더냐. 총을 든 쪽바리들이 꼬리 물고 기어든 땅. 해란강 참안사 정산골의 영웅기담. 항일의 그 언덕에 잊지 못할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 아득하여도 깃발처럼 나붙긴다. 돌격의 나팔소리 멸족으로 타던 연변. 산마다 진달래요 마을마다 렬사비. 미담은 무수한 별로 이 땅에서 반짝인다.

0: 이 시조는 연변제에게 그 항일 투쟁 역사를 찬양하고 그 정신이 현재까지 살아 숨쉬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시조는 단순한 자연리천을 넘어 연변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이 간직한 항일 투쟁의 서사를 시적 언어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쪽발이 같은 직접적인 표현과 열사비 진달래와 같은 상징어를 통해 조선족 항일 투사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장백산, 해랑강 등 지점은 연변이 떳떳한 항일의 봉화를 돌격의 나팔소리로 삼아 오늘도 그 여향이 기천에 맴돌이치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적 특수성과 민족적 보편성을 결합한 현대시조의 좋은 사례로 역사 현장을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박꽃입니다.
2: 박꽃 윤태호. 매달려 오므리고 지는 해를 기다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옥금소리 하 좋아서 이 밤도 너 홀로 비어 반그시 웃는다지. 저 하늘 은하수에 미역을 감았던가 백설 같은 날개 차고 하얗게 웃는 모습 놀이에 밝음을 주는 내 모습이 부셔라.

예, 시조 박꽃은이 밤에 피는 꽃의 고고하고 청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매달려 오므리고 지는 해를 기다리나 라는 첫 구절은 박꽃이 해질녘에 봉오리를 맺고 밤이 되면 활짝 피는 습성을 섬세하게 포착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옥금소리 하좋아서 이 밤도 나 홀로 피어 반것이 웃는다지. 예, 여기서는 달빛 아래 홀로 피어난 꽃이 마치 옥금소리를 듣고 반긋 우는 듯한 전경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저 하늘 은하수에 미역을 감았던가 라는 구절은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입니다. 은하수에 몸을 담근 듯한 백옥 같은 꽃잎, 백설 같은 날개 차고 하얗게 웃는 모습, 예, 이것은 신비롭고 순결한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리의 밝음을 주는 내 모습이 부셔라는 예,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밭꽃이 존재감을 찬탄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밤에 피는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빛을 발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그 섬세한 관찰력과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참 좋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여름밤입니다.
1: 여름밤 윤태호. 모닥불 타는 밤은 안악내를 한가롭다. 모기 떼 쫓아가며 예기장단 웃음장단. 애들은 무릎에 자고 기나긴 밤을 팬다. 별 하나 나 하나 잠에 취해 별 세는데 누군가 꺼내놓은 거북선 그 이야기. 우리 엄마 웬일이신지 옷근들어 눈 찍더라.
2: 예, 시조 여름밤은 예, 시골 마을이 정겨운 여름밤 풍경을 예, 상상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천연에서는 예, 모닥불이 타오른 여름밤, 아랑이들이 모여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전경으로 시작해서 모기떼를 쫓으며 아기꽃을 피우고 웃음꽃을 터뜨리는 모습, 또 아이들은 예, 무릎에서 잠들고 어른들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눈 풍경으로 예,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연에서는 예, 밤이 깊어 거북선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름밤의 더위와 모기소리, 모닥불, 연기, 이야기와 웃음으로 생활 정서가 가득한 시골밤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냈습니다. 특히 전반시 시골 생활의 짙은 모습과 따뜻한 정이 흘러 더욱 맛있고 구수합니다.
0: 예,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엄마의 손입니다.
1: 엄마의 손 윤태호. 엄마 손

0: 그 두 손은 섬섬 옥순 아니어도 그 손에 꽃이 피고 예쁜 열매 익는다. 주야로 다듬는 손에 나도야 빨간 딸기. 거칠은 엄마의 손, 쉼없는 두 손끝. 날마다 빛을 짜니 달콤한 향을 빚니. 비 맺힌 두 손끝에선 곳을 돌돌 구운다.
1: 이신은 애 엄마, 이는 애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삶의 빛과 향기를 창조하는 손길임을 형상화했습니다. 마지막에 피 맺힌 두 손끝에선 구슬 돌돌 구운다. 이 구절은 굳은 살과 상처로 피 맺힌 손이 오히려 구슬 같은 귀한 열매를 빚어낸다는 감동적인 역설로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가장 정서적으로 형상화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시인이 따뜻한 시선이 돋보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개울입니다.
1: 개울 윤태호. 송송송 샘이 솟아 졸졸졸 노래 곱댄 꽃잎도 동동 뜨고 종이배로 놀던 개울. 동심의 꽃을 피우는 개울은 애들의 집. 까치집 짓고서는 모래성도 쌓았고 땡볕에 그을은 몸물장구에 자맥질. 개울은 환희에 끓는 아이들 극락세계.
2: 예, 이 시소는 아이들이 그 순수한 동심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즐거운 놀이터도 되고 있는 개울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예, 송송송 샘이 솟아 졸졸졸 노래 곱던 이라는 식구에서는 의성이 태어 송송송과 졸졸졸이 생생하게 살아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 개울을 이룬 모습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꽃잎도 동동 뜨고 종이배도 놀던 개울, 이 식구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접던 종이배와

0: 경우 아이들에게 놀이터장 안식처, 즉 집과도 같다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집 짓고서는 모래성도 쌓았고라는 구절은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까치집을 짓고 모래성을 쌓아 놀던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땡볕에 그으른 몸 물장구에 자맥질을 한다. 이건 여름날 뙤약볕 아래서 신나게 물놀이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겨울은 환희에 끓는 아이들 극락세계라는 구절에서 극락세계라는 강렬한 표현을 통해 아이들에게 그때는 겨울이 얼마나 행복하고 완벽한 공간인지를 힘주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자연 풍경 묘사를 넘어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겨울가의 순수한 기쁨과 자유로움을 생생하게 재현해냅니다. 시인이 따뜻한 회상과 섬세한 언어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덕성탑입니다.
2: 덕성탑 윤태호. 보귀를 탐내는 이 명예를 노리는 니 인생은 봉진 속에 시시각각 병들어도 모두의 가슴 속에는 밝은 거울 있더라. 량심의 그 거울에 조석으로 비춰보면 몸 닦고 맘 닦으면 고스린들 안 되랴. 자고로 깨끗한 맘터에 덕성탑이 서더라.
0: 예, 이 시조 덕성탑은 인간의 내면 수양과 도덕적 성찰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먼저 세속의 명예와 부귀를 쫓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세파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쉽게 병들고 흔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 구절에서는 아무리 세속에 물들어도 모든 사람이 본심에는 선하고 맑은 거울, 즉 양심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즉 그 양심의 거울을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며 몸과 마음을 닦으면 누구나 구슬과 같은 빛나는 인격이 이룰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자고로 깨끗한 맘터에 덕성탑이 서더라 라는 구절에서는 결국 덕성의 탑은 청정한 마음이 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담담하면서도 힘있게 전합니다. 이 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 내면의 도덕적 완성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는 동양적 수양론의 전수를 보여줍니다. 시인이 덕성탑이라는 건축적 이미지를 통해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형상화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교단의 꽃입니다.
1: 교단의 꽃, 윤태호. 하마는 꽃 중에도 교단의 핀 꽃이 곱다. 오를 땐 설레다도 내릴 땐 웃는 가슴. 흰 가루 머리에 쓰고 방긋방긋 웃는다. 하늘에 뜨는 별 하나 둘 세는 재니 이 언덕 저 골짜기 술을 놓는 꽃이 좋아 영원히 피게 노란다. 교단에서 웃는 꽃.
2: 예, 교단의 꽃이니 스승의 헌신과 교육자의 아름다움을 꽃에 비유해서 노래한 작품입니다. 온갖 꽃 중에서도 예, 교단, 즉 교육의 현장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곱다고 예, 시작했습니다. 흰 가루 머리에 쓰고 방긋방긋 웃는다는 분필가루를 뒤집어쓰면서도 환하게 웃는 선생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이 흰 가루는 곧 스승의 땀과 정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별에 비유해서 하나하나 세어보는 재미를 노래합니다. 이 언덕 저 골짜기에 술을 놓는 꽃이 좋아라는 구절에서는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피워낸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단이라는 자리에서 영원히 꽃처럼 피어 웃음을 잃지 않겠다는 스승의 굳은 다짐이자 사명감을 노래합니다. 이 시는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제자들을 가꾸는 교사의 삶을 꽃이라는 아름다운 이미지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흰 가루와 별, 언덕과 골짜기 등의 소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일상적인 풍경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점이 돋보입니다. 스승의 날이나 교육자를 기리는 자리에서 자주 랑송될 만한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모성입니다.
1: 모성, 윤태호. 가슴에 고스란히 사랑산을 쌓는 니 열도 나침 앞폭에 옥동자 감싸 안고 꿈에도 주야라 장천 하늘나라 오른단다. 한생 쌓은 사랑산을 고스란히 다주고도 무언가 더 못줘 가슴 뜯는 우리 엄마. 모정은 무궁한 샘물 엄마 지은 금노래.
2: 예, 여기서 모정은 하늘로 무칭,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어머니 정을 말하는 거죠. 이 시조는 앞부분에서는 어머니 가슴 속에 사랑이 산처럼 쌓여 있음을 노래합니다. 열두 나 치마폭이 옥동자 감싸 안고는 자식을 치마폭에 꼭 감싸는 어머니 모습을 그렸고 꿈에도 주야 장천 하늘나라 오른단다는 잠든 순간조차 자식을 위해 하늘나라에라도 오르고픈 어머니 간절한 마음을 초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한생 쌓은 사랑산을 고스란히 다 죽어도 무언가 더 못 주어 가슴 뜯는 우리 엄마라는 이 구절이 특히 가슴을 칩니다. 마지막 모정은 무궁한 샘물 엄마 지은 금노래라는 구절은 모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자 어머니가 지은 황금빛 노래로 비유하면서 시를 장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는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헌신적인지를 사랑산, 샘물, 금노래 등의 풍부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더 주지 못해 가슴 뜯는 이라는 표현은 어머니 사랑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오히려 더 베풀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한 시인이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보편적이고 숭고한 정서를 노래한 수작입니다.

0: 네, 이 풍요로운 가을날 윤태호 시인의 생활 맛이 다분하고 또 은근한 정기차 넘치는 시소를 감상하고 또 림금산 시인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욱,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하고 이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그리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야생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중약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약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야생약재인가, 오염이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가 있고, 토양이 좋은가 나쁜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예를 들면 홍화라 해도 이 이름을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서상이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그 서홍화에, 이게 우리 서상이 홍화를 서홍화라기도 하고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이런 홍화하고 일반 지역이 홍화에 이게 완전히 약효과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서상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단 얼마라도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약재가 항상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약재들은 다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특히 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서홍화의 이 홍경천, 이 두 가지 약재는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이런 약재이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이런 야생약재입니다. 서홍화는 4,500m 이상에서 자라고, 또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라는데, 산소 서상량이가 특별히 많은 약재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1762년 51세의 건륭 황제가 세 번째로 남하로 시차를 갔다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가슴이 갑갑하면서 얼굴을 바늘로 찔그는 듯한 이런 참기 어려운 통통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좌측 신체 부위가 꽉꽉 태나면서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정서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답니다. 숱한 명의들이 많은 방법하고 대책을 강구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답니다. 때마침 장족이사 제마가 고을에 왔다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황제의 병을 진찰한 후 홍경천하고 서홍화 이 두 가지 장약을 주요 원료로 약을 처방했는데, 건륭 황제가 이 약을 복용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병이 완쾌되었답니다. 기원전 1840년에 만든 유명한 정주본초책에 이 처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건륭 황제는 고대 황제들 가운데서 제일 장수한 황제입니다. 89세까지 앉게 됐는데, 서상이 그런 이 제마가 홍경천하고 서홍화 이 두 가지 장약을 주요 원료로 한 이런 약을 드시고 풍미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 후에도 35년 동안 왕위 자리를 보존하면서 정치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 지금 우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우리 활동이 아주 큰 우리 활동입니다.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리 활동인데, 이번 이 특별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리고 독일 기술로 된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0: 그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성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1: 네.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나도 예, 예, 심리방 먹고 저는 예, 심장이 따가워서 예, 집에 오금도 모아안고 있었습니다.
0: 예.
2: 계속 밥으로 달아다녔습니다.
0: 예.
2: 예, 심리방 먹고 어찌 도와줬는데 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0: 하하. 예. 그런 분들이 예. 많습니다, 예. 지금. 예.
2: 예, 그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허리 달아서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허리 달았던 것도 많이
0: 좋아집니다, 그렇게. 허리
2: 예, 좋아서 되고 예, 속이 자꾸 그러도 예, 변비 있던 것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0: 예, 좋아집니다.
2: 예, 그리고 예, 예. 머리 다발성되게 해서도 머리 항상 어지러워서 제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런 게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도 어리분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이제 저, 점점 예. 더 좋아집니다.
2: 예, 그리고 혈압조절도 영 잘 깊더라고요.
0: 예, 이 혈압조절이 정말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2: 예. 예. 그래, 계속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친구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0: 아, 예.
2: 예, 심장병이 심하고, 뇌증풍이 조금 왔습니다.
0: 예.
2: 예, 심장이 심해져서 밤에 심장이 돌리고 갔다 숨이 올라가서 대여섯 번씩 더 일어나서 심장을 두드리고 안마를 하고 이런답니다. 그러던 게 있어. 심리방 먹고서 많이 좋아졌다면 이랍니다.
0: 아, 저와 꼭지입니다. 예.
2: 예, 그래서 이런 약 회사 있는가 하면서 이런 약 오늘 또 쏴졌다고 그랬습니다.
0: 아, 심장병으로 네.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뇌중풍이 온 이런 분들한테는 이 약이 복음입니다. 예, 꼭 이 약을 쓰십시오. 그런 병이 온 이런 분들은.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 전화 맞습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0: 예.
3: 예. 네, 하다 건강하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게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간 예, 서약인 고혈압 약을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예, 줄 세워놓고 먹어야 했습니다.
0: 예. 예, 여러 가지를 거기서 잡수다가 지금 우리 약을 잡수고 계시죠. 예.
4: 네, 간도 손상받고 콩팥도 손상받고 위도 손상을 많이 받은
0: 많이 약이 그렇습니다. 원래
4: 예. 예. 그런데 예, 맨 말에서 막 선생님이 예, 이 잠약 심예방 강의를 듣고 이거 먹기 시작했는데 7달 사후 먹은 후에 예,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살, 닷새, 일주일 점차적으로 약을 감량하던 데로부터 예, 선생님이 알려준 녹제 비법을 같이 쓰니
0: 예, 그런데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되지요. 예.
4: 네. 여섯 달 만에 지금 장약 심예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0: 잘
4: 있습니다.
0: 네.
4: 예. 그 저는 또 이게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야, 이 누가 보면 어째 그렇게 무거운지.
0: 아, 맞습니다. 예. 그 중풍 온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4: 예, 먹어봐서 예, 눈을 뜨지 못해서 막 손을 잡아당기면 뜰 때도 있었습니다.
0: 예.
4: 그래요, 예. 그래, 먹어도 머리 무겁지, 머리 아프다 하면서 전등편 하루도 몇 번씩 먹었댔습니다.
0: 아, 그런 분도 있습니다.
4: 예. 이렇게 고생하다 정말 이 심리방 먹으면서 전등편이 되지. 야, 약을 먹어보니 정말 이렇게 좋은 약은 정말 처음입니다. 내가
0: 그렇죠. 있어 본 예. 사람이고 사람다. 아, 이야기 정말 좋구나 하는 거 안다 말입니다.
4: 예, 또 예. 이야기도 보니까 예, 정말 그렇게 해발이 높은 곳이 야생약대고 공정토는 5,400m 이상이고 다른 약대는 또 4,500m 이상이고 또 서당에서 예, 이런 황금으로 보는 약대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가지.
0: 맞습니다. 예.
4: 예, 또 하루에 세 번씩 딱딱 먹으면서 예, 병이 심한 거 딱딱 견제하면서 예, 치료해주는 약이다 그런지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4: 예, 써보니 정말 이만한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그래, 선택을 잘 하신 거죠.
4: 예,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지, 사지가 자꾸 더리고.

0: 어벤져 자꾸 했는데, 야, 이 약속은 여름회를 하고 와서 너무나 진 기분이 좋아합니다.
1: 아, 예.
0: 예. 정말 약 써보니까, 예. 이렇게 좋은 약이 없다는 느낌이 더 받게 됩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래, 예. 우리는 또 이번에 우리 활동에 참가했는데, 내 동생이 한국인인데, 가도, 저기 뭔가, 우리가 먹고 효과 본가, 자기도 먹게 돼서 싸서 보내는데, 심장이 그리 두근거림에 그것도 후들후들한 게 심장이 좀 많이 좋아졌죠.
1: 그렇습니다. 좋아집니다.
0: 예. 걔가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그냥 머리 아프는 게 혈압이 온정되지. 그래 나니까, 예, 지금 맥이 난다며, 지금, 예, 식당이 하는 게 지금 정신 난다며,
1: 이 양반. 예.
0: 예. 그래, 이번에 우자 활동 게 좋다니까, 예. 오늘 지금 배달받아 자기들 부채달래 해서 지금 오늘 배달받자, 그럽니다.
1: 이번에 36곽 사는 게 제일 경제적입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우리 이번에 이런 같은 이런 우리 활동에 참가하려면은, 예, 우리 활동에 큰 우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 활동 놓치기만 하면 1년은 덜 기다려야 되는데 36곽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6곽을 드리는데 이 장약 심내방 6곽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제일 큰 우리 활동이죠. 그리고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 공기청정기 한 대를 드리죠.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어찌는데?
1: 예, 말씀하십시오.
3: 예,
1: 들립니다.
3: 그런다. 자기 학신 예방을 먹는 한답니다.
1: 예.
3: 저는 신근경색 신제를 받고 또 세트 두 번에 넣었어요. 이 장약 신내방을 먹기 전에, 아, 요한링이실에서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그래서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신장, 이병이 발사할 때는 어지럼증이 생기라고 신장에는 통식이 통쇄납니다.
1: 맞습니다.
3: 이 신장병이 그래서, 아, 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기장성이 통쇄나고 숨이 차면서, 너무 바쁘니까 땀은 빨빨 얼마나 흘리는지 모른다.
1: 예.
3: 이렇게, 하면서를 깨는 것 같은 건 입원하여야 아야지. 그래서 입원하고 나오면 또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면, 이러는 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장약신 예방을 먹었는데, 이 약을 먹은 후에는, 예, 병원 입원을 모르고 잠들
1: 아, 예.
3: 병원 입원하여야 하니까 돈도 전략했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고혈압 환자잖아요. 고혈압 약을, 예, 소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장약신 예방을 먹은 다음에, 이 장약신 예방을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지도하는가 하면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유의소를요.
1: 예, 맞습니다.
3: 예. 그 방법대로 이렇게, 이게 먹은 게, 혈압조절이 그렇게 너무너무 잘 된다.
1: 예.
3: 그래 나서 9달 만에, 이 장약신 예방 먹은 것도 혈압조절이 무슨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장약신 예방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그래서 우리 부부간은 장약신 예방의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바이도 점점 면세가 있으면서 신호초월병이 항상 머리가 어지럽지 나고 전염도 있고 그런 게 이 약을 먹고 지금은 여러 가지 병이 하나하나 해결돼서 우리 둘이 다 이 약 먹고 잘나 효과를 봐보고 지금은 영건강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이 약을 이 약은 이제 먹어볼까나, 예. 아예 먹어본 사람 모르는데 먹어볼까, 좀 소사약이래 그러지. 정말
1: 효과가 빠르고,
3: 이런 약이지까지 난 처음 먹어봤어.
1: 그렇죠, 예.
3: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예.
3: 이런 약을 어찌 아예 먹겠습니까? 예,
1: 맞습니다,
3: 이번 활동은 또 얼마나 좋았을까? 두 명들 활동을 참가하고.
1: 큰 우리 활동 지금까지는 완전 전력된 우리 활동인데.
3: 우리 동무에, 우리는 얼굴마다 활동실에 가서 돈을 오는데 우리 활동실에 동무 한 동무 있는데 그 동무 딸이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어제 오른쪽 옆에 경동맥 빵칼이 3.3mm짜리 두 개가 있다 하니까 그래서 자꾸 영이 힘들어 한다면서 겁이 난다면 이래다 또 젊은 게 부인 나오면 어떻게 해 빵칼 가면 부인 나오지 뭐 예, 그렇지. 물어본다. 이,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나 하지 않는가, 자꾸 물어봐달라.
1: 좋죠. 예, 이렇습니다. 예, 이 빵콰리 두께가 한 2mm를 초과하면은 피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대뇌의 허혈 증상이 나타난다. 예, 이 3.3mm라는 거는 중등 정도로 큰 거 말합니다. 이분이 깼거나 중등 정도로 큰 이 그 빵콰리가 두 개나 있다는 거 지금 말, 말씀하는 겁니다. 예, 예, 이, 이 그 경동맥이 빵콰리 있다 할 때 꼭 이런 사람들이 지금 피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뇌혈이라는 게 오게 돼가지고서 지금 그 뇌경색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경동맥 빵콰리 지금 어떤 분들은 그 단단한 그 이응 빵콰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루암 빵콰리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잉 빵콰리, 루암 빵콰리 다 있죠. 예. 단단한 빵콰리, 그리고 부드러운 빵콰리 이런 게 다 있는데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그 이 빵콰리 있는 분들은 꼭 그서 예, 그 이 빵콰리에 예, 혈전을 녹여주고 혈지를 내려주고 예,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되죠. 예. 그리고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같은 거는 이 잉빵콰를 그 녹여주고 이래는데도 그렇게 좋지만 아 그 란빵콰를 녹여주는데 그게 또 조금 힘듭니다. 예. 그런데 요게 이 란빵콰를 그 녹여주기 위해서 예. 그 일반적으로 이게 란빵콰이 생겨나면은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죠. 예. 그래서 우리 몸속이 저밀도 지단백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그 이런 질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층으로 침투시켜주기 때문에 란빵콰도 쉽게 생기 아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잉빵콰도 좋고 란빵콰도 좋고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꼭 그 혈지를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혈을 풀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소홍화하고 지룡, 당귀하고 소목,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동맥빵콰를 그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호흡을 통해가지고 또 체외로 배출시키고 땀을 통해 또 체외로 배출시키고 그리고 대소변을 통해서 아 그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예. 이 경동맥 빵콰리, 잉 빵콰리도 좋고 루암 빵콰리도 좋고 이런 걸 녹여줘서 아 그 소분자로 만들어서 이 그 밖으로 내보낸 뒤 우리 장약 심리방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지금 여기서 안상 들고서 야 이렇게 좋은 약 어쩌고
1: 없으니 예, 이렇게 정말 좋은 약이 없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3: 예, 2417979번
1: 맞습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계십시오. 남분 내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10여 년간 건 20년 됩니다. 고다비하고 예. 살던 환자인데
1: 예.
4: 예, 선생님 강의를 장약 심리방에 대한 그 뭐니까 약의 공용 그다음에 환자들이 또 호전 반응 이런 거 다 듣고서 예, 나도 이야기에 대한 호감 가지고 외출한다 뭐 변속도 찾고 근심에 커서 개선가 되는데 지금은 예, 그 증상이 많이 줄어도 어느 예, 요 지금이라는 그 신뢰할까봐 걱정하던 근심이 없습니다. 밤에 들어서 한두 번 일어나면 다 되고 옛날에 네 번 다섯 번 일어나니까 밤에 자지 못할까 이튿날 머리가 더 띵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예,
4: 그리고 관절도 예, 다시 무릎이 천근 무게 돼서 꺾지 못했습니다. 붓으니까. 근데 지금 붓기가 다 내리고 예,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삼충도도 씽 하면 올라올 수 있고 예, 아, 정말 효과 정말 잘 보았습니다.
1: 그 관절에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4: 예. 예. 그래 이번에 또 저기 뭐니까 배달 받아왔습니다. 남편도 또 심리혈관 집에 있고 해서 이번에
1: 예.
4: 주변에 친척 친구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모두 이야기를 건강하고 탄사를 아끼지 않을까
1: 남편. 그렇습니다. 이야기 예. 예. 요가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소개를
4: 예. 요가이입니다. 예. 돈 벌자고 함까 무슨 아이디어인가
1: 그렇죠. 예.
4: 네, 그래 친구의 뭐 뭐니까 주자도 두 개나 하고 심장도 아이 좋고 또 이렇게 뭐니까 그 혈압도 높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4: 효과가 좋답니다. 이번에 활때 특별하게 좋을까 안 그래도 장기적으로 먹는 게 우리 좋을 것 같다고 먹자고 할까나 아 자기도 오늘 좀 36가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묵겠다 내용 좋아합니다.
1: 손님이 이렇게 지금 이 방송에 참가해서 분享하고 지금 약을 그 사람 거 지금 띵해 주제니까 이럴 때 우리 동인당 유기농 양이섯에서 추출한 단백질분이 이게 900g짜리인데 이거하고 또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의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4: 네, 241-7979.

0: 출구반입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우리 장약심리방 보면은 아, 그 중풍이 온 분들 중풍 치료에 아주 이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이 온다 할 때 그 어혈이라는 게 이게 깊숙이 막히면은 깊숙이 몸에 있으면은 문제 생깁니다. 이 어혈이제가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지나다가 심장에와 막히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머리에와 막히면 뇌경색을 유발한다. 이 이래서 인체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제일 좋은 성분이 천궁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 그래서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고 통증을 묻게 하죠. 이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아빠의 중풍이 걸렸다는데 녹공에 걸려서 용고성하다가 서리 예, 선생님이 강의 듣고 심리방에 썼는데 예, 지금은 효과 아주 좋습니다.
1: 예. 예.
3: 정상적인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1: 예.
3: 원래는 혈압 조절 안 돼가지고 소리 혈압이 높아가지고 소리 얼빠 안 해가지고 녹공에 걸려가지고 그저 몇 달 그저 한 2년 거의 고생하고 이랬댔는데 거기다가 소리 전이 써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심장이 나빠가지고 소리 밤에서 하지 못하고 소리만 발을 못 넣고 거기다가 병 빚고 위 나빠 밥만 먹고 한 해 마사지까지 다 마사지 가지고 소리 엄청 고생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더 말할 게 없이 치료를 다 했습니다. 치료를 하자고 그러다가 그다음 오른쪽이 또 팔을 떨고 입에 오른쪽이 떨고 이래 됐습니다. 예. 별난별난 고생 다 했습니다. 걔랑 선생님이 강의 듣고 있었으면 걔랑 빵 썼는데 한 8달 9달 거의 될 때 이 악성계의 그런 쪽이나 이 혈압 조절이 잘 됐대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정말 방법 쓰고 거기 요법 쓰고 이러니까 나 더 잘 됐대다.
1: 그렇지.
3: 다른 약 안 먹고 이것만 먹어도 얼마나 혈압 조절이 잘 되는지 그다음에는 다른 거 먹는 게 없는데 이것만 딱 먹어도 됐습니다.
1: 예.
3: 지금 정상적인 사람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1: 아, 밥을
3: 잘 드시고 밥을 좀만 내보다 더 잘 드시고 밥을 잘 드시고 밥을 잘 자고 그다음에는 저기나 이 소변 넣을 때 그전에는 그거 경계다 이해라든지 지금은 그거 하려고 저는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놉니다.
1: 예.
3: 날랑날랑하고 변도 보지 못해서 창문에 물량이 이렇게 쌓여면 이랬든지 지금은 갖다 그게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한 번씩 딱딱 본다. 예.
1: 좋죠.
3: 예. 약이 얼마나 똑똑하고 다 치료해 주는데 이 서장 약이 땅 공황수치 중풍 치료한다고 소리 쉬어 있을까 이거 썼는데 정말 마가같이 정말 똑바른 약입니다. 예.
1: 아 그렇죠. 예.
3: 예. 거기다가 또 나도 또 이 심장이 나쁘고 그다음 맥이었고 신경질이 많고 밤을 못 자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울빤하고 기억력 하나도 없고 이랬던 게 지금 똘똘해져서 뭐이나 잘 배우고 기억이 파탁파탁 한다.
1: 예.
3: 같은 나이 따라서 내가 좀 더 똘똘해진 것 같습니다. 예. 사람 말하는 게.
1: 좋죠.
3: 예. 이야기 정말 얼마나 좋은데, 예. 우리는 이제 이것만 먹고 살자 했습니다. 우선은
1: 다
3: 하나도 없고, 예. 거기다 가서, 그 다음에는, 예. 우리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저번에도 쌌댔습니다. 근데 내 한국에는 남자 동생이 또 그런 저기 얼빠에 놓고 와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과 물어보고 그 막내입니다. 그거 약속을 하겠어 썼는데 예, 그렇게 예, 효과 좋단다. 우리 그냥 효과 나쁜 누가 돈 팔겠습니까? 그래서
1: 그렇지.
3: 저는 활동이 거의 끝난다니까 나 예, 그럼 빨리 붙여달라고 해서 내가 전화드리는 겁니다.
1: 이번에 활동이 붙여달라고. 정말 제일 좋은 우리 활동인데 이 우리 활동을 놓치기만 하는 날에는 이제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제일 좋지.
3: 예.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에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지금 이 중풍이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경련이 막 나타나면서 많이 떠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결국 입도 떨고 사지를 떨고 또 더품을 계속 흘리면서 떨고 결국 가다 붙는데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이 예, 우리 장약심리방에는 소홍화가 지령이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예, 이 약을 드시면 그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제대로 되는 심리혈관 질환을 좋아지게 하려면은 간이 좋아지는데 간은 바람을 일구는데 바람을 일고 가지고 경련이 자꾸 일어나게 하죠. 예, 우리 장약심리방 볼 때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천궁, 우술하고 아, 담남성 지룡이 강경닭에 들어가가지고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아, 간을 보양해주고 간이 해독작용도 해주면서 아, 간을 보양해서 눈을 밝게 하기도 하고 아, 바람을 읽어가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작용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체육을 매개로 전민 건강 체육 경기 전개, 민족 전통 체육 전승,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 보급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생동한 실천 담채로 삼아 교전 경기, 대중체육, 전문 경기 등 다차원 전경을 연결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의 옥토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길시 제3중학교 운동장에서 다채로운 교정 운동회가 펼쳐졌습니다. 여러 민족 학생들은 경기장을 누비며 영감이 앞을 다퉜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의지와 체력을 단련하고 분투 정신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튼튼히 자라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제3중학교 학생 리진입니다. 체육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고 의지를 연마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여러 민족 친구들과 료애를 기피하고 우위를 증진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가리지 않고 어깨 나란히 함께하면서 우정이 갈수록 깊어지고 사이도 갈수록 화목해졌습니다. 공청단 연길시 제3중학교 위원회 서기 최엽진입니다. 우리는 시종 체육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경기로 마음을 모으는 것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 아이들이 경기를 매개로 운동을 인연으로 함께 지내고 경기장에서 분투하는 가운데 감정을 돈독히 하고 단결의 힘을 결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변주 진달래 은령 동심컵 중도는 축구 초청 경기가 룡정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에서 온 29개 대표팀의 500여 명 중도년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고 경기로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는 전민 건강 체육 운동이 민족 단결 진보를 추동하는 생동한 실천이 되도록 했습니다. 연변주 로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형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에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벗을 사귀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 선생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펼쳐진 이래 연변 대표팀의 홈장과 원정 경기장은 열띤 분위기와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열정적인 풍채와 분투 정신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문예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져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과 확고한 문화 자신감, 독특한 도시 기질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판다 조합 박나모 곡광조입니다. 노래에는 연변의 좋은 요소들이 많이 융합됐습니다. 장백산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노래와 춤에 능한 조선족도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는 우리 모든 민족, 중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로 단결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기의 높은 인기와 광범한 보급면, 강한 전파력이라는 우세한 전경에 의탁해

0: 주에서는 체육 더하기 법률 보급 더하기 민족융합 몰입식 선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전통적인 선전 장벽을 타파하고 민족 단결 선전이 사무실을 벗어나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의 분위기가 아주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삼일꾼들이 우리에게 책자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빈의 민족 전통 체육 문화도 대를 이어 전승되며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과 보급에 초점을 맞춰 민족식 씨름, 전통 활쏘기 등 특색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을 상시화하고 조선족 전통 민속체육과 전민건강체육 전략을 깊이 융합시켜 여러 민족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대제는 문화체육 경기가 곳곳에서 꽃피고 민족융합 분위기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선수와 문화체육 애호가들은 경기장에서 실력을 겨루고 손잡고 나아가면서 경기 교류 속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단결의 힘을 모으고 있는 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연변 대지에 깊이 스며들고 대중들의 생활에 융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중추절을 맞아 연변 대지 곳곳에는 단란하고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연변 박물관의 고풍스러운 문화 견학에서 도시의 흥겨운 민속 모임, 사회구역의 따뜻한 이웃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명절을 보내고 민족 단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주제 견학, 민속 체험 등 활동을 통해 중추절 문화와 발해 역사 문화 맥락을 융합시켜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이 견학 체험 속에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느끼며 고풍스러운 정취가 넘치는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견학 수업을 알심들여 마련했습니다. 해설로는 청소년들을 이끌고 중화문명 동강의 서광 전시청을 몰입식으로 참관하면서 발해국과 당나라 사이의 밀접한 왕래와 심층 융합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또 고대의 깊은 역사적 연원을 생동하게 해석해 아이들이 동북변강의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천년의 문화 맥락을 료해하도록 했습니다. 7세 교실 활동실에서 강사는 육합동풍,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을 둘러싸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지도 강사들의 인솔하에 월병을 직접 만들며 중추절 풍속을 체험했습니다. 이 밖에 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투호 경기 등 재미있는 활동도 마련해 관광객들이 소통 활동 속에서 전통 민속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연길 학생 왕열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추절을 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물관에서 해설원 선생님과 함께 발해국과 당나라 문화 사이의 연계를 알아보고 투호, 탁본 등 활동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빙피 월병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실천 체험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중추절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방문입니다. 전통 명절을 담채로 발해 역사 문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시청 견학, 과학 지식 보급, 직접 체험을 결부한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발해와 당나라의 교류 역사를 료해함으로써 중원 문화와 변강 문화의 깊은 연원을 료해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변강 교류 문화를 느끼고 배우며 전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몰입식 시청각 성연을 선사하고 상세로운 중추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흥경관 관광객 조정서입니다. 박물관에서 중추절을 보내기는 처음입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조선족 전통 가모 공연을 비롯해 많은 활동을 마련했는데 탁본 같은 중화 전통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중화 문화의 다운 일체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중추절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연길에서는 단결과 단란함을 상징하는 천인 비빔밥 활동에 여러 민족 대중이 참가해 민속의 매력을 함께 감상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며 명절의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민속 문화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져 대합창, 민족무용, 여성중창, 장구춤 등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색미식 품평구역에는 각종 조선족 특색 음식들이 마련됐고 민속놀이구역에서는 투호 등 조선족

전통놀이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1년에 명절맞이 이웃 화목 활동을 펼쳐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면서 명절의 따뜻함을 주민에게 전했습니다.

0: 성회이기도 했습니다. 활동은 향토문의 형식을 통해 연변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농업 농촌 현대화 발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연변 군중예술관 부관장 로정호입니다. 이번 활동은 봉수로 새 공연 열고 실속 있게 일해 지능 촉진을 주제로 하고 삼농사업의 중요 론수를 깊이 관찰하며 풍수를 경축하고 문화를 고양하며 향촌을 진흥하는 것을 취지로 했습니다. 농민을 주체로 하고 향토 정취가 짙은 문의 형식을 통해 연변 농업농촌 현대화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우수하고 찬란한 농경 문명과 우수한 민족 문화를 전승하며 신시대 변강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해 방대한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1: 추석과 국경절을 맞아 여객 이동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철도, 민항, 고속도로, 도로, 여객 운수 등 부문에서는 사전에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해 휴일 운수 안전 방어선을 전력 구축하고 여객들의 안전 출행길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연결 참모단에서는 왕년의 휴일 운수 규칙과 올해 지역 문화 관광 시장의 뜨거운 추세를 결부해 여객 이동 추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각 시간대 운수 압력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여객 연 68만 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8만 8천 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폭은 14.9%입니다. 그중 연길 서역의 예상 여객 수송량은 연 26만 5천 명으로 동기 대비 6.4% 증가할 전망입니다. 휴일 기간 대규모 여객 운수 상황에 대비해 연길 참모단에서는 운수력 배치를 과학적으로 통괄했습니다. 두 명절 기간 여객 열차 988쌍을 운행할 계획인데 그중 고속열차가 949쌍, 일반 속도 열차가 39쌍이며 항공 출행 통로를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 여객 운수면에서 우리주는 명절 기간 여객 이동 고봉 시간대에 대비해 사전에 추가 운행 예비 방안을 제정했는 바 중점 여객 운수 노선에 하루 82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156.5회의 운행편을 증편하며 연길 이도백하, 연길 도문 등 인기 방향 운행편을 중점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두 명절 기간 친척 방문, 자가 운전 관광 등으로 고속도로 차량 흐름이 뚜렷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도로 순찰과 관리 통제 강도를 높이고 교통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해 관할 구역 고속도로의 안전 통행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0: 용암의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일전 2027년 전국 석사 연구생 모집 사업 관리 규정을 인쇄 발부해 2027년 전국 석사 연구생 모집 1차 시험 시간을 2026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라고 명확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1: 연변 문화관광 상징물 해동 모집 활동이 그늘 마무리되었습니다. 활동은 7월 말에 가동된 이래 사회 각계의 추천 작품 100여 건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 심사조의 선배를 거쳐 최종 61편의 작품이 입선됐습니다. 해당 작품들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륙속 발표하게 됩니다.
0: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출행하도록 하기 위해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관광 관련 문제를 자문하거나 신고해야 할 경우 관광자문 전화 0433-818-0011, 818-0012번으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관광 신고 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음식 봉사 업체의 식품 안전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 전화 12315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명시 가격을 집행하지 않거나 가격 사기, 가격 인상 등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 전화 12315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 부당한 요금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 전화 0433-270-7219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1: 9월 26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결정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당일 연변대학교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대학교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 위챗 공식 계정에서는 저녁 6시 5분

0: 50분부터 경기 전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동시에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50분부터는 연변다주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

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대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연변의 변화와 발전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새 시대의 숨결을 안고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는 연변, 최대령 가수의 새 시대 새 연변 보내드립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인생이라는 여정이 더욱더 아름답겠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여정.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푸른 들판으로 나가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들놀이. 모두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어서 황운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놀이 보내드립니다.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입니다. 민족문화, 민속음식을 맛볼 수 있는 연변이 더욱더 번영 부강하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김도균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지난날의 추억은 은은한 향기처럼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리움을 담은 노래, 빵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따뜻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리기준 작사 최군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전용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밝은 내일을 노래하는 가요.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엔변 좋을 시구 보내드립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뜨거운 정을 안고 유유히 흐르는 해란강. 이어서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해란강 고향의 강이요 보내드립니다. 김정연, 김향룡, 오해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노래들처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의 문의전화

가능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화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0: 올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립니다. 6박스 구매하시면 4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9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2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내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상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추석하고 국경절 두 명절을 같이 맞이하면서 본약도 떠드리고 또 현금 상품권하고 명절 선물을 또 푸짐하게 드립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시면은 예,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명절이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100% 순수한 이런 분말로서 국가약품질량관리표준에 도달한 이런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난 동충 하초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2: 심장이 나빠서 나는 심장이 나빠서 하면 바로 자지 못했습니다. 벤사사기 넘지도 못하고 어떨지겠네 심장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빠댔습니다.
1: 네.
2: 그래서 단약 먹어도 소용없던 게 동충하초 먹으니까 그게 가장 이롭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그래 속이 심장이 편안하니까 속이 편안하게 영잠이 잘 온다.
1: 예.
2: 그래 그 혈압이 계속 높아서 그랬는데 심장이 편안하니까 혈압도 정상이 됩니다.
1: 예.
2: 그리고 밤에 뭐 다 이 심장이 나쁠 때 난 밤에 오잖아 바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떠나게 소변은 네다섯 번씩 보고 나면 미네 잠깐 했던 소변도 지금 하루 전에 한 번 보면 됩니다.
1: 예.
2: 예. 그래지 계속 소리 나던 게 그것도 호흡가 나지 아이 나온다 지금 이거 먹으면.
1: 예,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위기에 있어서 미네 밥 못 먹었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소서 지금 매운 거 먹어도 이렇고 김치는 난 금방 못 먹었댔습니다.
1: 예.
2: 그런데 지금 이거 먹고 그 위 이렇는지 딱 이렇습니다. 밥 안 먹어도
1: 네.
2: 딱 위 안 아픕니다. 그래 놓고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나옵니다.
1: 네.
2: 그래 나는 약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활동이 특수한 활동입니다.
1: 네. 예.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쌀요구도 전화드립니다.
1: 예. 이번에는 국경절하고 추석 두 명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2: 예.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1: 알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제 동생한테 말하니까 국물을 한답니다.
1: 예.
3: 우리는 우리 집에뿐 하고 나의 둘 다 같이 먹습니다.
1: 예.
3: 예, 처음에는 내가 시장에 먹었단 말입니다. 예.
1: 예.
3: 지랍 떠들이 잘 안 되고, 참 잘 먹다고, 예.
1: 네.
3: 저 가슴이 부들부들거리면서 잘 되면 심은 땀 자꾸 흘리고 그다음 추위색이 타서 지나가고 어느 감기는 다 했다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 감기 다들 할까 면역이 약해서 그렇다는데 아마 면역에 대한 건 뭐든 모르겠을 때가 이제.
1: 네.
3: 예, 그래서 자기 이 동천하초 발효 경품을 들어보고 하도 약이 특이해서 먹었는데 이걸로

0: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네, 혈압 혈당이 다 조절 잘 됩니다.
0: 네, 기력밥 맛있지, 잠잘 자야 돼. 저거 하고 추위도 그리 세게 타는 게 추위도 안 타고, 잘 되면 계속 이불 밑에서 양말도 신고 자야 됐습니다, 지금.
1: 네.
0: 예, 그래도 게 고등차에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예, 아마 감기도 술 걸리고, 예. 그래서 지나가고 어느 감기 다 건드렸는데 감기 지금 아예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내 약을 먹으면 우리 집에 또는 이 노쇠산이 왔다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집에 분도 혈압도 높고 이 흉모염도 흉모염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자관 더상 세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게 좋으니까 이거 자꾸 같이 먹자 해서 시작해서 좁혀 잡쌌는데 이걸로 이 가슴 계속 이 봄 가슴이 먹어서 기침 가을에 달고 있었는데 그건 잘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1: 네.
0: 이 영정화됐습니다. 몸이 어떻게 들어와. 내게 없어 계속 들어오고 있던 게 나가 운동해도 조금 쉬게도 예, 운동도 하고 예. 자관 여러모로 영정화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우린 둘 다 이게 이걸로 이렇게 효과 잘 보니까 이번에 활동 하도 특이하게 좋으니까 둘이 먹길래 한 18곽 배달 받으시오.
1: 예, 18곽에는 23곽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또 1,000원을 드리고 3,000원의 가치에 달하는 선물 명절 선물 세트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교십도 198원 하는 교십도 또 과거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특수한 점이라 할 때에는 40도 날이나 저온에서 발효시켰기 때문에 예, 이 정화 과정에서 추출한 활성 이 성분이가 그 효농이가 야드배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걸쳐서 독성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아주 안전하고도 효과가 선명하기 때문에 꾸준히 쓰실수록 또 효과를 더 잘 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나도 지금 동성하처 먹으면서부터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고 영 많이 불편하던 것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3: 첫째는 처음에는 참기 힘들어서 그냥 자주 샜댔습니다. 마트가 잡은 데 있는 것도 갔다 오셔도 막 참치밭에 막 샜던 게 구성선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렇게 참을 수 있고 예. 거기에다 또 온몸은 더워서 예. 땀을 줄줄 흘리는데 안에 다리는 그냥 추워서 덮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병행이 잘 됐는지 어서는 엉덩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래서 뭔가 뭐 귀에서 그냥 소리 나면서 자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뭐 불면증 있으면서. 그러니까 귀에서 소리 나는 게 많이 나았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가슴도 늘상 황황하고, 진정 안 되고, 얘 자꾸 자다도 일어나 앉아도 있고, 이런 가슴이 답답했을 때다. 근데 그게 지금 가슴이 편안한 감이 지금 남다, 저는.
1: 네.
3: 그리고 거기다 또 위가 안 좋아서 소화 잘 안 되고, 밥만 먹으면 배가 뭐 얼떡짱 하면서 그렇고, 뭐 한 먹으면 또 물도 내려갈 데 없을 거죠. 그렇게 그러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소화진 잘 된다.
1: 네.
3: 그래서 쑥 내려가니까 가슴도 편안하고 위도 편안했습니다.
1: 네.
3: 그래 먹어보니까 야, 진짜 예, 고산지에서 자랐지. 겨울에는 풀로 되고 여름엔 벌레로 되는 약이 정말 진짜 신기한 약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1: 네.
3: 먹어보니까 나 예, 확실히 속이 알린다.
1: 네.
3: 날마다 지금 증상이 좋아지는 게 날마다 알린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네.
3: 계속 머리 후윙하고 얼음증이 나서 그냥 오빠라도 계속 아주 우선 떨어졌습니다. 정신 납니다.
1: 네.
3: 그 들어보니까 방송에 활동이 있을 때다 이렇게 강해지고.
1: 예.

0: 전문가님, 저도 동청화서를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자, 저는 예, 이래 쓰기 전에는 예, 이래 전문가님, 다리 이래 빼, 영 아파서 예, 허리도 이래 허리 빼 아프고, 그래서 그리고 또 예, 풍수성 관절도 있고 이래서 예, 날 흐릴 때마다 내 다리부터 아프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한 풍수성 관절이랍니다. 예.
1: 네.
0: 저기 허리 아프고 이래, 정말 아침에 라면 자고 일어나면 예, 이 허리 뭔가 뭐 어, 이 꼬불 약간 자꾸만 꼬불 때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야 그래서 예, 정말 형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맛이 없어서 예, 밥도 바로 먹기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예, 아이 이래 정말가 동청와서 이 정말 선생님 강의 듣고 쓰기 시작하는데 야, 이 영도 배 아픈데 정말 좋습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0: 그래 그 예, 그래, 그거, 이렇게, 이래, 나사지가, 얼마도 배 아프고, 얼마도 허리도 아무리, 이렇게, 펴고, 이렇게, 저, 단에도 잃었고, 이, 또, 다리도, 저, 아무리 날이 흐리고, 뭐, 비나 오고, 무슨, 이래, 이래도, 아무 기대 영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 뭔가, 입맛이 돌아요. 밥도 잘 먹지, 하까란 맥이 나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저는, 예, 이렇게 좋았거든요. 지금, 우대 영 좋습니다, 예.
1: 네.
0: 그래서는 정말 이렇게 어 이전에는 이래서 내 앞에서 말했지만 많은 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나 이래서 그 고약도 싸붙이고 그 다음에 이래 아플 때는 가서 또 땡기 거지 다 점점 주사 거지 맞고 이래 됐습니다. 뜸도 다 떠봤습니다.
1: 네.
0: 그래도 저예 그저 그때 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난 선생님 강의를 이래 열심히 듣고 저 동충와서 때 이 면에서 다 나사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예, 나는 이 약이 내내 정말 이거 약입니다. 난 그러니까 계속 이 한 가지 약을 넣어야 아침에 그래서 한 번만 복용하면 될까나 예, 저는 계속 전제 쓰길래 해서 저는가 또 이번에 아유 우대 얼마 줬습니까? 예.
1: 네.
0: 그래서 이번에 활동 약은 좀 있지만 활동에서 참가해서 저는 또 한
1: 예, 열라드 과기는 23곽 드리면서 현금 상품권 1,000원 예, 그리고 3,000원에 달하는 또 명절 선물도 있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이래 좋은 약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4: 수고 매일 많습니다, 선생님.
3: 예.
4: 예, 저도 동충하초로 먹고 있는 가족입니다.
3: 예.
4: 저는 삼고가 다 높았습니다.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 그래서 이 혈압 조절이 안 되고 혈당 조절에 대해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3: 예.
4: 그러다가서 이 동충하초

0: 공화당 서비스 이상했는데 삼고도 다 이거 저기 정상이 됐습니다. 고혈지 고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이 목에 기관지 후두염 이 그 식도염 여러 가지 염증이 있어가지고 심할 때는 이렇게 그 약 밥도 먹기 바빴지만 약은 못 먹었습니다. 그 저기 견항 같은 거는 농구지 못해서 그래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쩌면 내 먹기 싶은 거 못 먹고 삶은 혹시라는 군밥 못 먹었습니다. 그거 저기 뭐니까 농구지 못해서 그러던 게 그것도 지금 다 좋아지고 예. 심장에 나빠서 예. 심장에 이 저기 1분에 100m씩 뛴다 말인가 예. 예. 예. 빨리 떼서 약 먹어도 아이 되고 예. 어떨 때는 좀 그냥 중심화는 없고 달고 살았습니다. 네, 빨리 떼서 그러고 심장 붙들고 부르고 해서 어찌지 못하겠어 걸지 못하겠어 예. 그러던 게 그것도 좋고 예. 어쨌든 지금 저기 관절도 저기 아파서 예. 목이 세게 아플 때 목을 돌리지도 못하고 머리를 감기도 바빴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어쨌든 간에 동충하초를 먹으니까 예. 무식에나 다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몸이 영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전에는 정말 관절이 나빠놓고 나가서 예. 남들처럼 운동도 못하게 돼. 지금 운동을 합니다. 운동 많게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야, 이 동충하초라는 게 정말 이전에 황제들이 먹는 약이라지만 거기다 발효제에서 30배나 넣었다니까 먹어본 사람은 그 알지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정말 먹으니까 더욱 좋은 건 예, 하루에 한 번 먹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약은 두세 번씩 먹는데 그건 한 번 먹으니까 예, 용 편하고 예, 먹기도 편하고 먹고 효과도 같거나 이렇게 좋을 때 아무래도 이번에 때 활동용 좋을 때다 선생님이
1: 예, 1년 중 제일 예.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0: 그래서 예, 또 이라도 딱 싸다고 나했습니다. 계속 먹을 예산다. 예예예.
1: 예, 꾸준히 드십시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0: 예.
2: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드시고 얘기하다시피 우리 발효 동충 하초균 뿐으로는 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2: 네.
1: 예, 중년 분들이 우리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하기는 폐하고 신장이 허하거나 또 기관지염이 있거나 폐허약성 천식이 있거나 혹은 만성 간염이 있거나 혹은 오래된 기침하고 혈기 부족, 체질이 마르고 허약한 환자분들, 면역력이 저하된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최고의 약품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동충하초를 먹고 있습니다.
1: 예.
3: 네, 예전에는 예, 심장이 나빠가서 그래서 소리도 놀라고 정말 이런 손에 땀이 부질부질 조금 뭐 어떻다면 손에 땀이 부질부질 나면서 그랬는데 지금 그 증상도 없어지고 지금 이 혈압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아파가지고 소리 이렇게 고생했대는데 지금 목이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소화도 안 되고 이랬대는데 지금 아예 동충하초를 주파를 견분을 먹으면서부터 지금 소화가 영잘 됩니다. 예, 밥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예, 관절도 좋아졌습니다. 관절도 지금 예, 이전에는 그렇지도 못했는데 저기 어떤 암제도 간에도 다 이렇습니다. 아이, 이 동충하초 바로 겜보는 정말 특별한 약입니다, 이게. 예. 예. 정말,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정말 신선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동충하초로 계속, 예, 이 좋은 기회에 또 살려고 합니다.
1: 예. 지금 또 예. 활동이 좋습니다. 예. 예. 어린 분들이 아, 혀가 아프거나 목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이 다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인데서 나타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쓰시면은 아, 혀가 이렇게 용 아프고 자꾸 혀가 좀 불편하고 목 안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좋아집니다. 예,
3: 예.
1: 이렇게 활동이 좋습니다. 이번에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계속 예. 먹겠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이 폐하고 신장이 양허증이라 할 때에는 우리 중기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고 신폐하고 신장도 장기 정기하고 음양이 부족한 이런 상태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장기 병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한 장기 허약이 다른 장기 부족을 또 초래합니다. 근데 다른 약들은 이 폐하고 신장을 동시에 좋게 하는 약들이 기본상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동충 하초뿐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천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정기가 고갈되고 또 폐하고 신장이 기납 기능이가 이상하면서 기가 원 위치로 돌아오지 못하는 데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요한 증상을 보면은 숨이 짧거나 좀 헐떡헐떡하는 거 말합니다.
1: 네.
0: 그리고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울림이 생기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겁고 또 약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로를 견디지 못하면서 종종 오심의 열감이 손바닥 발바닥 이런 데를 말합니다. 열감이 나거나 혹은 추위를 싫어하고 사지가 차가운 등 이런 음양 허열 허실 특징을 같이 동반합니다.
1: 네.
0: 그리고 기혈 부족. 지금 우리 중년에 이르면은 대부분 기혈 부족이 생깁니다. 때문에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혈하고 기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혈 부족이라 할 때에는 기허하고 혈혀가 함께 나타나는 이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중의학에서는 기와 혈은 서로 의존하면서 신체 생명 유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이 기혈 부족은 장기간의 질병하고 체력 저하 그리고 출혈이거나 산후 좀 너무 피로했거나 비장하고 위가 좀 약화됐거나 식이 이 음식이가 좀 불균형하거나 혹은 다양한 만성 질병 과정에서 기혈 부족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주요 증상 보면은 정신 상태가 좀 흐리터분하고 무기력하고 말하기 쓰레하고 심계항진과 호흡곤란, 어지럼증하고 현기증, 얼굴이 좀 창백하거나 좀 황백색을 띠고 입술하고 손 색깔이 창백하고 불면증하고 다멍 증상도 있고 기억력 감퇴도 있고 추위를 싫어하고 자발적인 땀, 자기도 모르게 땀이 나는 거 말합니다.
1: 네.
0: 그리고 손발이 마비되고 시야가 흐리고 혀가 창백하고 맥이 가늘고 약한 등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런 기혈이 부족한 여러 가지 증상 치료에서 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은 아주 감탄할 정도로 효과를 평가합니다.
1: 네.
0: 그리고 만약 기가 더 허하다 할 때에는 주로는 무기력하고 또 호흡곤란하고 자발적 땀 이런 증상을 중심으로 하고 혈혀 혈이가 더 허하다 할 때에는 얼굴빛이 어둡고 심계항진하고 불면증 사지마비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이럴 때에는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가장 핵심적인 작용이가 폐신 허약증하고 혈기 양허증에서 최고의 이런 효과를 보는 이런 아주 보기한 약제입니다. 때문에 중년 분들이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정력도 증가되고 피로도 회복이 되면서 특별히 지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나는 좀 계절이 바뀌거나 힘들기만 하면은 좀 마른 기침도 나고 감기도 쉽게 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질환 치료에서도 예, 많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바로 뇌 혈관을 확장시켜서 뇌 혈관하고 예, 뇌 신경 질환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꾸준히 쓰면 중풍이 예방도 되고 치매라

0: 등아 파키슨병, 예, 우리 런앤이 많이 걱정하는 이런 질병들이 예방이 또 됩니다. 예, 그리고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혈압도 온정되고 혈당이라든가 고지혈증이가 예, 온정됐다 이런 분들은 이 동맥경화가 같이 치료되면서 우리 동충하초에 있는 아스파틱산이라는 예, 이 성분은 혈관을 예, 강화시키면서 동맥경화도 예방하고 이 콜레스테롤의 침착을 개선시키면서 삼고증 개선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이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그리고 콤파지질환 예, 대부분 콤파지 허약한 분들이 노년에는 소변장애로 나타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소변장애가 있거나 또 간염, 만성간염이 있거나 예,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예, 우리 최고의 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3-0666번, 283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대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장동훈 작사 최삼명 작곡의 사과배 따는 처녀 보내드립니다. 한선열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가야금병창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북경에 가고 싶소 보내드립니다. 가야금병창이란 가야금 반주에 맞추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종합 예술로 악기 연주와 성악 노래가 하나로 어우러진 형태를 말합니다.

지나간 추억은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답게 남아있습니다. 소중한 추억,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최 기자 작사 안계린 작곡의 그 시절이 그리워 보내드립니다. 이가요와 함께 추억에 젖어있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에 창작된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명월구 산천가 보내드립니다. 박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연길, 살기 좋은 우리 고장입니다. 계절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또한 미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석화 황상룡 작사, 황상룡 작곡의 사랑의 도시 우리의 연길 보내드립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과배고 향 우리 연변. 많은 여행객들이 맛좋은 사과배를 드시면서 연변에서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정이 넘치는 고장, 더욱 아름답게 변해가는 연변의 모습, 서로 돕고 사랑하며 어우러져 사는 우리 연변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고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혜선 작사 작곡의 어화둥둥 우리 연변 보내드립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 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씨였습니다.

나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첫 곡으로 김경리 작사 방동걸 작곡의 향기의 사랑을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을 정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 인생을 정밀로를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시골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고 옛 추억이 흙귀과 함께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아래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래 문춘사 작사 손홍범 작곡의 고향에 돌아오다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목소리가 합쳐질 때 진정한 변화의 노래가 시작되고 우리가 만드는 내일은 지금보다 빛날 겁니다. 아래 노래하자 새 시대를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넣어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종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오늘 역시 우리 근뇌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0: 네.
1: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근뇌보신환이 아니라 동화악여제약공장에서 만든 동어젠노부성환입니다.
0: 네.
1: 에,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 우리 그 젠노라는 거는 우리 뇌 조직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쓴 불순하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에서 콩팥은 선천적입니다. 선천적으로 어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느 만한 기와 원기를 갖고 난단 말입니다.

0: 이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염병을 한다, 감기를 한다, 수술을 한다, 무슨 교통사고 생긴다, 많은 만성병이 시달리면서 몸의 원기가 점점 싹 없어지게 되죠. 예?
1: 네.
0: 우리 몸은 원기가 다 없어지면 사망합니다.
1: 네.
0: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 이래서 그 외에 우리 비장이가 후천적으로 이 콩팥이 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장기입니다. 비위가 우리 좋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약물, 여러 가지 이런 보야 이걸 원기를 보충하는 데 쓰게 되죠. 예?
1: 네.
0: 그래서 복선하는 약들은 꼭 비선 동调합니다. 비장, 후천적인 비장하고 선천적인 콩팥이 기능을 동시에 조절해 준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따라서 콩팥이 좋아지면은 심장이 좋아집니다. 간도 좋아지고, 예. 이래서 샹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하고 콩팥이 상호 사귄다 이 말인데,
1: 네.
0: 심장하고 콩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알고 보면은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으로서 그 효과가 좀 종합적으로 납니다. 때문에 이 약을 쓰는 분들 우리 효과 반응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심장이 두근다근하면서 심리문란이 있어서 예 좁어요 황찬이요 진단받았던 사람들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이런 말도 하죠. 예? 다 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맛이 돌아온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1: 예?
0: 그 다음에 심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신경을 심장이가 지배한다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걸리고 주환자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 당뇨 합병증이 이제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손이 나빠질 때다. 예.
0: 네.
2: 뭐 소백이고도 나아이가고 누기 애나고 깡치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후유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0: 심했습니다.
2: 예. 그래서 이것도 이걸 내서 병원에가 그냥 이 소염제 땡기다 하고 그래도 어제 또 며칠에만 돌아섰대다. 예.
0: 맞습니다. 당뇨병성 신염은 예, 당뇨병이 치료해야 되는 한 그게 잘 쉽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냥 땡기가 가야 됩니다.
2: 예,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땡기고도 가맞고 맞고 1년에 몇 번씩 그래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위도 싹 나빠져서 밥도 못 먹자 그리고 이와의 소설이 그래도 이 밥 먹기 영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근육보시안서 때 소변도 깨끗해지고 입이 쓰던 게 간이 좋아졌는데 이 지방가에 재담이 그래더라.
0: 네.
2: 간이 좋아졌는데 입도 안 쓰고 밥맛이 돌아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맹이 난다.
0: 아주 좋죠. 당뇨병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소갈증입니다. 입이 마릅니다. 에 따라서 입이 쓰게 되고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몸에 진액이 확 들어오면서 예. 입도 마르지 않고 쓰지도 않고 당뇨병성 신염 특히 당뇨병 합병증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약이 딱 맞습니다.
2: 예, 어쨌든지 여름에 놀러 예. 손이 좋아서 그런도 입도 안 쓰고 속도 편안한 것 같고 예.
0: 예.
2: 어쨌든지 머리 상태도 별로 맑아지는 것 같고 어쨌든 용 이 써보니까 근육보시 하는 내 당뇨병이 지금 딱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0: 당뇨병 환자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약을.
2: 예, 합병증이 여러 가지만 해가지고 병원을 가면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알 치료라 하는가 이랬던게 지금 이 속도 편안하고 병원 안 다닌다.
0: 네. 혈당 조절도 잘 됐겠습니다. 이 홍삼이 들어가면 네.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2: 혈당 조절이 잘 돼서 혈당약 예. 아예 먹어도 지금 이롭습니다.
0: 당뇨병 환자들은 꼭 홍삼 잡숴야 됩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예. 예. 홍삼이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많이 쓰입니다.
2: 예. 그래서 예 선생님 또 나는 그래도 이 예, 당뇨에 내게 지금 좋은데 우리 친구는 지금 무슨 증세 있는가 뭐 이 심장이 어제 막 이렇게 그런 후두두 거리면서 이제 붙인 다음에 꼼짝 못 하겠다.
0: 네.
2: 걔네가 예, 소변이 또 예, 거긴 찌쩍찌쩍 자꾸 나간단다고도.
0: 네.
2: 여신이

0: 네, 그래, 그래, 소화도 그렇게 잘 되지, 그렇게 소화해. 네. 아무런 거 먹고 뒤로 없습니다. 어떨 땐 제 안에 먹습니다.
1: 맞습니다.
0: 먹고 와서. 예.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봐서, 예. 이하고 좀 쓰려고, 예. 지금 약은 있었는데, 선생님 열다섯 가구 정도 돈, 현금 1,000원 빼줍니까?
1: 1,000원 빼줍니다. 저래 약값에서 그 보조금, 그, 나오는 1,000원만큼 덜어주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 또 아이 되죠. 열다섯 가구 사면 열다섯 가구 주는데 또 1,000원 빼주니까, 예. 이번에는 싸놓으십시오.
0: 예, 정말 우리 하던 것도 없습니다. 그러네, 오늘 열다섯 가구 좀 살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너받으실 할 우리 집에 아바이께서, 아, 우리 아바이 면세지가 나이 병이 영 많습니다.
1: 네.
3: 다 숙소를 이전에 한 석 달도 썼겠다. 다른 약도 많이 썼는데, 썬이 나빴어.
1: 네.
3: 썬이 나쁘고, 심혈관 병도 있고, 예. 그리고 어째 특히, 썬이 나쁘고, 위도 어째 나쁘단 말입니다.
1: 위 나빠온 게, 위 나쁜 걸 먼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썬이 나빠집니다.
3: 아, 어째 위 나쁜지는 어째,
1: 예.
3: 한 20년.
1: 그걸 더듬으면 콩팥이 나빠집니다.
3: 그
1: 다음에 콩팥이 나쁜 걸 또 그렇게, 예, 그죠. 그, 뭐, 너무 열이 나고, 염증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놔두면 또 심장이 나빠지고, 이게 다 돌 있는 말입니다.
3: 지금 심장도 나쁩니다, 그러게.
1: 예.
3: 예. 그래서 정말 이하고, 야, 병원에 입원됐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해서 댄디도 해보고, 무슨, 리료도 해보고, 이거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은 게, 이 약 다 쓰고 지금 효과 좋다며, 우리 아빠의 나한테, 야, 이렇게 좋냐, 우리 언니가 뭐 견적을 했다면서, 예, 그래, 그러면서, 그래, 다 쓰는 게, 열심히 다 쓴다, 지금.
1: 예.
3: 열심히 다 쓰고, 소이 나빠서.
1: 그러면 또, 이 효과 더 잘 납니다. 이거, 예, 약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약을, 요 약을 꼭 쓰기 쉽다, 이런 마음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효과는 더 빨리 나옵니다.
3: 그것이 어느 약보다 효과 좋다면서요. 지금 기뻐하면서요. 매일 열심히 사요. 뭐, 먹으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러고 찾아 먹고. 예. 그러니까 썬이 또 나빠놓거나, 그런 콩팥이, 그런, 콩팥이나 이런.
1: 전일성 비대가 있죠.
3: 전일성 비대가 있어서. 그다음에, 나는 싸다 아프고 무슨 소변장이 작고, 그 다음에 소변 색깔이 별로 다르게. 지금 소변장이 많아서 그런지, 용의 전분기 역시 요원하다. 말향 비용 많단 거지. 그래 시원하다 제가. 그리고 저녁에 또 어제 소변 자꾸 받았나요. 저녁에 미네 사물에 와요. 다섯 번 여섯 번 깨라든 요즘은 이거 다 쓴다면 저녁에 한두 한번 두 번 깨나오고 아이 깨납니다.
1: 남성분들이 이 약을 쓰면 전립선 비대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대부분 70대 이상은 이 전립선 비대로 엄청 고생합니다.
3: 예.
1: 그 방면에서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3: 야, 여기 좋다는데, 이 약이, 네.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먹은 중에서는 이 약이 제일 좋다면서, 열심히 먹고, 계속 다른 약을 먹던 거 다 지어버리고, 아예 다 쓰겠던데.
1: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약종이.
3: 그래서, 그래, 위로 여기 좋았어요. 요즘은 밥을 미래, 미래 밥 안 먹었어요. 여기 애나 그게 있는데, 밥을 영 다 샀습니다, 요즘.
1: 예, 그럴 겁니다.
3: 예. 그래서, 우리 아빠 이름, 이번에 좀 많이 써라. 열다섯 꽉 싸면, 저는 뺐습니다. 말아 올까?
1: 예. 열다섯 꽉 더 드리고, 또 이렇게 자문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 열다섯 꽉 싸면, 열다섯 꽉 더 드리고, 1,000원 빼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 후미 큐십 두 통 드립니다. 예. 이 후미 큐십도 심장 영양제.
3: 심장약인데.
1: 예.
3: 심장약인데.
1: 예.
3: 후미 큐십.
1: 예. 너무 좋습니다.
3: 예, 그, 우리 싸먹고 있습니다.
1: 예.
3: 그럼 영 좋겠네. 15가지, 15가지, 30가지, 뭐, 오래 좀, 오래 먹겠습니다.
1: 오래 먹습니다. 지금,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약종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가 제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딱딱 연필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파서 무슨 약을 선택할 때라도 이 선생님 이 약은 어떤 어떤 작용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약을 선택하기 아주 쉽습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 하는 특징이가 자꾸 날마다 몇 번씩 강조드리기 싶은 게 뭔가 약종이 질량을 보존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누구 보증해줬다고 믿는가? 제약공장 보라 말입니다. 제약공장이가 확실히 이름 있는 제약공장인가?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실험 놓고 쓰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손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미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요즘 제가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들어간 약재들에 대해서 자상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교고람이란 약재가 어떤 약재이며 또 어째서 우리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혈지도 낮출 수 있고 신규 지도하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백혈구를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사실 구기자가 너무 흔한 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약을 진귀한 약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기자는 아주 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구기자에 있는 이 다당류 가운데서도 우리 그 무당춘이라든가 이런 단 성분을 구기자를 먹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좀 달짝지근한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구기자가의 구기자. 그런데 너무 많이 흔하고 이러니까 우리 귀한 약재로 여기지 않지만 중요하게는 구기자에 있는 이런 다당류라든가 그다음에 혈지를 낮추는 이런 성분이라든가 특히 혈지 중에서도 감뇨삼지와 당구춘을 낮추는 데서 좀 독특한 작용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기자라면 우리 그냥 씹어먹고 물에다 퍼해먹고 달에 먹고 이래서는 흡수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좋은 약재인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그 먹는 방법상에서 그냥 원시적으로 그대로 먹어서는 흡수률이 아주 얕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구기자가 혈지도 낮추고 면역력도 높이고 아미노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당류가 있어서 우리 몸에 확실히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성분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열두각사도 열두각드리고 이래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합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
1: 네, 맞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은 이래서 오색용지가 들어가서 영지 입간 구복액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기자의 기자가 들어가면서 연기 입간 구복액이라고 부릅니다. 오색용지가 천연 영지로 되는 영지가 들어갔고 그 외에도 교고람이라

0: 약제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약제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주요 성분을 진액으로 만들어서 추출했다 이겁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영지 이과 부복이고 어제 저는 이 야드딸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교고 이발 쓰고 항상 그저 누버구불가난이 뱅구를 못지 머리가 흐릿하고 나고 맑은 날씨 보지 못하고 밤잠도 하더구나 자지 못하고 이 손발이 시리고 그리고 형태 없는 변을 자꾸만 보고 할까
0: 드립니다. 예.
2: 예.
0: 예. 참가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예. 그 중에서 우리 이 구기자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구기자의 특징 보면은 여수 동면입니다.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면서 약용작용이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우리 보통 구기자를 뭐 닭곰을 한다거나 이 무슨 약밥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예. 그냥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부작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구기자의 이런 빨간 색깔이라든가 구기자에 있는 아미노산이라든가 구기자에만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특히 진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몸이 자꾸 늙어가면서 말라가는 게 문제죠. 이래서 저희들 이 연기 입간구복액은 정적으로 보면은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콘파체를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우리 몸이 허한 것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인량시 기가 허하고 우리 몸이 응이 허할 때 응이 허하다는 것은 몸에 허혈이 있으면서 진액이 마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기실 따지고 보면 큰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늙어서 그렇겠지 내 본래 이렇게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발뒤축이 다 떼개지고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동시에 우리 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혈액이 걸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치인량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몸의 기도 약하고 특히 우리 몸이 말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늙으면 모두 기혈부족이 있다. 확실히 그건 사실입니다. 기혈부족이 다 온다. 그런데 이런 기혈부족은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늙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벌써 40대 50대 들어서서부터 맥이 똑 떨어지고 기가 너무나도 허약해서는 맥을 짚어보면 맥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병 특히 만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대규모적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체육을 매개로 전민 건강 체육 경기 전개, 민족 전통 체육 전승,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 보급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생동한 실천 담채로 삼아 교전 경기, 대중체육, 전문 경기 등 다차원 전경을 연결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의 옥토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길시 제3중학교 운동장에서 다채로운 교정 운동회가 펼쳐졌습니다. 여름민족 학생들은 경기장을 누비며 영감이 앞을 다퉜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의지와 체력을 단련하고 분투 정신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튼튼히 자라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제3중학교 학생 리진입니다. 체육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고 의지를 연마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여러민족 친구들과 려회를 기피하고 우위를 증진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가리지 않고 어깨 나란히 함께하면서 우정이 갈수록 깊어지고 사이도 갈수록 화목해졌습니다. 공청단 연길시 제3중학교 위원회 서기 최엽진입니다. 우리는 시종 체육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경기로 마음을 모으는 것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 아이들이 경기를 매개로 운동을 인연으로 함께 지내고 경기장에서 분투하는 가운데 감정을 돈독히 하고 단결의 힘을 결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변주 진달래 은령 동심컵 중도는 축구 초청 경기가 룡정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에서 온 29개 대표팀의 500여 명 중도년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고 경기로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는 전민 건강 체육 운동이 민족 단결 진보를 추동하는 생동한 실천이 되도록 했습니다. 연변주 로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형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에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벗을 사귀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 선생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펼쳐진 이래 연변 대표팀의 홈장과 원정 경기장은 열띤 분위기와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열정적인 풍채와 분투 정신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문예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져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과 확고한 문화 자신감, 독특한 도시 기질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판다 조합 박나모 곡광조입니다. 노래에는 연변의 좋은 요소들이 많이 융합됐습니다. 장백산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노래와 춤에 능한 조선족도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는 우리 모든 민족, 중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로 단결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기의 높은 인기와 광범한 보급면, 강한 전파력이라는 우세한 전경에 의탁해 우리 주에서는 체육 더하기 법률 보급 더하기 민족 융합 몰입식 선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전통적인 선전 장벽을 타파하고 민족 단결 선전이 사무실을 벗어나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의 분위기가 아주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3일꾼들이 우리에게 책자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변의 민족 전통 체육 문화도 대를 이어 전승되며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과 보급에 초점을 맞춰 민족식 씨름, 전통 활쏘기 등 특색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을 상시화하고 조선족 전통 민

0: 속체육과 전민건강체육전략을 깊이 융합시켜 여러민족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대제는 문화체육 경기가 곳곳에서 꽃피고 민족융합 분위기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민족 선수와 문화체육 애호가들은 경기장에서 실력을 겨루고 손잡고 나아가면서 경기 교류 속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단결의 힘을 모으고 있는 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연변 대지에 깊이 스며들고 대중들의 생활에 융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중추절을 맞아 연변 대지 곳곳에는 단란하고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연변 박물관의 고풍스러운 문화 견학에서 도시의 흥겨운 민속 모임, 사회구역의 따뜻한 이웃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명절을 보내고 민족 단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주제 견학, 민속 체험 등 활동을 통해 중추절 문화와 발해 역사 문화 맥락을 융합시켜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이 견학 체험 속에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느끼며 고풍스러운 정취가 넘치는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견학 수업을 알심드려 마련했습니다. 해설로는 청소년들을 이끌고 중화문명 동강의 서광 전시청을 몰입식으로 참관하면서 발해국과 당나라 사이의 밀접한 왕래와 심층 융합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또 고대의 깊은 역사적 연원을 생동하게 해석해 아이들이 동북변강의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천년의 문화 맥락을 료해하도록 했습니다. 7세 교실 활동실에서 강사는 육합동풍,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을 둘러싸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지도 강사들의 인솔하에 월병을 직접 만들며 중추절 풍속을 체험했습니다. 이 밖에 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투호 경기 등 재미있는 활동도 마련해 관광객들이 소통 활동 속에서 전통 민속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연길 학생 왕열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추절을 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물관에서 해설원 선생님과 함께 발해국과 당나라 문화 사이의 연계를 알아보고 투호, 탁본 등 활동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빙피 월병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실천 체험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중추절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방문입니다. 전통 명절을 담채로 발해 역사 문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시청 견학, 과학지식 보급, 직접 체험을 결부한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발해와 당나라의 교류 역사를 료해함으로써 중원 문화와 변강 문화의 깊은 연원을 료해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변강 교류 문화를 느끼고 배우며 전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함께 중추절 깜짝 공연도 연변 박물관에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구성진 퉁소 연주와 우아한 조선족 무용이 잇따라 등장해 참관하러 온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청각 성연을 선사하고 상서로운 중추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조정서입니다. 박물관에서 중추절을 보내기는 처음입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조선족 전통 가모 공연을 비롯해 많은 활동을 마련했는데 탁본 같은 중화 전통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중화 문화의 다운 일체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중추절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연길에서는 단결과 단란함을 상징하는 천인 비빔밥 활동에 여러 민족 대중이 참가해 민속의 매력을 함께 감상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며 명절의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민속문화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져 대합창, 민족무용, 여성중창, 장구춤 등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색미식 품평구역에는 각종 조선족 특색 음식들이 마련됐고 민속놀이 구역에서는 투호 등 조선족 전통놀이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훈출시에서는 1년의 명절맞이 이웃 화목 활동을 펼쳐 3가지 공동, 4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면서 명절의 따뜻함을 주민에게 전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도에서는 문예공연 플러스 편민봉사 모식으로 백가연, 편민봉사 등 주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월병을 만들고 물만두를 빚었으며

0: 다채로운 문예 공연과 재미있는 놀이를 펼쳐 웃음소리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도 연남사회구역 주민 갈홍안입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에게 아주 뜻깊습니다. 명절 분위기도 느끼고 이웃 사이의 정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1: 2026년 중국 농민풍수절 및 제4회 전주 농민풍수시즌 문예공연이 일전 룡정시 지신진 명동촌에서 개최됐습니다. 여름민족 대중은 노래하고 춤추며 풍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향촌진흥의 힘을 모았습니다. 풍수로 새 국면 열고 실속 있게 일해 진흥 촉진을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 문물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군중예술관, 연변 미술관, 각 현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룡정시 지신진 정부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주 8개 현시에서 온 11개 기층문예 대우가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 참가자들은 대부분 농민 대중과 기층 문예 애호가들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소박한 민요는 땀덩이를 쏟아 거둔 풍수의 기쁨을 노래했고 열정적인 민족무용은 향토 풍정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배우들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풍수의 기쁨을 표달하고 시대를 노래하며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정체로운 공연은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도나 죽현 전승예술중심 원장 해정입니다. 이번 농민풍수절 맞이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악단에도 농민벗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전통민족 악기 고장을 함께 연주하며 이번 행사를 경축할 수 있어 모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농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풍수축제인 동시에 민족 농경문화를 전승하는 문화성회이기도 했습니다. 활동은 향토문의 형식을 통해 연변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농업농촌 현대화 발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연변군중예술관 부관장 로정호입니다. 이번 활동은 풍수로 새 국면 열고 실속 있게 일해 진흥 촉진을 주제로 하고 삼농사업의 중요 론수를 깊이 관찰하며 풍수를 경축하고 문화를 고양하며 향촌을 진흥하는 것을 취지로 했습니다. 농민을 주체로 하고 향토 정취가 짙은 문예 형식을 통해 연변 농업농촌 현대화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우수하고 찬란한 농경 문명과 우수한 민족 문화를 전승하며 신시대 변강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해 방대한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0: 추석과 국경절을 맞아 여객 이동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철도, 미항, 고속도로, 도로, 역의 운수 등 부문에서는 사전에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해 휴일 운수 안전 방어선을 전력 구축하고 여객들의 안전 출행길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연결 참모단에서는 왕년의 휴일 운수 규칙과 올해 지역 문화 관광 시장의 뜨거운 추세를 결부해 여객 이동 추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각 시간대 운수 압력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여객 연 68만 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0: 여객 열차 988쌍을 운행할 계획인데 그중 고속열차가 949쌍, 일반 속도 열차가 39쌍이며 하루 평균 76쌍의 열차가 운행됩니다. 연결 차무단은 연결 서역, 장백산 등 문화 관광 로선의 운수력 부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여객들의 명절 기간 다원화, 고품질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결 차무단 연결 서역 당직 여객 운수원 만단단입니다. 연길 서역에서는 진달래의 약속 브랜드 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두 가지 언어 편민 봉사를 상시화해 소수민족 여객들의 출행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로인, 장애인 등 중점 인원을 대상으로 역에서는 편민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전 과정 안내, 동행 및 마중 배웅, 우산 통행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해 중점 여객들의 출행 난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낭면에서 연결 조양순 국제공항은 항공편 보장과 여객 봉사를 통괄하고 현장 당직 근무를 강화해 여객들의 항공 출행 통로를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 여객 운수면에서 우리주는 명절 기간 여객 이동 고봉 시간대에 대비해 사전에 추가 운행 예비 방안을 제정했는 바 중점 여객 운수 로선에 하루 82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156.5회의 운행편을 증편하며 연길 이도백화, 연길 도문 등 인기 방향 운행편을 중점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두 명절 기간 친척 방문, 자가 운전 관광 등으로 고속도로 차량 흐름이 뚜렷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도로 순찰과 관리 통제 강도를 높이고 교통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해 관할 구역 고속도로의 안전 통행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영남의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일전 2027년 전국 석사 연구생 모집 사업 관리 규정을 인쇄 발부해 2027년 전국 석사 연구생 모집 1차 시험 시간을 2026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라고 명확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0: 연변문화관광 상징물 해동 모집 활동이 그늘 마무리되었습니다. 활동은 7월 말에 가동된 이래 사회 각계의 추천 작품 100여 건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 심사조의 선별을 거쳐 최종 61편의 작품이 입선됐습니다. 해당 작품들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륙속 발표하게 됩니다.
1: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출행하도록 하기 위해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관광 관련 문제를 자문하거나 신고해야 할 경우 관광자문 전화 0433-818-0011, 818-0012번으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관광신고 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음식봉사업체의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 전화 12315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명시 가격을 집행하지 않거나 가격 사기, 가격 인상 등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전화 12315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 부당한 요금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전화 0433-270-7219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0: 9월 26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결정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당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 위챗 공식 계정에서는 저녁 6시 50분부터 경기 전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동시에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50분부터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

0: 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0: 여기는 연길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 중독은 배외셔치 4층 58평입니다.
0: 네.
1: 부분에 학교 많습니다. 초학교, 네. 중학교,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연계전화 136-3433-2636.
0: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한숨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집을 팔려 합니다.
0: 네.
1: 시점은 하남 도매시장 부근입니다.
0: 네.
1: 면적은 92평이고 침실 두 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15층이 6층이고 장식대에서 이미 장식대에요.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계전화 185
0: 네.
1: 4330
0: 네.
1: 9381입니다.
0: 네. 집 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1: 집 면적은 92평이
0: 92평방미터 6층이고요.
1: 예, 15층이 6층입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2: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 마음 한 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여성분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어제 생방송실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마음씨 좋은 한 분께서 지역장애인협회에 가면 무료로 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여성분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지역장애인협회를 찾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근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있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15층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

0: 동방매터이고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네, 연결해 계시는 요영걸 씨가 네, 오래전에 함께 근무했던 한향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한향숙 씨는 고향이 연길시 조양천진이라고 합니다. 1986년생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83-4334-2386번 183-4334-2386번에 연락 주시면 고맙겠다고 합니다. 네,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한 달에 85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 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 안팎으로 새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네,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가 꿀터밭이 넉넉하여 네, 200평방미터 조금 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아주 맑은 고장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1: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0: 네, 연변 1중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15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 네, 버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려고 새로 샀는데 갑자기 출국하게 되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3-3063-6609번 153-3063-6609번입니다.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5층 엘리베이터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7541번 20

0: 7일 지로 41번입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집점은 더문시 영성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1: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조성가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네, 채소 심을 밭도 한 200평 넘어 있습니다. 가야하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고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받을 가격은 3만 원 받겠습니다.
0: 네.
1: 연락 번호는 138
0: 네.
1: 9433
0: 네.
1: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네. 고맙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규의 로크아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0: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 6990번 1384478 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집을 세웁니다.
0: 네.
3: 위치는 시당교 서쪽에 있는 시당교 서쪽에 있는 집을 세웁니다.
0: 네.
3: 면적은 41평방이고 8층 집이 네. 2층 집입니다.
0: 2층이에요?
3: 2층 집입니다. 2층.
0: 네. 8층 집에 2층이요.
3: 남북으로 된 집이고 중간 집입니다.
0: 네.
3: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사계절 네.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0: 네.
3: 연락번호는 188
0: 네.
3: 4439
0: 네.
3: 0061번입니다.
0: 0061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3: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0: 네, 감사합니다.
4: 네, 집을 팔고자 합니다.
0: 네.
4: 위치는 그 하나 Y24수상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4: 7층 집에 5층이고,
0: 네.
4: 연락처는 188
0: 네.
4: 4473
0: 네.
4: 3898입니다.
0: 네, 집 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70평방미터.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4: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백화청사 북쪽 출입구에 대형 로천장터가 들어섰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작업대에는 밀가루, 소, 들, 어분 등 식재료와 조리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제빵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갓 구운 소재 월병이 갑판대에 전시되자마자 시민들의 시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럭두, 팥, 딸기 등 20여 가지 맛의 월병들은 다양한 연령대 소비자들의 입맛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시

개본 뒤 취향에 따라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소비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많고 추석을 즈음해 선물 수요가 많아진 점을 고려해 현장 수제 월병 15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달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 책임자는 정교하게 포장된 완제품 월병에 비해 현장에서 수제로 만든 월병은 신선함, 투명함, 정통성이라는 장점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장터는 추석맞이 특별 행사 공간으로 추석까지 영업하게 됩니다.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철 양생은 수양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기혈을 수렴하고 진액을 보존하며 심신을 가라앉혀 기혈을 충족시키고 기분을 맑아지게 하며 장부를 촉촉하게 해야 합니다. 기혈을 수렴해야 비위 건강을 지키고 보양식을 챙깁니다. 비위는 후천의 근본으로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보내 각 기관을 촉촉히 적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비위 기능이 튼튼하면 기혈이 자연스럽게 충만해집니다. 진액을 보존해야 음을 보호하고 폐를 수변하게 합니다. 가을 날씨는 건조함이 주를 이루어 입이 마르고 코와 눈이 건조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건조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진액을 보충하고 음을 기르며 폐를 촉촉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수변해지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신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불안하며 초조한 감정을 쉽게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심리상태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기분이 좋으면 신체 저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리상태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1: 네, 어떤 정보를 제공하시려고요?
2: 예, 예. 수입제 어린용 바이올롱 팔러 갑니다.

0: 있습니까?
1: 네.
0: 예. 실제 어린 좀 발령하랍니다.
1: 네. 예,
0: 전화번호는요?
1: 네.
0: 188에?
1: 네.
0: 4436에?
1: 네.
0: 3398입니다.
1: 그래요. 1884463398번 잘 적었습니다.
0: 예.
1: 네. 참여 고맙고요.
0: 예, 예, 예.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혈압약을 우유와 함께 마셔도 될까요? 명확히 답변하자면 마실 수는 있지만 즉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효를 약화시킵니다. 우유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혈압약은 우유 속 금속 이온과 반응을 일으켜 장에서 흡수되기 어려운 침전물을 형성합니다. 림상 데이터에 따르면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면 혈압 강화제의 약효가 15%에서 3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혈압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티라민이라는 천연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은 체내에서 티라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약을 복용한 후 우유를 마시면 티라민이 정상적으로 대사되지 못하고 체내에 대량으로 축적되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심계항진, 어지러움,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사장애를 유발하여 혈압이 들쭉날쭉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약효가 억제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약물이 우유 성분의 간섭을 받아 약효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져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이제 네? 요산바 스스산교 릴링교 요라는 그 새집선단 전화를 몰라게 됩니다.
1: 아, 네. 적으십시오.
2: 예.
1: 188. 라디오를 끄세요.
2: 네.
1: 네, 불러드릴게요. 예. 188.
2: 188님도?
1: 네. 그 뒤에 번호는 적으셨습니까?
2: 예. 예.
1: 네. 188-4439-0061번. 잘 적었습니까?
2: 예.
1: 알겠습니다. 한번 연락해 보세요.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성.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가을 기온이 짙어지면 인체의 기혈이 체내로 수렴하면서 탈모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머리를 빗기만 하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머리를 감고 나면 바닥 배수구의 머리카락이 지구를 반바퀴 돌 정도로 떨어지며 거울 앞에서 헤어라인이 우러 올라가지 않았는지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바닥 배수구에 엉켜있는 젖은 머리카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이렇게 많이 빠지면 탈모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합니다. 사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탈모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성인은 매일 50 내지 100 가닥의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이는 두피 신진대사의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정상적인 생리현상일 뿐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은 착각이 쉽게 생기는데 특히 긴 머리거나 감기 전에 빗질을 하지 않았다면 한 번에 30에서 60 가닥 정도 빠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탈모와 병리적 탈모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 방법과 함께 진짜로 주의해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카락 당기기 검사인데요. 머리카락 한 줌, 약 5, 60가닥을 살짝 집어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당겼을 때 6가닥 이상이 빠지고 이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됩니다. 두 번째, 머리를 빗거나 묶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끊어집니다. 흰색 모낭이 붙어있는 온전한 머리카락인지 중간에 끊어진 잔부스러기 머리털인지 잘 분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헤어라인이 눈에 띄게 뒤로 물러나고 정수리 쪽 숱이 확실히 얇아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도 머리숱 변화가 확연합니다. 네 번째로 빠진 모근에 작은 흰색 알갱이가 보여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휴지기 모근으로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모근에 흰색 알갱이가 없다면 성장기 탈모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휴지기 탈모나 모발 손상에 의한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성보폐 응답부는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부패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 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안녕하십니까? 송보필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송보필 웅담분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30곽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필 웅담분, 이번에 추석 맞이, 국경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우대 활동은 여러분들한테 기회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가게 가격이 128원인데요. 5일간 복행할 순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60각을 사면 80각을 드립니다. 이 점만 해도 여러분들을 많이 흥분하게 하죠. 거기에서 또 1,0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은 한 가게 평균 가격이 5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웅담분이라 하면 기본 부작용이 없고 리액면이 높고 뭐 애들도 어른도 노인도 다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단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확실하게 병치료에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60가게, 80가게, 1,000원 빼주는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뭐 보통 웅담분 가운데서는 보건품하고 OTC 공약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

0: 들고 있는 성법회 웅담부는 OTC 공약입니다. OTC 공약하고 보험품 대비하게 되면 효과성은 하늘과 땅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국가 비준 허마가 있는 앞에 Z 문자가 붙은 이런 그 OTC 공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약에 속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쓰심에 있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효과가 비어져 전면적이고 그리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진실하다는 감을 점점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느끼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제품이 출처가 보통 출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고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입니다. 두 번째는 4대 중위 가족에 있어서 계승인이고 세 번째는 지금 해방군 총의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 중심의 주임입니다. 간시버 이 연구실 해방군 총병원의 줄기세포 간시버 연구 중심의 주임입니다. 네 번째는 연변대학 농학원 곰항업연구소의 고급 연구원으로 불리는 황야진 주임이 연구 탄두이를 이끌고 지금 산업의 성공에서 나온 제품 자체가 바로 성법회 웅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보통 웅담분하고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출처가 명확하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우리 곰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해도 백곰이 있고 흑곰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곰은 보통 동면 시간이 이렇게 거의 없거나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흑곰은 동면을 석 달 내지 다섯 달 합니다. 그런데 동면한다는 건 잔단 말이 아니겠는가? 겨울에 잔단 말인데 그러면 잘 때 먹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생존하는가? 바로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그것으로서 생존하게 되는데 봄에 깨날 때 보게 되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 보게 되면 아주 뭐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비틀거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벌써 동물 보호에 영향 미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자가 지방을 그 재분해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충실하게 보존하면서 우리 인류가 그 흑검이 그 담즙에서 분리한 이 담즙을 갖고 우리가 여름으로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포함된 그 담즙은 법외급 상품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외급 상품이라 하게 되면 철담, 채담, 금담 가운데서 금담은 전반 웅담품 가운데서 0.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1: 네, 이런 잠시만요.
0: 웅담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들어봤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대단합니까?
0: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2: 예, 박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2: 저도 이 웅담분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많이 안 있었습니다. 제 정황은 어쩐가 뭐, 예, 어느 때에서 어떤 한 산에 된다. 본전인 게 허리 척추가 끊어졌습니다.
0: 4년 됐으면 넘어진 지 너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넘어진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용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2: 그래, 그때 그렇게 약도 먹고, 저기, 들어오셨던 여러 방면을 많이 치료를 했댔습니다. 그래서 꼭 났던 게 또 어째 또, 이 지금 걸으면 아픕니다.
0: 아, 예, 예, 예.
2: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저기 지방간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담낭도 있습니다.
0: 예, 담낭에도 문제 있고 지방간도 있고 그렇다. 예.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농담 좋대서 예, 많이 안 싸고 처음에 조금 싸서 먹어보느라 조금 싼 게 이 다른 농담과 딱히 효과가 영 빠릅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효과성이 진실하고 빠르고 확실합니다. 예.
2: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담야에 아픈 것도 조금 났고 요구리 아픈 것도 많이 났을 때다.
0: 예.
2: 그리고 통증도 예, 이 번들진 게 이 좀 보고 좀 걸을 때 많이 감해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거 길게 견뎌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1: 예.
0: 이 제품은 다른 부작용이 없으니까 더 복용하기 예. 편리합니다.
1: 확실히 이게 농단 다른 것 같다 하게 확실히 썼을 때다. 예. 내 먹어볼까. 저가 우리 어레비가 내 말에 뜬다. 저도 산고증도 높지, 저기 지방간도 있지. 어쩌든지 여름에는 몸에 많으니까 눈도 어떤 데 수를 댈 때도 많습니다.
0: 예.
1: 그래, 우리 둘이 이거 같이 싸져서 전번에 같이 그거 저기 식강 쌌습니다.
0: 아, 예.
1: 예, 그래 싸서 복행하가 확실히 좋습니다.
0: 예. 아, 그랬습니까? 잘하셨네요. 예.
1: 예.
0: 그렇죠.
1: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오래비도 먹어볼까. 확실히 누나, 이게 다른 농장 같다라면 엇고가 용 빠르다네. 그래, 우리들은 계속 쓰기래서 앞으로도 이거 계속 날 때까지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동의하고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집은 이 채차가 명단 분수분이 효과 다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우리 언니는 그 뭡니까? 그런 지방간 있고, 그 다음에 강경화 복수화 됐습니다.
0: 예.
3: 그래가네, 부터 이렇게 앉아있는 게 배화는 어지둥지 마, 이렇게 어떻게 거짓부터 그리 컸습니다.
0: 아. 예.
3: 그러니까 이 약성이 딱 있으면 배 쫄아들었습니다.
0: 아, 그렇죠. 이게 강경화 복수,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 시형간염에 너무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시형 저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간과 담낭은 호상 돌보는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요. 예.
3: 예, 다음 약성이 아이들 대단히 이 약성이 배 딱 거두에 쫄아들었지. 밥 못 닦았던 게 밥 영웅 달 잡습니다.
0: 이게 부작용 효과 안전성이 강합니다. 예, 예, 그렇죠.
3: 예, 이거 예, 손마디, 이것도 예, 마디마다 다 아파서, 그래서 예, 앉아있는 것도 계속 마디 아파 그랬습니다. 옆에서 누구에서 물어준 게, 마디마다 아프던 게 지금 뼈 아프답니다.
0: 그렇죠. 골격통에 지금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골격통은 보통 골격통이 아닙니다. 손가락 중간 마디가 다 불어난다는 건 류마티스 관절염 그 부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런데 좋습니다. 예.
3: 예, 그러고 예. 그래서 피곤하고 예. 그래서 맥욕 같은 게 피곤하니까 맥이 난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예. 이제 우리 할 때 절 때 또 사시각살 했답니다. 난 가서 쌌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응답문이 이번에 저는 또 빼주는 우리 활동꽃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응답문 지금 먹으면 한 몇 살 썼습니다.
0: 예.
4: 이거 원래는 나는 어떻게 되면 되지? 그냥 눈에 피지고 있잖아요.
0: 예.
4: 그럼 지금 하면 눈에 이렇게 충혈이 오고, 예.
0: 예, 예.
4: 예, 그때는 간이 아무래도 아예 도와주는.
0: 그렇습니다. 예, 예. 예.
4: 그래갖고, 이 반나이가 그냥 아파가지고서도 제가야 뭐 조금만 자주 있는 거 먹으면 저래 그거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4: 그리고 이발 항상 다 쓰겠고, 예. 수거물이 올라온 지 쓰겠고, 그리고 특히 그런 거네, 이내 허리 다리라서, 이 뭐니까, 허리 나르기 잼자. 날씨 허리 나름 더 한다.
0: 예, 예.
4: 평소에는 흠새를 그거 딱 뽑아낸 게, 나 오늘 비 올까 봐 많이 게.
0: 관절은 묘하게 청교와 관련이 많이 있죠. 예, 예.
4: 그다음부터 알깁니다. 그런 게 지금 내 이거 왜다 쓰고 나예. 지금은 그런 증세가 완전 이렇습니다. 지금은 내 써보니까 나 지금 왜 이런 염증에 대한 것도 완전 이게 최고약입니다.
0: 완전히 이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폐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4: 예, 다, 이제는 우리들마다 자극이 하나도 없지.
0: 예.
4: 다른 것도 뭐, 현재야 먹게 되게 되면 자극이.
0: 다른 부작용이 생기죠. 간의 부담이, 예, 예.
4: 이거는 이렇습니다. 아무 사고 예. 또 대배 다 돌봐도 됩니다.
0: 그렇죠. 예, 예.
4: 그리고 내 우리 조카라는

0: 사람들이 조금 운동을 조금 나가 하게 되면 북에서 가서 예. 막 가는 예. 이러고 그다음에 예. 가도 흔히 젊은 나이 어떻게 해서 관절이 아프다고 하고 뭐 다들 이런 그래서 니 같이 먹어라 해서 내 싼 거 더 줬는데 먹어보고 가는 젊은 나이들이 효과 더 좋습니다. 우리.
1: 어 그렇죠. 예예.
0: 자 저래서 효과 아긴다고 해서 그러면서 그거 이번에 같이 또 활동도 어떻게 같이 더 싼다고 해서 이번에 저래 둘이 먹기 위해서 그
1: 이번에 우대성책이 써오니까 예.
0: 좋은 것들을 굳이서 하겠습니다.
1: 저는 또 뺏어오는 우대성 책이 있습니다. 잘 이용하세요. 네. 60가게, 80가게 저는 뺏어옵니다. 이렇게 네. 좋은 제품 자체를 한번 만난다는 게 확실한 기회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이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확실히 믿고 쓰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진실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열심히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응담본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경추에도 요 좋습니다. 예.
1: 어, 골격, 경추, 견주, 요추, 무릎, 어디에 관절이든지 이 제품 자체는 관절에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둔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3: 예, 예 앞부분도 어깨 박쪽이 내려앉으면 손가락 끝까지 아프던 게 지금 예, 그 통증이 모두 지금 예. 오, 이 발이라면 이전에 뭐 이래 지자하게 되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지지 못하겠던 게 지금 뭐 움직여도 일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3: 그리고 이 고가약을 쓰게 되면 위궤양 자극에서 위 아파고 사는데 위 좋아져서 밥 잘 먹지 맥이 난다요.
1: 아 그렇죠. 예예.
3: 예. 예. 좋습니다. 어쨌든지 응담부의 이게 정말 입이 그저 똑똑하면서, 예, 입이 어째 똑똑하면서 자꾸만, 예, 이, 냉충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냥 쓰고.
1: 소화계통이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예, 예.
3: 예, 예 그런 증세 일 없어요. 얼마 정도 먹어서. 예. 예, 이번에 우대성차기 60강에 80강 두지.
1: 아, 그렇죠. 천을 빼주지, 예.
3: 예, 그래서 그 활동에 참여해서 아무래도 있는 거, 먹는 거 싸놓자고 그런다.
1: 아, 그렇죠. 싸놓게 되면, 내 식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용도가 넓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 예. 그렇죠. 예. 예,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아, 저는 주중간이 있고 지방간이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지금 나무를 쓰고 있는데, 아, 이건 효과 좋습니다.
1: 예.
4: 간이 이러니까 좀 일주일 저희 개에서 아프든지 부디서 아프든지 그게 어떤 없어지고 그리고 왜 소화 안 되는 게 소화도 잘 된다 이거.
1: 아 소화도 없습니다. 이게 간이 좋아지면서 간은 주요한 소화 장기에 속하는데 간이 좋아지고 담낭이 좋은 담즙을 제대로 분배하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소화가 잘 될 수밖에요. 예예. 예.
4: 네. 그래 내가 이제 나는 원래 위에서 소화제를 먹어도 그때뿐 있을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 뭐, 지금 형, 더 영통하다 쓰는 거니까.
1: 그렇죠.
4: 예, 그래, 이거 더 싸서 쓰다고 그랬나.
1: 아, 이 제품 자체 이번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성 책이 좋으니까. 예.
4: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보건 제품하고 확실한 차별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 제품은 보충제에 속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뭐 응담분 같은 걸 선택할 때 잘 보고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확실합니다. 눈이 붓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기침을 짓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뼈가 많이 아프거나 혹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지방분해에는 특수한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항암 효과까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암치료 제품이라 하기보다도 그런데도 많이 유사합니다.
2: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0: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네, 먼저 공개 입찰에 관한 공고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우 종합채널, 한우뉴스 종합방송, 조선우 뉴스 종합방송과 문예생활방송, 교통문예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의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입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인은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에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에 공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식 경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 박았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랑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판 성실신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련 상세한 내용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코너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살림도 또 챙겨보고 가족의 건강도 살피고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부님들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요,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도 돌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뭐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마음도 돌보고 하는 면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습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작은 실천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 상식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연변의 홍색 역사 속 항일토사의 고귀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구두대나 샤워를 하게 되면은요 온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욕 습관 중에 몸이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북경대학 제1병원 피부과 주임의사 양숙 의사는요, 일상생활에서 일부 목욕 습관은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습관, 땀을 흠뻑 흘린 후에 즉시 샤워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온몸이 땀이 솟아나죠. 땀투삼. 그렇죠. 이때 몸은요, 모공이 활짝 열리고 혈액순환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샤워를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의 건의는 이렇습니다.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요, 먼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심박수와 체온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뒤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네, 두 번째 주의할 습관, 지나친 온도 차의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찬물로 몸을 씻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뜨거운 물로 세게 씻는 것도 피해야 하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을 시키거나 확장시켜서 몸의 불편함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체질이 허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요, 피부에 부음막을 상하게 하고 차가운 물은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적당한 온도의 물로 천천히 씻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목욕 방법이죠.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 소독용 세정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요즘 항균 바디워시, 소독 손세정제, 그래요, 소독 물티슈 등 위생제품들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은 마음에 소독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임상적으로 소독 성분이 들어간 세정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생기는 피부 문제가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안정적인 미세 생태 환경이 존재를 하죠. 적절한 균형이 바로 피부 건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벤잘코늄, 염화, 물 같은 소독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자주 사용을 하면 피부의 균형이 직접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고 피부 건조, 가려움, 홍반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이 바디워시로 충분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의 소독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이렇게 목욕을 할 때 세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훨씬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부님들, 우리 가족 모두에게 꼭 강조해 주시고요.

하늘이 깊어지면서요 땅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영양이 가득한 제철 채소를 먹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한 뿌리 채소들은요 보통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풍부하죠.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데 아주 적합한 음식입니다. 아래 가을에 꼭 먹어야 할 여섯 가지 채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가을에 비장과 위를 보양하기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성질이 따뜻하지만은 지나치지 않고 또 기를 보충하지만은 열을 내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에는 아밀라제, 폴리페놀, 산화 효소 등의 물질이 들어 있어서 소화를 촉진해주고 위장 기능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위가 불편한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몸의 허약함을 보충을 해주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죠. 또 신장의 음기를 강화하고요.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라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영양가도 아주 높습니다. 찐 고구마, 구운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채소로도 쓰이고 곡물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식재료로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전분, 단백질과 칼슘, 인, 철,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노인과 어린이에게도 이상적인 보양식재료입니다. 문제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생으로 먹게 되면 성질이 차가워서 열을 내려고 번뇌를 없애줍니다. 반대로 익혀 먹게 되면요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바뀌죠. 위를 보양하고 음기를 자행을 하며 비장을 튼튼히 하고 기를 보충해줘서 이 가을에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생연근, 조림연근으로 또 다양하게 요리를 해 드실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무입니다. 민간에 가을 무는 인삼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 무는 보양 효과가 뛰어납니다. 무는 소화를 도와주고요. 기운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 무를 먹게 되면 느끼함을 없애주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어 위복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무국, 무생채, 무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이 적당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아주 강합니다. 감자로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요, 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가을 제철 채소들을 가족 식탁에 자주 올려보십시오. 가을 제철 채소들로 가족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바쁜 현대생활 그리고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게 정말 힘들죠. 특히 주부님들 업무와 집안일에 쫓겨서 헬스장에 가거나 또 긴 시간 운동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죠.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과 노폭 앤 노리치 대학병원 연구진이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1900편의 연구를 검토한 뒤 합계 연구 데이터를 메타 이제 분석을 해서 본 데 따르면 대상은 총 48만 명, 참가자 나이는 35세에 84세까지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어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말초동맥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도 연구에 포함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4%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3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는요,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가장 큰 장점은요, 별도 운동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을 고르는 것만으로 또 일상의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소피 패덕 박사는요, 계단과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심장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라.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가 있는 활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심장 박동수와 또 호흡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도 일상 속에서도 짧게 반복하는 강도 높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연구진은요, 전 세계 많은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수준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하루에 계단을 얼마나 올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만으로도 또 구체적인 권장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약 6개 층을 오르내릴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최적의 운동량을 알기 위해서는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꼭 적합한 운동은 아니랍니다. 네, 연구진은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계단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한 적절한 횟수와 강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쁜 주부님들에게 맞는 운동 너무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천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의 조선족 항일투사 리학복 동지의 구교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학복 동지는 조선족으로 1901년 길림연길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15년 가족과 함께 료하현으로 이주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는 남을 열심히 도와 주위 이웃들 속에서 위신이 높았기에 둔장으로 추대됐습니다. 1931년 9.18 사변 이후 그는 항일구국 사회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군중을 조직하여 반일 시위를 벌이고 항일무장대우를 조직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항일무장대우에서 핵심 요직을 역임을 하며 부대를 이끌고 유격전을 전개했습니다. 교묘한 전술로 일본군의 여러 차례 대규모 토벌을 분쇄했고 거듭 전공을 세우고 여러 유격근거지를 수복하여 일제와 괴뢰 세력을 강력히 타격했습니다. 1933년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뛰어난 작전과 지도 능력으로 점차 동북인민혁명군 제4군 제4단 단장, 동북항일연군 제7군 군장, 군당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해에 걸친 간관 유격 투쟁으로 과로하여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더는 부대를 따라 활동할 수 없게 됐고 1938년 8월 불행히 병사했습니다. 2014년 리학봉 동지는 민정부가 발표한 제1차 300명 저명 항일 영렬 및 영웅 집단 명록에 등재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웅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용기와 애국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에서는요, 목욕 습관, 가을 제철 채소, 아침 양치 상식, 바쁜 일상 속 운동법, 그리고 항일 영웅 리학복도

동지의 사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요. 역사 속 영웅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생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주속과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0: 먼저 두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두골태 이 제품 자체는 추석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이 우대 활동을 잘 들으시고 제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화액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398원 합니다. 한 각은 12일간 그것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는 특별한 약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제품이 처음 이 제품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관절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는데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으로는 이 제품이 거의 처음 앞서지 않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구방약 한 각이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가격은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사면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자방 구박액은 15각에 20각을 드리는 차원임에 한 각에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돌아가는 거고 지나가면 기회는 다시 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되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돌아봤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백제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반년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당뇨 종합을 어림지나고 혈압.
0: 아, 당뇨 종합이면 예.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게 예. 당뇨 종합입니다. 예.
2: 그리고 머리가 허리터무나고 그저 머리 아프다 하면 막 터지는 것 같고 그리고 소화가 아이 돼서 밥도 못 먹고 혈압도 저리 아이 돼서 잠 밤잠도 자주 못하고 예. 그리고 머리 그저 아프다 하면 그저 힘 그저 안지나 소나 그저 빙빙 돌고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경우가 맥이 없어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을까 하나. 그랬던 차에서 예. 생리 강의 듣고서 이거 너는 백년 장수약이 돼 그런지 효과가 빠르대다.
0: 그렇죠.
2: 하루에 한 번씩 먹고 그리고 피걸 배는 야 저는 예, 정말 온몸이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싸고 그저 쏙쏙 지르고 그저 아프다 하면 날이 흐리면 예, 전날부터 그저 아파서 그저 진도 못했습니다. 그래 약 먹고 친구 맞고 격서라면 얼마 맞다.
0: 아 그렇죠. 예, 통증 해결하는데 격서를 많이 씁니다. 서예에서는. 예.
2: 그래 골까 약 먹으면 예, 그저 며칠 아이 되면 또 위 자극해서 또 재부리고 아무리 약 먹어도 쓸데없습니다. 청약을 먹어도 곧 한번 가야지 아이들아 말입니다. 그러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두골 패는 그래 먹고 마사지하고 근데 위를 자고 아이가 얼엔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위를 자고 가면 먹지 못해 될
0: 아 그게 큰일입니다.
2: 심합니다.
0: 예, 예.
3: 그리고 저기 경주에 미소서 예, 머리도 못 감고 옷도 입기도 하고 이거 병원에가 침도 어제 한 버릇이마 가서 그 때까지 떤 차도 없었대.
0: 아, 이됩니다. 예, 예, 예.
3: 그런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두고 배를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효과가 다른 약과 다릅니다.
0: 그렇죠.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이 점으로 완전히 뭐 추리해봐도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서 돌출한 효과를 보게 돼 있죠. 예.
3: 예, 그래 그런지 예. 저 이거 먹을까 예? 이 두어 배를 먹까 이 할머니 미 왔던 게 예? 이 부수 뜬 게 내립대다 예?
0: 그렇죠 부수에 빠집니다
3: 다리 굽기 허라고 그렇게 이게 다리 가벼워집니다
0: 여기 기본으로 칭펑탕이라든지 방귀라든지 친주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기본으로서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경락이 잘 통하게 하고 풍습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염 역할도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아무리 믿지 말자 해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약을 먹고 예. 또 바르고 마사지를 아까 그러는데 효과가 더 빨리 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예
3: 예.
0: 예.
3: 그리고 이 저기 팔도 어깨도 그렇게 옷도 입기 바쁘고 머리 감기도 뭐 둘 배도 바쁘고 이렇던 게 이것도 저기

0: 많은 호가를 받습니다. 지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예.
0: 이렇게 호가 바르가 얼마졌습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해도, 예.
0: 예, 그리고 토끼 위를 상하지 않고, 예, 다른 약을 먹다도 위를 상해서 먹지 마다가 많이 버리고 이랬는데, 이거는 오히려 위를 도와주는 것 같아. 밥을 하면 영 잘 먹게 됩니다.
1: 아, 그게 큰 구별점이죠. 예, 예.
0: 예, 이런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0: 저기, 발명 특허를 받았단 말이 정말, 아, 그게 맞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저는, 예, 저기, 전번에 싸서 썼지만 이번 활동에 두 개 명절이 맞으면서 이 효과가 저기 주는 약이 많이 줍니다. 예?
1: 그렇죠. 많이 약을 퍼센트 높게 줍니다.
0: 예. 그래서 저는 이 12각에 몇 각을 줬습니까?
1: 12각에 15각을 줍니다. 12각에 12각을 예. 줘도 많은데 12각에 15각을 주니까 퍼센트를 썩 높게 주는 거죠. 예.
0: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계속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 아무래도 이번 활동이 좋을 때 12각을 싸자고 오늘 저는
1: 그렇게 하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늘은 낫는 것지만 해도 시간이 지나가 좀 움직이고 나면 또 골격통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데 대사활동 가운데서 계속 우리는 새로운 모병 가운데서 원래 모병이 떼난 것이 아니라 그 모병이 해결받았는데 다시 움직이고 뭐 활동하는 과정에서 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제품 자체를 이런 게 잘 마련하는 게 귀합니다. 예.
0: 그렇지요. 어쨌든지 이게 이럴 수 때 거지. 이게 그만 난 데다 알고 그러니까 오래 써야 되지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래.
1: 예.
0: 이렇게 활동 좋을 때 저는 오늘 배달 받자고 그랬는데.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느끼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나는 투골테이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1: 아, 그래요? 예, 예. 예.
3: 나는 이 투골테이 내동새도 또 요새 한번 이내 쓴 거 보고 좋아서 이제 한 보름 쓴 게 고도 이 뭔가 무릎이 자꾸 시리 잡는다 문제요.
1: 예.
3: 예, 그런데 한 일주일 수가 그 시린 게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다리 맥이
1: 그렇죠. 관절통이 오. 계속 그 한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통 치료에서는 한 습을 몰아내는.

0: 내 발음은 막 따가워놨어.
1: 뜨끈뜨끈해 나죠. 예, 예.
0: 예, 그러니까 뜨끈뜨끈해 나니까, 그렇게 어째 좋은가, 뭐, 차갑다고, 시르고 바깥에 나가도, 여름에 대해 이런 짧은 치면은 뭘 그댕입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냥 바지 내보 입고 바지 하나 입고 있어요.
1: 아, 예,
0: 근데 그거
1: 예.
0: 바르니까 예, 그 원래 나도 발라보니까 뜨끈뜨끈해 난다.
1: 그렇습니다.
0: 영어에 가면 하나를 갖고 그때 그러니까 딱마하고 뜨끈해 갖고 시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 것 같잖아.
1: 하늘 뽑아내는 과제이죠. 그게 예.
0: 아 그렇구나.
1: 예.
0: 이게 시리지 어째 이거 바르지면 그것도 뜨끈뜨끈해 그러니까 시리지 않을까. 아 대단히 좋다 그러지. 그러면 이게 우리 동생 그걸 예 이게 뭐니까. 내가 먼저 캐다 그랬어. 바로 먹기에 좋을까 싸겠단 말이야.
1: 아, 그래라 하셔. 예, 예, 예. 써보니까 확실하게 효과를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인정하죠. 어떤 분들은 혹시 공돈을 쓸까봐 많이 수사하고 있지만 해도 이미 싼 데서 써보니까 확실하게 효과를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0: 맞습니다. 예. 수고하셔. 싸겠단 말이야.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

0: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이 특점이 보통 거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발명 특허를 받자 하게 되면 많은 산자병원이 몇만 명에 속하는 이런 환자분들이 그 치료 그 과정을 종합해서 치료 효과 퍼센트를 내서 발명 특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네, 이 무릎 관절이 너무 통쇠나서 지금 두골테를 쓰고 있는데 야용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뭐 많은 분들이 입을 못 얻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예, 그도 예, 이렇게 다리라며 이 근육이란 뿌뿌다던 게 지금이 싹 나른해서 앉았다서 따기도 편리하고 통증이 없어서 이 저녁에 잠을 영 잘 잔다.
1: 그렇죠. 예예 예.
2: 예, 예. 예, 그 약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약을 먹고 했지만 영 빨리 효과 나고.
1: 예.
2: 어쨌든지 이 저기 무릎 관절이 아프면서 이 다리 있잖아. 예. 근육 토이 딱 일어나면서 앉았다서 딱이도 재고 일어나고 재고 앉기도 바쁩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2: 그랬다는데 지금 예. 거기에 싹 이런 풀레서 이고도 영 다리 부드러워지고 다리 영 해가 와졌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예.
2: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이 약은 어떻게 오래 써도 이롭습니까?
1: 아, 이롭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주약에 간에 무리가 갈까봐, 콘팥에 무리가 갈까봐, 이거 제일 무서워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콘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치료 과정이 백날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 백날 내지 세 개 백날은 근심 걱정 없이 쓰는 게 기본입니다. 예.
2: 예, 예, 예. 그러면 그냥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0: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어머니가 백자바신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주약이 혈압도 조절되고 좀 이중 책도 있고

0: 영역지라고 떨어지고 이런 고사에서 지금 백자와 선택했었는데
1: 어머니 예세가 80이 됐습니까?
0: 86입니다.
1: 아 80대 중후반이네요. 예. 그런데 이 제품 쓰시고 효과가 좋다 그렇죠? 예.
0: 영역지 떨어지는 것도 많이 낫고 혈압 조절해야 되니 혈압도 잘 된다 지금.
1: 아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당대사 지방대사가 간에서 충분하게 완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功能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혈압 조절이 되는 거죠.
0: 머리 눈썹 심함이 그렇더니 머리가 좀 많이 맑아진다.
1: 예.
0: 예 이번에 활동 장관에 좀 배달받아 올해 좀 더 쓰겠답니다.
1: 아 이번에 두 개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대 활동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게 되면 혜택이 충분하게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서 모든 공능이 저하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단순 어느 한 가지 질병을 치료해서 그 병을 해결함으로써 노인성 질병이 해결됐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각도로서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간과 콩팥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신체가 허하고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이 많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귀가 슬들리고 맥이 떨어지고 머리나 수염이 쉽게 휘어지거나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아주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네. 기본으로서 예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백자방구백 어느 해에 5달 썼습니다. 네, 예, 5달 쓰고 나 얼마나 지금 많이 좋아졌는지 원래는 예, 내가 봐서 하재나가 예, 이제 조금도 활동도 못했습니다.
1: 예.
3: 어제도 조금 그래도 맥이 없고 예, 사람 심은 땀부터 바짝 나고 특히 다리가 예, 이게 자꾸만 조금 걸게 되면 떨리면서 구두두 하면서 예, 자꾸만 이렇게 걸음이 안 나가면 자꾸만 앉기
1: 싫어. 기혈부속을 의미합니다. 예, 예.
3: 그러니까 나 어디 나가서 예, 어디 가기 집화도 뻗어서 차에 앉아 댕기고 난 그랬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랬는데 내 이거 쓴다면 지금 예, 아이, 아침에도 나 운동을 한.
1: 하기 쉽고 하면 또 예. 할수록 맥이 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몸이 더 처지고 맥이 모자라고 그렇죠. 예.
3: 예, 나 이렇게 완전 정신이 나고 연시간에는 활동도 잘한다 나가서.
1: 그러면 됩니다. 예.
3: 근데 우리 귀에서 전기 소리하면 자꾸만 나고 이래던 것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네.
1: 그렇죠. 예, 예.
3: 특히 내 문제 해결된 건 이 전력선 비례가, 야, 전화기 소변 6번, 7번씩 봅니다, 조금.
1: 남성들이 전열선의 문제가 큰 생명을 위협하고 생활 질량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인데, 주하게 콩팥이 하게 되면 전열선이 더 우쭐합니다. 예.
3: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해결됐습니다. 지금 예, 한전하게 한 번, 두 번밖에 안 봅니다, 소변.
1: 아, 그렇죠. 예.
3: 잠은 그러니까 잘 잡니다.
1: 아, 그렇죠. 잠 잘 자게 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예. 잠 잘 자야 되는데, 예.
3: 잠 못 자니까, 나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아니다고, 그래서, 나도 힘이 이상해 이랬던 게 지금은 잠 잘 자니까, 나 예. 밥맛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래서, 옛날에 아침이나 밥 먹기 싫어서 먹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밥도 잘 먹고, 지금 모든 면이 영편한 남자, 이거.
1: 바로 그렇죠.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과정은 당신이 충분하게 자는 전제하에서만이 간에서 담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래서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제조건은 당신이 충분하게 자는 조건하에서만이 담즙을 제대로 분비할 수 있는데 이게 담즙이 제대로 잘 분비되지 않으니까 이튿날 아침 밥맛이 없고 뭐 위가 계속 부딪히고 그럴수록 맥이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요.
3: 예, 선생님께 오늘 내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5가게, 20가게 주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가 48개월로 된 구복 그 약 제품 자체로서는 이게 지금 그 액체로 된 제품 자체에서는 구복액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지금까지 나온 제품 가운데서 유효기가 제일 깁니다. 뭐 때문에 유효기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고농도 그리고 고온 처리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멸균 작용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48개월 보관할 수 있다는 이 점만 들어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 제품이 그 약 효과성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국가 약전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점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데 잠자기 1시간 자오 3, 40분 전 이때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니까 기억하기도 쉽고 그런 다음에 복용하는 그 방법도 뭐 여러분들이 옷길 그릴 필요도 없고 충분하게 이 제품 자체는 드시는데도 편리하고 드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게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지하수화란 성분 자체는 뭐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제품을 드시고 원래 깡구인 없던 게 깡구의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 원래 약을 드시게 되면 간에 약물간에 형성할까 봐 겁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간을 도와주게 돼 있으니까 깡구의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한 분들 B형간염, C형간염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이 제품을 쓸 수 있는가 하면 특히 콩팥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콩팥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남성들이 전열선에 여성들이 콩팥 부족으로 인해서 쩍 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그리고 콩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요실금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과 골격도 든든해지고 검은 머리가 셀로 나오는 머리가 잔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특히 예, 이 제품 자체는 한 습을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인양호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양을 도와주게 되는 인양호가 충분하게 콩팥을 단단하게 해주는가 하면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바이초즈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백초 가운데서 100가지 초약 가운데서 제일 신성한 초약에 속한다.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지방대사, 당대사가 제대로 잘 완성되게 되어 있어서 당뇨병 환자들 그리고 지방간이 있거나 알코올간이가 있던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는가 하면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이 제품 드신데 정신이 나고 눈이 밝아지더라. 여기 구기자라 성분 자체가 처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고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부치 구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황계절 때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늘 하루건 넷이 감기 기운이 도는 것 같아 감기약을 달고 있고 쉽게 추위를 타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황계란 성분 자체가 부치 꾸벼 기혈을 보충해주면서 이런 그 감기 기운 같은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충분하게 오해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효과를 보게 되어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우수한 제품이 백자방구복의 노년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2: 네, 백자방구복액과 투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동화

0: 할머니가 주운 12마리 고양이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신비로운 이야기 세상으로 떠나볼까요?
1: 할머니가 준 12마리 고양이. 한 마을에 우리와라 아저씨라는 독특한 사람이 살았어요. 아저씨는 노래 부르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 특히 2살 때부터 불렀던 한 곡을 가장 즐겨 불렀어요. 가사는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아저씨는 그 노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라고 굳게 믿었어요.
0: 우리와라 아저씨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새 집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이사 트랙에 그려진 고양이 그림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1: 아저곤 했어요.
0: 이번 이사는 지금까지 다녀온 이사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깊고 신비로운 숲 바로 옆 한적한 곳으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는 딱 작은 집 세 채가 서로 마주 보듯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리와라 아저씨는 길가에 있는 집에 살게 됐고 길 건너 두 집에는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각자 살고 계셨어요.
1: 짐을 모두 정리하고 이사 트럭이 떠나갈 때 우리와라 아저씨는 습관처럼 늘 부르던 그 애창곡을 불렀어요. 그러자 예전처럼 그림 속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0: 고양이는 창가에 앉아 새 이웃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관한 비밀을 알려줬어요. 두 분은 원래 부부였지만 아주 작은 일로 다툰 뒤 10년 가까이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따로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여전히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며 두 집 사이에 세워진 통행금지 표지판마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1: 우리와라 아저씨가 두 분이 왜 다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자 고양이는 모자를 살짝 눌렀으며 그 비밀을 아저씨가 직접 풀어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나기 전 아저씨에게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당부 한마디를 남겼어요. 만약 저녁에 고양이 숲으로 가게 된다면 꼭 손전등을 켜고 가세요.
0: 고양이 숲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 뒤에 자리한 신비로운 숲이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우리와라 아저씨는 그날 저녁 손전등을 챙겨 숲으로 향했어요. 숲 안은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1: 갑자기 뒤쪽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커다란 짐승이 다가오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뒤쪽에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사람아, 손전등을 켜봐. 그래야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0: 우리와라 아저씨는 용기를 내 손전등을 껐어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뿜는 두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몸집이 아주 크고 호랑이와 고양이의 모습을 섞은 듯한 호랑이 무늬 고양이였어요.
1: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아저씨를 해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새끼 12마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몹시 슬펐을 뿐이에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꼭 도와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0: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전했지만 자기 새끼들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숲 안에서 길을 잃은 적도 없고 숲 밖으로 나간 적도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아저씨에게만 특별히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덧붙였어요.
1: 다음날 아침 우리와라 아저씨는 창밖으로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가 냄비를 들고 집을 나와 멀리 돌아와 할아버지 집 앞에 냄비를 내려놓고

0: 초인종을 누른 뒤 다시 길게 돌아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면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냄비를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1: 또 잠시 뒤 할아버지도 똑같이 그 냄비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냄비 위에 편지 봉투를 올려서 할머니 집 앞에 놓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이 따뜻한 풍경은 끊이지 않았어요.
0: 우리와라 아저씨는 이곳에 살면서 늘 이웃 두 어르신을 살뜰히 도와드렸어요. 거센 바람에 할머니 비 옷이 날아가면 재빨리 달려가 도와드리고 할아버지의 편지 봉투가 흩날리면 쫓아가 주워드렸어요. 두 어르신 모두 아저씨의 선행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1: 냄비와 편지 봉투에 담긴 비밀이 궁금한 우리와라 아저씨는 용기를 내 두 분을 찾아가 물어보았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의 냄비에는 따뜻한 버섯국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예전에 할아버지께 매일 맛있는 버섯국을 끓여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0: 그리고 할아버지의 편지 봉투 안에는 직접 손으로 쓴 동화 이야기가 들어있었는데 예전에 할머니에게 매일 한 편씩 동화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10년 동안 서로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따로 지냈지만 서로를 아끼고 그리워하는 깊은 사랑이 따뜻한 국물과 글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흘러나왔어요.
1: 그러던 어느 날 우리와라 아저씨는 두 분이 왜 10년 동안 사이가 멀어졌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다툰 건 고양이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야.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덧붙였어요.
2: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12마리나 된다는 게 말이 돼? 나는 그 큰 고양이가 무섭단 말이야.
1: 12마리라는 말을 듣고 우리와라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숲에서 만난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잃어버린 새끼 수량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저씨는 할머니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2: 고양이 풀을 입에 물고 있어야만 그 아이들을 볼 수 있단다. 자, 같이 숲속으로 가보자.
1: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와라 아저씨를 데리고 다시 신비로운 고양이 숲으로 향했어요. 낮이라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땅에서 풀 한 포기를 뽑아 아저씨에게 건네며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2: 봐, 이게 바로 고양이 풀이야.
1: 고양이 풀은 잎에 털이 많고 꼬리가 길어 마치 강아지 풀과 아주 흡사했어요. 숲속 작은 들판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행복하게 오래전 추억을 떠올렸어요.
2: 50년 전 일이야. 나는 바로 이 들판에서 할머니를 만났어. 그때 우리 둘 다 겨우 18살이었고 서로 눈을 마주친 그 순간 바로 사랑에 빠졌지.
1: 할아버지와 우리와라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어요. 아저씨는 고양이 풀을 입에 물고 할머니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12마리 작은 호랑이 무늬 고양이들이 눈에 보였어요. 새끼들도 엄마처럼 눈에 은은한 빛이 흘렀지만 숲을 떠나 지내서인지 아직 어리고 작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다 설명해 주었나 보군.
0: 아저씨가 대답하려고 할 때 할머니가 먼저 스스로 말을 이었어요.
1: 나는 어릴 적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입에 이 고양이 풀을 물면 호랑이 무늬 고양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거든.
0: 할머니, 이 어린 호랑이 무늬 고양이들을 10년 전에 저쪽 호랑이 무늬 고양이 숲에서 주워오신 거 맞으시죠?
1: 우리와라 아저씨의 말을 듣고 할머니와 고양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물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가?
0: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날 밤 숲속에서 이 아이들 엄마를 만났어요.
1: 뭐?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다고? 어서 가보게. 내 소중한 보물들아, 너희 엄마를 만나러 숲으로 가자구나.
0: 그날 밤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출발했고 우리와라 아저씨도 뒤따라갔어요. 아무도 손전등을 켜지 않아 숲은 캄캄했지만 12마리 어린 고양이들 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마치 12명의 반짝이는 요정 같았어요. 우리와라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랑이 무늬 고양이야! 내가 왔어!
1: 그러자 커다란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숲속에서 뛰어나왔어요. 12마리 새끼들이 엄마 품으로 달려가 꼭 안기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어린 고양이들을 엄마 품에게 돌려보냈으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는 화해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서로 말 한마디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께 달려가 물었어요.
0: 할아버지, 아직도 할머니랑 말을 나누지 않으실 거예요?
1: 할아버지는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2: 어쨌든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진 않을 거야.
1: 아저씨는 다시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물었어요.
0: 할머니, 아직도 할아버지랑 말 안 하실 거예요?
1: 할머니 역시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어쨌든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을 거야.
0: 두 분 모두 고집을 부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참 고민하던 우리와라 아저씨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바로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아저씨는 밤에 숲으로 가 호랑이 무늬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너 마법을 쓸 수 있지? 마법 고양이 맞잖아.
1: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0: 지난번에 내가 너의 12마리 새끼들을 찾아줬잖아. 이번에는 내가 나를 도와줘야겠어.
1: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아저씨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0: 다음날 아침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오전 9시에 호랑이 무늬 고양이 들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 오른쪽 좁은 길로 오라고 당부했어요. 그 뒤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연락을 드렸는데 할머니는 집 왼쪽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약속 시간에 들판에 도착했어요. 두 분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살며시 마법을 걸어 두 분을 18살 젊은 시절 모습으로 돌려놨어요. 18살 할머니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워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고 할머니 역시 젊은 시절 할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 꽉 안아주었어요.
0: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한 마법이 있었거든요. 마법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두 분은 이미 서로 화해한 상태였어요. 마치 아무 다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들판을 함께 걸어갔어요.
1: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 사이에 세워졌던 물건 하나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바로 오랫동안 세워졌던 통행금지 표지판이었어요. 아저씨는 너무 기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0: 오늘 할머니가 좋은 12마리 고양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철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하늘나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곤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

0: 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구철춘애가 수경지에 이르러 보니 사람들이 저녁을 다 먹고 난진 뒤였다. 천사들은 추운 밤을 지새기 위해서 마른 나무가지를 주워서 모닥불을 지피었다. 널찍한 산비탈과 숲을 속 그리고 좀 마른 땅, 여기저기는 천사들이 피워놓은 모닥불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얼핏 보면은 불빛이 휘황한 도시 같기도 했지만 실은 인가 하나 없는 거칠고 추운 들판이었다. 천사들은 날마다 이런 곳에서 밤을 지새했다. 소년이 자기네 탄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두철추가 붙잡았다. 오는 길에 말배에서 긁어낸 한근 남짓한 고기를 아직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솥을 빌리고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나물도 좀 얻었다. 저마다 식량 주머니에서 보리쌀을 조금씩 덜어서 솥에 넣었다. 거기에 말고기를 썰어놓고 국을 끓였다. 덕분에 한 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다. 소년 전사는 두철추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을 줄 몰랐다. 그는 두철추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떠났다. 초지에는 마을도 삼림도 없었다. 사람들은 비옷이나 천을 자그마한 나무 위에 치워놓고 대충 비바람을 피했다. 여름이고 바람도 세게 불지 않는다 하지만은 밤에는 영하 가까이로 기온이 내려가서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오로지 힘이 되는 것은 동지들끼리 서로 나눌 수가 있는 체온이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체온이 있어서 춥고 기나긴 밤을 겨우 지새할 수가 있었다. 두철춘애가 잠잘 곳을 찾을 무렵에는 먼저 온 전사들이 마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뒤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나무가지를 땅에 꽂아 거기에 우비와 천을 매놓은 다음 삿갓 몇 개를 그 위에 걸었다. 그리고는 서로 몸을 기대 잠을 청했다. 사람들이 막 잠이 들려는데 곁에서 어지러운 발소리가 나더니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1: 동지들 어서 전투 준비를 합시다. 마을이 보입니다. 초지를 다 지나왔습니다. 어서 호족남을 치러 갑시다.
0: 두철추와 리소우는 영문도 모르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 전사가 전투 준비를 갖추고 두 손에 총을 쥔 채 앞에서 뛰어가고 있었다. 일여덟 사람이
1: 그만둬요. 당장 멈춰요. 동지!
0: 하고 소리를 치면서 뒤를 쫓았다. 하지만 그 전사는 곧장 산 꼭대기로 내달리었다. 몇 사람이 따라가서 총과 배낭을 빼앗으려고 하자 그가 또 소리를 질렀다.
1: 내 집은 내가 맵니다. 난 병장 아니라니까. 어서 호정남을 치러 갑시다. 우리 님이 초지를 빠져나왔어요. 초지를 빠져나...
0: 철추가 쫓아가는 사람을 잡고 영문을 물었다.
2: 독버섯을 먹고는 저렇게 됐어요.
0: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대답을 했다. 두철추와 리소우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발치를 보며 엇갈려 누웠다. 매일같이 옷 한 벌로 버티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몸에는 이가 욱실거리었다. 리소우가 몸이 가려워 자꾸 뒤척이는 통에 두철추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리소우의 발이 자꾸만 두철추의 등에 와닿았다.

0: 그가 팔꿈치로 소후의 다리를 툭 치며 말을 했다. 왜 이리 설치나? 어? 이거 가만두지 않으니 잘 수가 있어야죠. 어, 그럼 시원하게 굽던가. 자꾸 뒤채지 말고. 리소우는 일어나 앉아서 한참 시원하게 몸을 긁더니 속옷을 벗어 밖에 내다 걸었다. 이들한테도 이참에 초지 된맛을 보여줘야지. 이 녀석 머리는 잘 돌아. 두철추가 없었다. 소호는 다시 누워 조용히 물었다. 배정동지, 우리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얼마를 더 가야 할까요? 아, 기껏해야 2, 3일 걸리겠지? 돌이 보이면 다 빠져놓은 셈이라고 하던데 왜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곧 보이겠지 뭐. 두철추는 졸려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배정동지도 집 생각이 나서요? 잠에 취했던 두철추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전에 집 생각이 나나? 아니요. 생각 안 나요. 리소가 더듬더듬 대답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어젯밤 꿈에 엄마가 보여서요. 엄마 몰래 입대를 해서 그런지 자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같이 산골을 나왔는데 제가 떠나버렸으니 엄마 혼자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왔어야지. 그럼 입대를 못했을 거예요. 두철추는 그의 상급이자 그를 입대시킨 형으로서 다 일렀다. 소후, 우리는 이제 혁명을 위해 힘써야 해. 우리 같은 사람은 돌아가도 사람답게 살 길이 없지 않나?
1: 저도 그건 알아요.
0: 리소가 어딘가 억울한 듯 말했다.
1: 저라고 왜 돌아가서 석탄을 전하려고 싶겠어요?
0: 그럼 됐어. 두철추가 마음을 놓으며 말하였다. 소후, 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집을 떠날 때 아내가 눈물 범벅이게 내가 말했지. 여보, 울지 마. 날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 기다리지 않더라도 원망은 안 하리다. 어차피 나는 혁명이 성공해야 돌아올 사람이니까. 그러고 왔다고.
1: 저도 그래요.
0: 우리가 폭죽을 들고 홍무를 환영하러 나갔을 때부터 나는 이 군대가 좋았거든. 입대한 뒤에도 그래.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을 굳게 먹자고. 우리 같은 사람은 혁명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네.
1: 네, 걱정 마세요. 배장동지 얼굴에 목칠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제발 제 이불을 좀 여민주세요. 바람이 들어와요.
0: 두철추는 리소우의 팔을 잘 덮어주었다. 그럼 어서 자도록 해. 내일 또 그래야지. 어?
1: 오늘 밤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0: 아, 별이 청청항을 보니까 비가 오지는 않겠어. 좀 지나자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두철추도 이내 잠이 들었다. 밤새 비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찬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서로 몸을 더 꼭 기대하였다. 초지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일어났다. 새벽 추위 때문에 더 잘 잘 수가 없었다. 두철추와 리소우가 일어났을 때는 아직 날이 어둑어둑하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덤을 파는 소리였다. 밖에서 자다 보니 날마다 얼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대여섯 사람, 일여덟 사람이 함께 죽는 경우도 있었다. 모닥불이 너무 일찍이 꺼진 것이다. 흙을 파내는 삽질 소리는 자꾸만 두철주와 리소의 가슴을 후벼냈다. 어젯밤 두철춘의 수용대는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둘레를 똑똑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산비탈에 서서 서남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끝없이 넓은 늪에서 높이가 몇 미터나 되는 물기둥이 치솟고 있었다.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었다. 물기둥에서는 마치 소가 울부짖듯 우

0: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소우는 이 기괴하고도 멋진 전경에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배정동지, 여기가 어디예요? 지휘관이 분수령이 나오던데.
1: 무슨 분수령인데요?
0: 장강과 황하가 갈라지는 곳이지. 이쪽은 장강 유역인데 작은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황하 유역이라는군. 소후는 그 말을 듣고 보니 너무도 신기했다. 그는 그 작은 산등성이를 보고 또 부었다.
1: 그럼 우리가 곧 초지를 벗어나게 된단 말입니까?
2: 그래, 곧 그렇지.
1: 와, 그럼 어서 가요, 배정동지.
0: 아침을 먹고 부대가 출발할 무렵 해가 떠올랐다. 사방으로 초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종말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보이는 날에는 너무 반가워 환성이라도 지를 태세였다. 하지만 두더지 몇 마리가 길가에서 두리번거릴 뿐 사람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뭐든 나타나기만을 바랐지만 끝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걷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은 초지일 뿐이었다. 해는 금방 자취를 감추었다. 초지에는 음침하고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보슬비가 내리더니 모든 것이 흐릿허분해지었다. 오늘은 초지에 들어선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대오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었다. 소용대는 뒤처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짐을 대신 지어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우면서 힘들게 걸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포도나무를 각반으로 동여매 만든 들것 비슷한 것을 끌고 가는 홍군 전사 셋을 만나게 되었다. 들것 위에는 얇은 회색 담요를 덮은 환자가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세 사람은 무척 힘이 드는지 좀 걷다가는 쉬고 나였다. 그들은 두철추 일행을 보자 기다렸다는 뜻이 말했다.
1: 동지,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더는 못 끌겠습니다.
0: 두철추가 젠걸음으로 다가가서 물었다.
1: 동지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3: 저희들은 군단 포병용 사람들입니다.
0: 여의고 키 큰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대답하였다.
1: 들것에 놓은 사람은 명사소입니다. 오강을 건널 때 강가에는 사격진지 두 곳을 한 발에 하나씩 까부지지 않았습니까? 홍성보에도 실렸는데 바로 그 동지 사...
4: 그럼 이 동지가 저장성이란 말입니까?
1: 아닙니다. 저장성 동지 수제자인데 솜씨가 저장성 포금가죠. 워낙 몸이 참 좋았는데 초지 고인물을 먹고 중독이 되어 이틀이나 밥을 못 먹었습니다. 지휘관 동지 꼭 이 동지를 데리고 초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4: 당연히 그래야죠.
0: 두철추는 곧바로 세 사람을 붙여주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각반을 풀어서 나무 들끝에 맸다. 셋이 더 힘을 보태니 훨씬 가벼워지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수렁이 앞을 가로막았다.
1: 우리 업고 갑시다.
0: 두철주가 명사수가 덮고 있는 담요를 헤치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 얼굴은 꺼멓고 몹시 여윈 사람이 배는 남산만하고 두 다리는 퉁퉁 부어있었다. 명사수가 눈을 뜨더니 조용히 둘레를 둘러보았다. 그는 수렁을 보고는 사정을 금방 알아차렸다. 두철추가 그를 부축을 해서 앉히려고 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5: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0: 두철추는 그를 부축하면서 말했다.
4: 우리가 어찌 명사수를 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0: 그는 억지로 일어나 앉으며 또 손을 저었다.

정말입니다. 업고 갈 필요가 없어요. 저주를 빠져나간 다음 우리 집에 소식이나 전해. 명사수는 고개를 돌린 제 말을 잊지 못했다.

병여번 환자를 떨어뜨릴 수도 없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었지만 인차 땀이 철철 흘러 온몸이 흠뻑 젖었다. 리소우가 얼른 명사소를 받아 업었다. 이렇게 몇 사람이 그를 번갈아 업고 천천히 걸었다. 날이 저물 무렵에야 사람들은 늪을 지나 명사소를 다시 나무 들것에 올려놓고 걸었다. 하지만 두철추는 이미 녹초가 되어서 발에 돌덩이를 매단 듯 걸음이 무거워지었다. 두철추가 리소에게 당부하였다. 동지가 수영대를 거느리고 가도록 하오. 나는 뒤에서 숨을 좀 돌려야겠어. 명사소를 꼭 수경지까지 데리고 가야. 알았지? 응? 리소우가 그러마 하고는 앞서갔다. 도철추는 한참 쉬다가 날이 저물어 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걸었다. 오리쯤 갔을까? 14살쯤 되는 소년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고개를 무릎에 박은 채 배낭을 깔고 앉아 있었다. 곁에는 표를 쓰는 도구가 담긴 통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었다. 가까이 가보니 숨이 멎은 것은 아니었다. 두 번 불렀더니 겨우 눈을 떴다가는 다시 감았다. 식량 주머니는 쌀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었다. 다행히 물통에 물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소년 전사의 머리를 자기 팔에 기대게 하고는 물을 먹이었다. 그러자 소년이 눈을 떴다. 배고 고파 정신을 잃었겠구나. 두철추가 물었다. 소년 전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철추는 식량 주머니를 벗어들고 손대중에 부었지만 반컵 정도 남아있었다. 그는 보리쌀을 반쯤 조심스레 들어서 소년 앞에 가져갔다. 소년은 미안하다는 듯 자그마한 손을 내저었다. 아, 저도 있어요. 그냥 먹어. 두철추가 웃으면서 보리쌀 한 줌을 어린 전사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한 입에 다 먹기 아까운지 조금씩 입에 놓고 씹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교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십니까?
1: 예, 오늘은 단행간

0: 결국 사업을 하시다가 또 잡지사에서도 사업했고 많은 그 시조를 써낸 시조신 윤태호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1: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윤태호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0: 예, 윤태호 시인은 이미 작고한 분인데 1927년 10월에 용정시 조양천진 남홍동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동 광동소학교 용정연합중학교를 거쳐서 연변대학 전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조선족중학교와 연변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연변교원연수학원에서도 사업했고 전국조선족교육잡지사에서 또 교수연구 편집 등 사업을 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연변시조협회 회원입니다. 그는 예, 수필, 소설 등 산문작품 10여 편 발표했고 시, 시조를 예, 200여 수 발표했으며 1997년에 또 시조집 성산별곡이라는 그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연변 시조문화 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1: 네, 그럼 그 윤태호 시인의 문학에 대한 또 특히는 이 시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0: 예, 그는 자신이 시조집이 그 몇 년 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풍문이 뒤번지는 세상에서 내 한 수 지어 울프면 내 한 수 지어 화답하면서 온갖 풍랑을 헤쳐왔고 상처입은 마음을 달래주고 순화시키며 살아왔으리라. 내가 시조시를 사랑하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헌데 시조시는 어디까지나 빛을 치는 정품을 써내도록 진력해야 한다. 천리가 명확한 시의를 골라잡고 그 위에 생신하고 이채롭고 정제한 형상의 의상을 입힘으로써 자기 개성을 가진 구슬로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창작한 시조들은 이런 정품이 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자긍이 간다. 적나라하게 시의를 드러낸 시조도 있고 또 시의를 너무 깊이 숨겨둔 시조도 간혹 있는 것이다. 시조는 문화예술의 한 분과이므로 문화예술이 직설적 표현과 인연이 없는 것처럼 시조도 직설과는 인연이 없으며 아무리 파고들어도 뜻을 알 수 없는 현학적 표현과도 인연이 없는 것이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윤태호 시인의 구체 시조 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 감상할 작품 제목은 익히는 계절입니다.
2: 익히는 계절 윤태호. 복박도 심어놓고 오동수도 가꾸며 마음의 등 혀들고 인생의 향 빚어가는 피 맺힌 손뿌리에서 별이 동동 흐른다.
0: 예, 전통 시조는 예,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각 장문도의 4음보 그리고 종장 첫 음보는 석자로 고정된 등의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이 작품은 5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보와 자수도 전통시조의 틀에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재율과 호흡에서의 시조 특유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조에서 나오는 이 익히다는 식구는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숙성시키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곡식을 시간을 두어 무르익게 한다는 뜻과 또 인생의 성숙을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뜻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조는 육체적 노동의 익힘과 정신적 수행의 익힘이 하나가 되어 비로소 인생의 향이 빚어지고 그 끝에서 별이라는 초월적 아름다움이 출현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피 맺힌 손부리에서 별이 흐른다. 이 구절은 고통과 상처가 아름다움과 신비를 낳는 모순적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조에서의 촉각, 후각, 시각 등이 교차하며 립체적 심상을 만듭니다. 시조 익히는 계절은 전통시조의 정형성을 현대적으로 해체하면서도 그 리듬과 간결미를 살린 작품입니다. 여기서 익힌다는 일상적 행위를 철학적 성찰의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특히 마지막 구절의 역설적 이미지는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땀과 피로 빚어낸 인생의 향기가 마침내 별이 되어 흐르는 순간을 포착한 현대 시조의 수작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미담의 땅입니다.
2: 미담의 땅 윤태호. 전설로 아롱진 여긴 그림 같은 장백고원. 산이 좋아 왔었나 보배만아 왔었더냐. 총을 든 쪽바리들이 꼬리 물고 기어든 땅. 해란강 자만사 정산골의 영웅기담. 항일의 그 언덕에 잊지 못할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 아득하여도 깃발처럼 나붓긴다. 돌격의 나팔소리 멸족으로 타던 연면. 산마다 진달래요 마을마다 렬사비. 미담은 무수한 별로 이 땅에서 반짝인다.

0: 직접적인 표현과 열사비 진달래와 같은 상징어를 통해 조선족 항일투사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장백산, 해랑강 등 지점이 연변이 떳떳한 항일의 봉화를 돌격의 나팔소리로 삼아 오늘도 그 여향이 기천에 맴돌이치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의 지역적 특수성과 민족적 보편성입니다.
1: 박꽃 윤태호 매달려 오므리고 지는 해를 기다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옥금소리 하 좋아서 이 밤도 너 홀로 비어 방긋이 웃는다지 저 하늘 은하수에 미역을 감았던가 백설 같은 날개 차고 하얗게 웃는 모습 놀이에 밝음을 주는 내 모습이 부셔라

예, 시조 박꽃은이 밤에 피는 꽃의 고고하고 청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매달려 오므리고 지는 해를 기다리나 라는 첫 구절은이 박꽃이 해질녘에 봉오리를 맺고 밤이 되면 활짝 피는 습성을 섬세하게 포착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옥금 소리 하 좋아서 이 밤도 나 홀로 피어 반것이 웃는다지. 예, 여기서는 이 달빛 아래 홀로 피어난 꽃이 마치 옥금 소리를 듣고 반긋 우는 듯한 전경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저 하늘 은하수에 미역을 감았던가 라는 구절은 이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입니다. 은하수에 몸을 담근 듯한 백옥 같은 꽃잎, 백설 같은 날개 차고 하얗게 웃는 모습, 예, 이것은 신비롭고 순결한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리의 밝음을 주는 내 모습이 부셔라는 예,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밭꽃의 존재감을 찬탄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밤에 피는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빛을 발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그 섬세한 관찰력과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참 좋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여름밤입니다.
1: 여름밤 윤태호. 모닥불 타는 밤은 안악내를 한가롭다. 모기떼 쫓아가며 예기장단 웃음장단. 애들은 무릎에 자고 기나긴 밤을 팬다. 별 하나 나 하나 잠에 쥐에 별 새는데 누군가 꺼내놓은 거북선 그 이야기. 우리 엄마 웬일이신지 옷근들어 눈 찍더라.
2: 예, 시조 여름밤은 예, 시골 마을이 전경 여름밤 풍경을 예, 상상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천년에서는 예, 모닥불이 타오른 여름밤, 아랑네들이 모여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전경으로 시작해서 모기떼를 쫓으며 아기꽃을 피우고 웃음꽃을 터뜨리는 모습, 또 아이들은 예, 무릎에서 잠들고 어른들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눈 풍경으로 예,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연에서는 예, 밤이 깊어 거북선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름밤의 더위와 모기소리, 모닥불, 연기, 이야기와 웃음으로 생활정서가 가득한 시골밤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냈습니다. 특히 전반시에 시골 생활의 짙은 모습과 따뜻한 정이 흘러 더욱 맛있고 구수합니다.
0: 예,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엄마의 손입니다.
1: 엄마의 손 윤태호. 엄마 손 그 두 손은 섬섬 옥순아니어도 그 손에 꽃이 피고 예쁜 열매 익는다. 주야로 다듬는 손에 나도야 빨간 딸기. 거칠은 엄마의 손 쉼없는 두 손끝 날마다 빛을 짜니 달콤한 향을 빚네. 비내 친 두 손끝에선 곳을 돌돌 구운다.
2: 이 시는 엄마의 손에 대한 깊은 경의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연태아 시인은 일상적 소재를 통해 숭고한 가치를 노래하는 듯 탁월합니다. 엄마 손 그 두 손은 섬선 옥순 아니어도 라는 식구에서는 어머니 손이 곱고 예쁜 옥순은 아니지만 그 손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거친 손이 오히려 생명을 키우는 원천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다듬는 손에 놔둬야 빨간 딸기라는 식구에서는 어머니 손길이 자신을 붉고 탐스러운 딸기로 키웠다는 감사의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 아래 거칠은 엄마의 손, 쉼없는 두 손끝. 이 식구에서는 쉼없이 일하는 어머니 손끝에서 날마다 빛을 짜니 달콤한 향을 빛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삶의 빛과 향기를 창조하는 손길임을 형상화했습니다. 마지막에 피 맺힌 두 손끝에선 구슬 돌돌 구운다. 이 구절은 굳은 살과 상처로 피 맺힌 손이 오히려 구슬 같은 귀한 열매를 빚어낸다는 감동적인 역설로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가장 정서적으로 형상화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시인이 따뜻한 시선이 돋보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도 제목은 개울입니다.
1: 개울 윤태호. 송송송 샘이 솟아 졸졸졸 노래 곱댄 꽃잎도 동동 뜨고 종이배로 놀던 개울. 동심에 꽃을 피우는 개울은 애들의 집. 까치집 짓고서는 모래성도 쌓았고 땡볕에 그을은 몸물장구에 자맥질. 개울은 환희에 끓는 아이들 극락세계.
2: 예, 이 시소는 아이들이 그 순수한 동심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즐거운 놀이터도 되고 있는 개울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예, 송송송 샘이 솟아 졸졸졸 노래 곱던 이라는 식구에서는 의성이 태어 송송송과 졸졸졸이 생생하게 살아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 개울을 이룬 모습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꽃잎도 동동 뜨고 종이배도 놀던 개울. 예, 이 식구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접던 종이배와 떨어지는 꽃잎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전경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심에 꽃을 피우는 개울은 애들이 집이다라는 이 구절은 개울이 단순한 장소를 넘어 아이들에게 놀이터자 안식처, 즉 집과도 같다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집 짓고서는 모래성도 쌓았고라는 구절은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까치집을 짓고 모래성을 쌓아 놀던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땡볕에 그으른 몸 물장구에 자맥질을 한다. 이건 여름날 뙤약볕 아래서 신나게 물놀이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울은 환희에 끓는 아이들 극락세계라는 구절에서 극락세계라는 강렬한 표현을 통해 아이들에게 그때는 개울이 얼마나 행복하고 완벽한 공간인지를 힘주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자연 풍경 묘사를 넘어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개울가의 순수한 기쁨과 자유로움을 생생하게 재현해냅니다. 시인이 따뜻한 회상과 섬세한 언어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덕성탑입니다.
1: 덕성탑 윤태호. 보귀를 탐내는 이 명예를 노리는 니 인생은 봉진 속에 시시각각 병들어도 모두의 가슴 속에는 밝은 거울 있더라. 량심의 그 거울에 조석으로 비춰보면 몸 닦고 맘 닦으면 구슬인들 안 되랴. 자고로 깨끗한 맘터에 덕성탑이 서더라.
2: 예, 이 시조 덕성탑은 인간의 내면 수양과 도덕적 성찰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먼저 세속의 명예와 부귀를 쫓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세파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쉽게 병들고 흔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 구절에서는 아무리 세속에 물들어도 모든 사람이 본심에는 선하고 맑은 거울, 즉 양심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즉 그 양심의 거울을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며 몸과 마음을 닦으면 누구나 구슬과 같은 빛나는 인격이 이룰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자고로 깨끗한 맘터에 덕성탑이 서더라 라는 구절에서는 결국 덕성의 탑은 청정한 마음이 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담담하면서도 힘있게 전합니다. 이 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 내면의 도덕적 완성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는 동양적 수양론의 전수를 보여줍니다. 시인이 덕성탑이라는 건축적 이미지를 통해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형상화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교단의 꽃입니다.
1: 교단의 꽃, 윤태호. 하마는 꽃 중에도 교단의 핀 꽃이 곱다. 오를 땐 설레다도 내릴 땐 웃는 가슴. 흰 가루 머리에 쓰고 방긋방긋 웃는다. 하늘에 뜨는 별 하나 둘 세는 재니 이 언덕 저 골짜기 술을 놓는 꽃이 좋아 영원히 피게 노란다. 교단에서 웃는 꽃.
2: 예, 교단의 꽃은이 스승의 헌신과 교육자의 아름다움을 꽃에 비유해서 노래한 작품입니다. 온갖 꽃 중에서도 예, 교단, 즉 교육의 현장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곱다고 예, 시작했습니다. 흰 가루 머리에 쓰고 방긋방긋 웃는다는 분필가루를 뒤집어쓰면서도 환하게 웃는 선생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이 흰 가루는 곧 스승의 땀과 정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별에 비유해서 하나하나 세어보는 재미를 노래합니다. 이 언덕 저 골짜기에 술을 놓는 꽃이 좋아 라는 구절에서는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피워낸

0: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단이라는 자리에서 영원히 꽃처럼 피어 웃음을 잃지 않겠다는 스승의 굳은 다짐이자 사명감을 노래합니다. 이 시는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제자들을 가꾸는 교사의 삶을 꽃이라는 아름다운 이미지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흰 가루와 별, 언덕과 골짜기 등의 소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일상적인 풍경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점이 돋보입니다. 스승의 날이나 교육자를 기리는 자리에서 자주 랑송될 만한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모성입니다.
2: 모정 윤태호. 가슴에 고스란히 사랑산을 쌓는 니 열도나 치마폭에 옥동자 감싸안고 꿈에도 주야라 장천 하늘나라 온단다. 한생 쌓은 사랑산을 고스란히 다지고도 무언가 더 못 줘 가슴 뜯는 우리 엄마. 모정은 무궁한 샘물, 엄마 지은 금노래.
0: 예, 여기서 모종은 이 하늘로 무칭, 예,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어머니 정을, 예, 말하는 거죠. 이 시조는 앞부분에서는 이 어머니 가슴 속에 사랑이 산처럼 쌓여있음을 노래합니다. 열두나 치마폭이 옥동자 감싸 안고는 자식을 치마폭에 꼭 감싸는 어머니 모습을 그렸고, 꿈에도 주야 장천 하늘나라 오른단다는 잠든 순간조차 자식을 위해 하늘나라에라도 오르고픈 어머니 간절한 마음을 초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한생 쌓은 사랑산을 고스란히 다 죽어도 무언가 더 못 주어 가슴 뜯는 우리 엄마라는 이 구절이 특히 가슴을 칩니다. 마지막 모정은 무궁한 샘물, 엄마 지은 금노래라는 구절은 모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자 어머니가 지은 황금빛 노래로 비유하면서 시를 장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는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헌신적인지를 사랑산, 샘물, 금노래 등의 풍부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더 주지 못해 가슴 뜯는이라는 표현은 어머니 사랑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오히려 더 베풀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한, 시인이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보편적이고 숭고한 정서를 노래한 수작입니다.

0: 네, 이 풍요로운 가을날 윤태호 시인의 생활 맛이 담아나고도 은근한 정이 차넘치는 시소를 감상하고 또 림금산 시인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욱,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 연선에 위치한 안도현은 삼림 피복률이 85%를 넘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에서는 우수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깊은 항일련군 홍색 저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몰입식 문화관광 체험을 조성해왔습니다. 요즘 이 변경 소도시는 느린 충전식 관광의 새로운 흐름을 다잡고 다원화 모식으로 가을 관광 성수기를 전력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고요한 산림 속에서 안도의 홍색 견학 관광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도백화진 부산촌에서는 많은 가정과 견학팀이 숲길을 오가며 가을 경치 속에서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몰입식 견학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도현 관광 안내원 류동성입니다. 어제 500여 명을 접대했는데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모두 매우 즐거워합니다. 깊은 산속에 와서 인삼을 보면 아이들이 신기해하죠. 우리 천연림의 생장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교통망의 지속적인 완선은 안도 문화관광 승격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가 전 구간 개통되면서 현지 관광

0: 관광객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성유의 관광객 비중이 50% 증가해 현역 심층 관광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관광 경영 모식도 기존의 경유형에서 심층 체험형 느린 충전식 체류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장백산에 왔는데 장백산 광천수 표류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국외청천 풍경구입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보니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국외청천 풍경구에는 고목이 하늘을 찌르고 오솔길이 구불구불 나 있으며 계곡물이 숲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관광객들은 숲과 계곡 사이에서 배를 타고 가을 산수의 아름다움을 몰입감 있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기간 국외청천 풍경구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5천여 명, 여름 총 접대량은 연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추석 국경절 관광 고봉기를 맞아 풍경구에서는 가을철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새롭게 승격하고 가을 물과 단풍 감상을 주제로 한 계를 활동을 출시했습니다. 노년 관광객 전우입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맞춤해서 이번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매일 도시에서 생활하니 자연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안도현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 책임자 장업근입니다. 지난해 국경절 기간 안도현 전체 호텔과 민박의 평균 투숙률이 97%에 달했습니다. 올해 331 국도와 고속철도가 현을 관통한 뒤 교통이 더 편리해졌고 외지 자가용 관광객도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의 뜨거운 관광 열기를 계속 이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곧 연휴가 연이어 이어지는 만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장백산 가을의 아름다움과 조선족의 열정적인 환대를 느끼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태 피서 외에도 깊은 홍색 절역은 안도의 느린 여행에 정신적 내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중요한 항일 근거지였던 두산촌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항일연군 산길 보행로, 홍색 기념관 등 특색 견학 전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도보 탐방과 견학을 통해 항쟁의 세월을 되새기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손성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모두 혁명 선배들이 한 걸음씩 걸어 만든 길입니다. 처음에는 산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로 한 걸음씩 걸어 이런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산동 관광객 리옥정입니다. 마침 이번 기회에 아이가 선열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크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방금 걸으면서 우리를 위해 나뭇가지도 치워줬는데 참 감동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 과정에서 아이가 많이 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도현 두산촌 관광 안내원 조길영입니다. 저희 팀들은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옵니다. 아이들이 항일연군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고 공감합니다. 이 항일연군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파고들어 많은 문제를 묻고 더 많이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생태가을 감상과 홍색견학의 상호 역량 부여는 안도 문화관광의 전환 승격을 다그치고 전통적인 경유식 하루 관광 모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 추세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2, 3일간 심층 체류형 여행이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과 체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안도현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촉진과 과장 하단입니다. 민속 특색을 깊이 발굴하는 동시에 장백산 생태, 홍색 견학, 민속 향촌 자원을 통합해 2, 3일간의 정품 느린 관광 노선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레저와 건강 양생 기능을 부각시켜 관광객들이 머물고 남을 수 있게 하며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교통 우세에 이탁해 안도현의 성유의 관광객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현역 문화 관광의 영향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안도 문화 관광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로계로 관광객 연 78만 6천 명을 접대해 동기 대비 27.5% 증가했고 관광 총수입 8억 2,5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21.6% 증가했으며 전국 인기 현성 관광 목적지 6위권에 들어 동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오른 현역으로 됐습니다. 황금 가을 장백산 아래 이 초도시는 생태를 바탕색으로 홍색을 핵심으로 현역 느린 관광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며 사방의 관광객들이 시적인 가을 여행을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전성 개발구 개혁 심화 배치 요구를 단단히 틀어지고 제재 기재 개편을 핵심으로 기구 간소화, 인사 역량 부여, 산업 질적 제고, 봉사 효율 증대 등 다차원 개혁을 통해 발전 장벽을 허물고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산업 주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지를 여서구동에서 혁신구동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개혁 시료로 연변 산업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 처음 입주한 연변주 의약 선두 기업인 길림 오동 야급집단 연길주식유한회사는 개발구에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경영 환경과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선으로 세 차례 대규모 기술 개조와 공장구역 확장 건설을 완성했으며 기업의 생산 능력, 연구개발 실력과 시장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올해 6월 기업에서 신청한 분무제재 복제약 과학기술혁신중심이 2027년 길림성 과학기술혁신중심 건설 승인을 받아 지역 의약산업의 혁신 성격을 1층 이끌게 됩니다. 길림 오동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생산 부총경리 우회도입니다. 3기 기술 개조를 통해 현재 기업의 부지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개발구에서는 오동 연결야급을 중점 지원 기업으로 삼아 토지 사용, 인력 채용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혁 역량 부여, 혁신 구동, 산업 승격에 초점을 맞춰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기구 최적화, 인사 개혁과 산업 승격을 착실히 추진하고 분공이 명확하고 사슬이 상호 보완하며 직접 발전하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혁 후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내부 기구 11개로 조정했는데 그중 경제부문 비중이 91%입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발전 및 개혁국 국장 왕영명입니다. 전성 개발구 개혁 총체적 사업 배치를 단단히 들여지고 3조 3보 산업 발전 배치를 더 세분화해 실시했습니다. 담배 제품업, 전용 설비 제조업, 의약 제조업을 3대 주도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봉사업, 식품 제조, 연구 및 시험 발전을 3대 보조 산업으로 명확히 정해 산업 발전의 주공 방향을 정확히 확정했습니다. 체제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단지의 신흥 산업 집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 세포 산업 단지는 전조 생명 건강 산업의 중점 단체로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화, 산업 응용의 전 산업 사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산학연 융합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입주한 카슨 길림 세포 자원고 관리위원회사는 고신구 개혁에 의탁해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봉사체계를 바탕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전환의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배치하고 있습니다. 카슨 길림 세포 자원고 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책임자 박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장품 업무의 생산과 연구개발, 향후 수출 전환에 대비한 기초연구와 미래 수출을 위한 생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개혁으로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상이 순조롭게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는 3정 중력 음표 생산 대상 등 도합 13개 대상이 정착했는데 그중 5천만 원 이상 대상이 10개에 달합니다. 주도 산업 투자 비중은 이미 74.8%까지 상승해 투자 유치 대상의 량과 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국 국장 안창호입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3+N 투자 유치 사업 모식으로 투자 유치 산업 사슬 도표를 알심드려 작성하고 투자 유치 경로를 힘써 확장하며 투자 유치 방식과 방법을 혁신 최적화하고 대상 봉사 기재를 건전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로 투자 유치 사업을 전력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산업 대상 13개가 정착했으며 총 투자는 9억여 원입니다.
2: 총 투자 9.1억 원.
1: 체제 개혁으로 발전 난제를 타개하고 혁신 역량으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 개발군은 개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개혁 조치를 심화하며 주요 책임과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기술 혁신 산업을 깊이 육성하며

0: 더 실속 있는 조치로 대형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우수 기업과 신흥 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업의 질적 향상, 대상의 속도 제고, 봉사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전성 량질 거신기술 산업 시범 단지를 전력 구축할 방침입니다.
1: 염견조 제17회 중국 통계 개방일 활동 일전 활용시 붉은의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현장에 통계자문봉사대와 전시판 선전구역을 설치하고 제4차 전국 농업전면조사 사업과 결부해 통계 지식을 깊이 선전했습니다. 활동의 재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지식문답 활동을 펼쳐 참관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작은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주민들에게 통계법, 통계법 실시 조례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선전 수책을 배포했습니다. 또 관련 주제를 둘러싸고 통계 사업의 내용과 의의, 기본 방법, 통계 조사, 통계 사업이 경제 사회 발전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통계 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농업 전면 조사 사업에 대한 협조도를 높였습니다. 활용 주민 곽정영입니다. 이번 통계사업 관련 활동에 참가해 통계사업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통계사업의 중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활용 주민으로서 앞으로 꼭 통계사업에 잘 협조하겠습니다. 활용시 통계국 판공실 주임 류사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주로 전시판을 통해 14호 기간 통계 개혁 발전에서 거둔 재반 성과를 사회 대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전을 통해 대중들이 농업 전면 조사 사업을 요해하고 우리 사업에 더 잘 협조하기를 바라며 사회 대중이 통계를 더 잘 알고 요해하며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0: 올 8월에 가동된 도나시 도시구역 배수관망 갱신 개조 대상에 각 시공 지점에서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부분적 도로 구간 공사가 이미 완공된 가운데 남은 지점에서는 도관망 부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말에 전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조에서는 빗물 오수 분류 모식을 실시해 도시구역의 낡은 배수관망을 갱신하는 동시에 침수 취약 지점도 함께 정비합니다. 개조가 끝나면 빗물은 새로 건설한 도관망을 통해 하천으로 직접 배출되고 오수는 전용 도관으로 모아져 오수 처리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1: 무상 헌혈 지책을 1층 보급하고 사심 없이 기여하는 사회 기풍을 고용하기 위해 염변조 중심혈액소에서는 전주 무상 헌혈 선전 실제에 입각해 뜨거운 피 이어가며 헌혈 행동으로 짧은 영상 작품을 알심드려 기획 촬영 제작했습니다. 작품은 무상 헌혈의 기초 상식을 설명하고 대중의 인식 오해를 둘러싸고 전문적인 과학 보급과 해명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은 틱톡, 위챗 영상 계정에 발표된 후 량환 선전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늘 해당 작품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문화 및 기층건강중심의 신시대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 작품 공모활동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 자료고에 성공적으로 입선돼 전국 건강과학보급 자원체계에 편입됐습니다. 그늘 내 염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혈액 채집, 검사, 공급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전주 림상용 혈액의 안전하고 충족한 공급을 전력 보장하는 동시에 건강과학보급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뉴미디어 전파 진지를 적극 확장해 대중이 즐겨보는 무상헌혈 선전 내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문적인 혈액과학보급 지식을 알기 쉽고 따뜻하며 전파기 쉬운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전환해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가을 문턱에 들어선 연변의 들판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고향 곳곳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네, 오늘 방송은 그야말로 고향의 풍요로운 가을 풍경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네, 이어서 기계와 갈거지에서 알곡작물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주 농기계관리본소 농기계의 보급과의 현에선 과장을 생방송실에 모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에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분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분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려야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으로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대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려해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 생활 방송 교통 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네,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화룡시에서는 광활한 림의 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림화균요 특색 산업을 연결고리로 삼아 생태 붐인 발전 경로를 파고들고 량진의 생태 자원을 친환경 산업 혜택으로 전환시켜 록수 청산이 지속적으로 생태적 경제적 효익을 방출하도록 추동했습니다. 화룡시에서는 시범점이 성숙해진 기반 후에 화룡시 원수림업 유한회사와 화룡시 하천평 림업 유한회사를 림화균요 양식체계에 받아들여 산업의 규범화 표준화 건설을 가열층 추진했습니다. 지금 각 림업 유한회사의 림화균요 양식 총면적은 5.2 헥타르에 달하고 림화경제는 규모화 다원화 장기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의 림업의 단일 품목 발전을 타파하기 위해 화룡시는 주동적으로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모기버섯 양식산업을 새로 증가했으며 계암버섯 플러스 모기버섯 쌈품목 협동발전구도를 구축해 림화균류 산업이 정밀화 특색화 품질화 전환이 실현되도록 추동했습니다. 네, 이번 림화균

양식 대상의 규모 확대 및 질 향상은 이 활용시 고교 림산 작업에서 개혁을 심화하고 림업 자원을 활용하며 산업 체계를 풍부히 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특색 림하 재배 산업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전통적 단일적인 림업 발전 모식을 타파해 다차원적이고 지속 가능한 림업 산업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향후 활용시는 지속적으로 이 생태에서 보물을 얻고 녹색을 황금으로 바꾸는 발전경로에 주력해 림화균요 특색 5세 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고 림화경제의 발전 기반을 든든히 다지며 림업 산업체계를 보완하고 생태보호를 바탕색으로 산업발전을 수단으로 부민 흥림을 목표로 삼아 생태효익 증가, 산업소득 증대, 림산작업소 장기 발전의 량성순환을 힘써 실현할 방침입니다. 네, 도나시 만회 상업 중심 대상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회 생활광장 상업체, 만회 령렬부 주택 등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전체 공사는 10월 말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회 상업중심은 올해 도나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상업 및 주택 일체화 종합 대상으로 상업 소비와 주민 주거 기능을 겸비했습니다. 네, 그중 만회 영열부 주택이 교부되면 도시 주택 공급을 일층 풍부히 함으로써 시민이 다원화 기본 수요형 개선형 주택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부대적으로 건설한 만회 생활광장이 운영에 투입되면 주변 주민에게 원스톱식 쇼핑, 레저 오락 등 편민 봉사를 제공해 구역 상업 봉사 부족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상이 사용에 전부 투입되면 이 도나지 도심 상업 봉사 구도를 가일층 보완하고 상업무역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두 수확기를 맞으면서 령정시 로투구진 분투전 가파 과수 재배 전문 합작사의 과수원에는 풍작의 희열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령정시 로투구진 분투전 가파 과수 재배 전문 합작사 책임자 허가파는 합작사의 자두 재배 면적은 약 10헥타르이며 현재 전면적으로 수확기에 들어섰고 생산량은 5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분투촌은 북위 42도 과일재배 황금지대 위치에서 일조량이 충족하고 일교차가 큽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자라난 자두는 껍질이 얇고 과육이 두툼하며 즙이 많아 도배상과 소비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분투촌은 자원우세를 살려 특색 과수재배를 힘써 발전시켰습니다. 흙내염을 풍기는 치부이 열매는 온라인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보다 광활한 시장으로 판매되면서 농민이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향촌지능의 생생한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네, 초가을을 맞아 활용시 이 팔가자진 하남촌의 황도 복숭아가 본격적인 수확철에 들어섰습니다. 하남촌 금수황도 채취 기지에서는 6개의 비닐하우스에 약 1000그루의 복숭아 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잘 익은 황도 복숭아는 껍질이 황금빛이었고 과육이 탄탄해 살짝 눌러도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황도 복숭아는 현재 최적의 채취 체험 시기를 맞았기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과수원에서 직접 복숭아를 따며 수확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하남촌에서는 채취 체험 위주로 운영했는데요. 올해부터 이 선물 박스에 포장해 본지방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틱톡 계정을 만들어 장마당 아침 시장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복숭아를 홍보하기도 하고 위챗 모멘트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팔가자진의 황도 복숭아는 우수한 자연 조건과 까근한 관리에 힘입어 달콤한 맛과 진한 향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근래 우리 주 농업 기계화 진척이 빨라지면서 농기계는 농업 생산에서 시간과 인력을 줄이고 농민들의 수입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거지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계화 가을거지로 인한 알곡작물 손실도 홀씨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알곡 산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 농기계 관리본서 농기계 보급과의 현예선 과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이 올해 가을 수확기를 계기로 우리 주에서는 기계화 수확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왔다면서요?
1: 네. 올해 가을 추수작업이 곧 시작됩니다.
0: 네.
1: 당중앙 공무원이 량식 절약과 량식 낭비 반대 행동을 심층 추진한다는 이사결정과 배치를 관철 실행하고
0: 네.
1: 중앙판공청과 공무원 판공청이 인쇄 발부한 량식 절약 및 량식 낭비 반대 행동 방안이 중점 임무가 착실하게 현장에 리행되도록 추진하기 위해 성에서는 이번 방안을 내왔습니다.
0: 네.
1: 농촌부 농기계화사 2026년 량식 유지작물 기계 수확 감손 사업 방안 및 손실 감축 조사 방안 인쇄에 관한 요구에 따라
0: 네.
1: 우리성 주요 량식 기름작물 기계 수확 감손 사업 성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성에서는 길림성 2026년 주요 량식 기름작물 기계 수확 감손 사업 방안을 조직 지정하였습니다.
0: 네.
1: 동시에 길림성 발전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길림성 2026년 주요 량식 기름작물 기계 수확 손실 감축 조사 방안을 연구 지정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번 방안에서는 어떤 사업 목표를 내왔는지요?
1: 네. 2026년 우리성 기계 수확 감손 사업 목표는 현재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는 기초에서 원정을 기하며 발전을 추구하고 주요 량식작물 기계 수확 손실률을 한층 더 낮추며
0: 네.
1: 주요 량식 유지작물 기계 수확 손실률이 지난해보다 또 좋은 호전을 가져오게끔 합니다.
0: 네.
1: 첫째는 농기구 품질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제조합니다.
0: 네.
1: 농기계 구매 및 응용 보조금이 우량기계 우선 보조, 유입과 유출이 있는 정책 지향과 러후 농기계 즉 낡은 농기계죠.
0: 네.
1: 폐기갱신 보조금 등 정책 실시 유리한 기회를 충분히 발휘하여
0: 네.
1: 전용 기종으로 전통적인 겸용 기종을 대체하도록 장려하고
0: 네.
1: 낡은 변압 수확기 폐기 갱신을 가속화합니다.
0: 네.
1: 농기계 연구 개발 제조 보급 응용 일체화 시범점을 활용하여
0: 네.
1: 고효율 조선실 지능화 수확 농기계 응용을 유도합니다.
0: 네.
1: 구릉산지와 소규모 흩어지고 편백한 지역을 중점으로 지역 실정에 맞추어 경량 간편형 량식 기름작물 수확기를 빠르게 보급합니다.
0: 네.
1: 우량 농기계와 량질이 토지, 우량 종자, 우량 방법이 통합을 강화하고
0: 네.
1: 지역 적응성이 강한 량식 절약 감손 기계화 통합 기술 모델을 지역 실정에 맞추어 보급 응용합니다.
0: 네.
1: 둘째는 기계 조작원이 작업 기능을 힘써 제고합니다.
0: 네.
1: 기계 수확 감손 선전동원, 기능 훈련과 기능 경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하여
0: 네.
1: 기계 조작원이 신량 전략 감손 직업 소양과 자율적 추진 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0: 네.
1: 규범화 작업 능력을 높입니다.
0: 네.
1: 기층 농기 기술 보급과
0: 네.
1: 고품질 농민 훈련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여
0: 네.
1: 전문 농기계 조작원 훈련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0: 네.
1: 기계 수확 감손을 중요 훈련 내용으로 삼아
0: 네.
1: 기술 훈련 커버 범위를 확대하고 훈련 품질을 높입니다.
0: 네.
1: 가을 수확 기간에는 수확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지역 실정에 맞추어 기계 수확 감손 기능 경기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0: 네.
1: 생산 실천에서 경기를 통한 훈련 촉진 경기를 통한 기능 향상으로 기계 수확 감소 효과를 끊임없이 높입니다.
0: 네.
1: 셋째는 작업 서비스 보장을 착실히 잘 추진합니다.
0: 네.
1: 부문 연동을 강화하여 기계 수확 감선 작업의 튼튼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0: 네.
1: 기상 부문과의 연동을 강화하여
0: 네.
1: 가을 수확철에 관할 지역 농가의 정밀한 기상 정보 서비스와 재해 경보를 제공하고
0: 네.
1: 각지에서 유리한 기상 조건에 따라
0: 네.
1: 작물 수확을 다그치도록 합니다.
0: 네.
1: 교통 부문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0: 네.
1: 농기계 구역횡단 작업 서비스 보장 조치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0: 네.
1: 구역횡단 작업 각 거리 연계와 식량 운수 안전을 순조롭게 합니다.
0: 네.
1: 농기계 작업용 기름 보장을 강화하고
0: 네.
1: 안전한 기름을 향촌에 보내기
0: 네.
1: 기름을 밭까지 보내기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0: 네.
1: 수확기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과학연구원소 보급단위 농업기술인원을 조직하여 농민이 수확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돕고
0: 네.
1: 농기계 정비를 미리 잘 준비하며 농민이 적합한 시기에 기계 수확을 전개하도록 지도하여
0: 네.
1: 수확 부주의로 인한 양식 손실을 최대한 줄입니다.
0: 네.
1: 넷째는 농기계 응급재해 구조 능력을 제고합니다.
0: 네.
1: 지역 농기계 서비스 센터 건설을 강화하고 응급재해 구조 응용 능력과 수준을 실속 있게 제고합니다.
0: 네.
1: 성, 시, 현 3급 지역 농기계 서비스 센터 육성 사업을 잘 추진하고
0: 네.
1: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농기계 저작권과 소규모 농가를 준확하게 연계시켜 수확 가능한 것은 모두 수확하도록 확보합니다.
0: 네. 네.
1: 기타 농업 현시에서 자주적으로 감축조사 사업을 전개하도록 장려합니다.
0: 네.
1: 발전개혁부문과 연합하여 감축조사를 전개하여
0: 네.
1: 절차가 규범적이고 방법이 과학적이며
0: 네.
1: 데이터가 정확하도록 확보합니다.
0: 네.
1: 기계수확 손실 감축을 전개하는 동시에 수확농기계 작업품질 조사를 추진하고
0: 네.
1: 사용자 만족도가 낮고 기계수확 손실률이 보편적으로 높은 기계에 한해서는
0: 네.
1: 즉시 농민에게 사용 중지를 권장하고
0: 네.
1: 제때 신고하여 관련 기업이 정비하도록 독촉합니다.
0: 네. 정말 우리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내왔다고 봅니다. 농작물 기계 수확 손실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따라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1: 네. 각지에서는 정치적 전체 국면적 높은 각도에서
0: 네, 네.
1: 이를 지방 당위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삼아
0: 네.
1: 통합 추진해야 합니다.
0: 네.
1: 사전에 본 지역 사업 방안을 세밀하게 제정하고
0: 네.
1: 업무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0: 네.
1: 농기계 구매 보조, 응용 보조, 농기계 폐기갱신 등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0: 네.
1: 정책 연동 효과를 만들고 농가와 기계 조작원이 고효율 저손실 수확기를 선택 구매하고 고손실 낡은 련학 수확기를 빠르게 대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0: 네.
1: 농기계 작업이 고품질 고가격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
0: 네.
1: 우수 조작원이 직업적 영향과 사회적 인정도를 높여야 합니다.
0: 네.
1: 전문 교육 훈련 기능 경기 다채널 선전 안내 등 수단을 활용하여
0: 네.
1: 전 사회가 기계 수확 감소에 주목하고
0: 그렇네요.
1: 조작원들이 서로 배우고 앞

0: 다투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네. 기계수학감선 사업이 시려를 거두도록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1: 네. 이 가을철 기계수학 시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각지에서는 감축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0: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각지에서는 량식 기름 작물 기계화 수학 손실 감축 조사 업무를 중시하고 핵심 업무 인력을 충분히 통합하여
1: 네.
0: 과학적으로 규범적으로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현역 내 뷰 옥수수 단기 재배 면적이 50만 모 이상이 현시
1: 네.
0: 콩 단위 수학 콩 단위 수량 재고 전면 추진 현시는 모두 기계 수학 진도에 맞춰
1: 네.
0: 해당 작물이 손실 감축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1: 네.
0: 그 밖의 현시도 병행 실시를 장려합니다.
1: 네.
0: 감축 조사점은 현역 내 수학 지점을 고정 선정하고
1: 네.
0: 지역 생산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1: 네.
0: 조사점이 대표성을 확보하며 표본 추출 방식이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1: 네.
0: 원칙적으로 단일 작물 품종은 재배 면적 10만 모마다 조사점이 2개 이상이어야 하고
1: 네.
0: 량식 기름 작물 주요 향진 전역에 배치합니다.
1: 네.
0: 조사 업무를 맡은 농업 현시 식량 생산 향진 감축점 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합니다.
1: 네.
0: 그리고 구체적인 감축조사 업무는 지방농기계 기술 보급 부문 제3자 기관 등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각지 농업 농촌 부문은 주도적으로 감축조사 작업반을 구성하고
1: 네.
0: 책임과 분업을 명확히 하며 업무 인력 명단을 확정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조사 소조를 설치합니다.
1: 네.
0: 현지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치협상회의 위원
1: 네.
0: 또는 발전개혁부문 직원 등을 초청하여
1: 네.
0: 공동 참여시켜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다음은 각지 농업 농촌 부문에서는 조사 인력에 대한 훈련 지도를 잘 진행하여
1: 네.
0: 통일된 방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네.
0: 농업 농촌부에서 편찬한 주요 량식 기름 작물 기계 수학 손실 감축 조사 측정 방법 요구에 따라
1: 네.
0: 측정을 엄격히 진행하고
1: 네.
0: 현행 내 수학지를 확정한 뒤
1: 네.
0: 각 현시 기계 수학 손실 감축 조사점 집계표
1: 네.
0: 기계 수학 손실 감축 조사 기록표
1: 네.
0: 각 현시 기계 수학 손실 감축 조사 총 집계표를 작성하여
1: 네.
0: 수학지 상황과 손실률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1: 네.
0: 조사 서서의 모든 성원은 기록표에 서명 확인하고
1: 네.
0: 기록표 등 원시 자료는 잘 보관하여 연락킬로그램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1: 그렇죠.
0: 이 수치는 지금 나라적으로 최후의 루스 연합수학기 네. 소모는 2.8%를 초과하지 않으며
1: 네.
0: 반웨이 루스일 때에는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방안 표준보다
1: 네.
0: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1: 그렇네요.
0: 나라적으로 강릉의 경우 수학기 기계 소모류를 3.5% 안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1: 네.
0: 이는 우리 주 지난해 강릉의 기계 수학 손실률은 1.37%로서
1: 네.
0: 나라에서 제정한 표준보다 많이 낮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난해 콩 기계 수학 손실률은 2.33%였습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주에서 선진적인 농업기계를 대량으로 보급하여 적극적으로 농업기계 설비 구조를 개변하여
1: 네.
0: 농민들이 수익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농기계 보조 정책이 실시된 지 시간이 좀 흐르니까요. 지금 네, 폐기갱신.
0: 2004년부터 이제는.
1: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갱신이 필요한 거죠. 낡은 네, 네. 아마 수확기 같은 거는 아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수확기 계절에 내놓은 사업 임무인 만큼 간과함과 아울러 절박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업 임무.
0: 네, 첫째는 광범하게 선전하는 것을 중점으로
1: 네.
0: 량호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는 핸드폰, 네트워크, 텔레비, 신문, 신매체 등 전파 경로를 통해
1: 네.
0: 수화기 질을 높

0: 대표 네. 양식 생산에서의 손실을 줄이자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네. 강냉이 뷰 콩 기계 수확 손실을 줄이기 위한 지도 이견을 내왔습니다.
1: 네.
0: 다음 기술 강습을 강화해 작업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0: 연합 수확기 조작 인원이 기술 수준과 직업 정신은 수확 작업의 질을 담보하는 관건입니다. 각 현지에서는 기층 농업 기술 보급과 높은 자질이 농민 강습 항목을 이용해
1: 네.
0: 현장회, 강습반, 정간에서 실기 조작 등 네.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 네.
0: 농업농촌부에서 량식 작물 기계화 수확 손실을 줄일 때 관한 기술 지도 의견에 따라
1: 네.
0: 적극적으로 전업 농기계 기술 강습 활동을 전개해
1: 네.
0: 목적성 있게 농기계 일꾼들이 수확에서의 조작 기술 기능과 직업 자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세제는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으로 농호들이 기계 수확에서 적합한 기계를 선택하여
1: 네.
0: 기술 봉사를 통해 기계 보양, 손실 줄이는 기능, 안전 생산 등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넷째는 현유의 농기계에 대한 개조와 조절을 통해
1: 네.
0: 기계 수확 소모를 낮추는 것으로
1: 네.
0: 한 알이 나다리라도 더 거두어들이어
1: 네.
0: 증산 증효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 네.
0: 다섯 번째로는 실기 시합을 조직하는 것으로
1: 네.
0: 기계 검축과 조사를 잘해 수확의 질을 담보합니다.
1: 네.
0: 이를 계기로 각 현지에서는 기계 수확에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실기 시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1: 네.
0: 안전 생산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이번 시합은 자원의 원칙에서 하며
1: 네.
0: 가까운 곳에서 자기 기계 설비로 수확하는 지점도 자신이 정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하게 됩니다.
1: 네.
0: 이 과정에 수확이 질서에 영향 주지 못하며 기계 부담을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농기계 조작 인원은 이런 실기 시합을 통해 기술도 련마하고 기능도 높이며 조작 규범 작업에 따라 농기계 시합 인원들이 서로 비기는 등 농후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1: 네.
0: 전 사회적으로도 수확에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네.
0: 아울러 수확하는 과정에 손실을 감축해야 하며
1: 네.
0: 다른 현지에서도 감축 사업에 참여할 것을 경계합니다.
1: 네.
0: 감축 조사 지점은 현 구역 내의 수확 지점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해
1: 네.
0: 과학적인 선택 방법을 확보하며
1: 네.
0: 원칙상에서 매 10만 무에 적어도 두 개의 지점을 선택하며
1: 네.
0: 향진 량식 생산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네.
0: 뷰 수확에서는 농업농촌부에서 반포한 뷰 기계 수확에서 손실을 줄이는 지도 의견에 따라
1: 네.
0: 간편한 검측 방법으로 손실을 검측하며
1: 네.
0: 강냉이 콩은 주요 량식 기계 손실 감축 조사 측정 방법에 따라
1: 네.
0: 손실을 검측합니다.
1: 네.
0: 이는 기계 수확 손실 검측이 주요한 숫자적 근거로 됩니다.
1: 그렇네요.
0: 추적 봉사를 진행해 기술 락시를 추동합니다.
1: 네.
0: 각 현지에서는 주수기관 전문가와 농업기술골간들을 조직해 생산 일선에 내려가
1: 네.
0: 당지 실정에 맞는 수확적기를 선택해야 하며
1: 네.
0: 전문적인 작업 모식을 선택하고
1: 네.
0: 제때 가을거지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네.
0: 과학적으로 함대하게 수확하게 함으로써 농기합작사 등 농민사회화봉사조직이 시범 주동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1: 네.
0: 최대한 기계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1: 네.
0: 이번 실기 시범에서 나온 수치는 앞으로 사업 성과로 되며
1: 네.
0: 그 구역이 손실을 평가하는 사업 총화로 됩니다.
1: 네.
0: 가을거지에서 기계 소모를 줄이는 것은 길림성 농업농촌청이 사업 포치 중이 중요한 사업 내용입니다.
1: 네.
0: 하여 주 농기관리본소에서는
1: 네.
0: 전주 농작물 수확에서 기계 소모를 줄이기 위한 통지를 내보냈고
1: 네.
0: 가을거지 기간 기술봉사단체를 조직해 기술지도도 해오고 있습니다.
1: 네.
0: 각각 현시에서는 기계 수학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술 방안에 따라
1: 네.
0: 현시 실정에 맞는 방안을 내오고
1: 네.
0: 선전 강습 기술 경합 등 계열 활동을 조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번 사업은 추수를 계기로 하는 그 사업인 만큼 우리 많은 중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떤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지요?
0: 하나리 나날이라도 더 네. 거둬드리는 것이 증산이자 중요인 만큼
1: 네.
0: 인식을 제고하고 조직 병도를 강화합니다.
1: 네.
0: 각 현시에서는 정치적 전반적 국면으로부터 출발해
1: 네.
0: 주요 알곡작물 수확에서의 기기 소모를 줄이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사업을 중요한 의사 일정에 올려놓고
1: 네.
0: 유력한 조치를 취해 추수 작업이 효과적인 진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락시를 틀어주고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1: 네.
0: 각 현시에서는 왕년의 기계 소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1: 네.
0: 올해 농업 생산 실제에 근거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 기계 소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1: 네.
0: 이번 사업 과정에 사업 조치가 따라서지 못해 손실을 줄이지 못하는 부문에서는 독촉과 함께 정리정돈 사업을 잘해서 수확을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번 사업을 계기로 경험을 통화해 갈거지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겠습니다.
1: 네.
0: 각 현시 해당 부문에서는 양식 작물 기계 수확 손실을 줄이는 사업을 잘 분석하고 연구해 좋은 작법, 좋은 경험, 좋은 전형들을 적극 선전해 수확에서의 부족점을 미봉해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갈철 수확을 계기로 우리 수확 시 기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 방안, 그리고 우리 사업 목표, 여러 면으로 우리 농기계관리본서에서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리 나달이라도 더 거둬드리는 것이 증산증효를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네. 오늘 프로에서는 화룡시의 림화균류 특색산업 소식, 도나시 만회상업중심대상 건설 소식, 령정시 로투구진의 자도풍작 소식, 화룡시 팔가자진의 황도복숭아 수확 소식, 그리고 기획계화 가을거지에서 알곡작물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까지 우리 고향의 풍요로운 가을 풍경과 농업의 미래를 함께 조명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쯤 고향의 들판에서는 황금빛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과수원에서는 탐스러운 과일이 익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모든 풍요로움이 농가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우리 당과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가을 수확의 계절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결실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계와 가을거지에서 알곡작물 손실을 줄이는 방안들이 현장에서 잘 실천돼 농민들이 소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0: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1: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한 번 더 늘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요. 또 잠깐 자리를 비우지 않던데요.
1: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그럼요. 네. 네. 사철가를 배우고 있어요. 사철가. 인생의 사계절을.
1: 그렇죠.
0: 또 함께. 우리 인생도 사계절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뭐 여러분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사계절 다 사랑해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안 좋은 계절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러니까. 다. 예. 우리가 사계절이 분명한 이 곳에서 네.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1: 그렇죠.
0: 내내 여름만 있다면 그렇죠. 겨울이 너무 그립겠죠.
1: 그렇죠. 하얀 네. 또 은백 세계의 네. 겨울을 봐야지 또.
0: 그럼요.
1: 그또 맛이죠. 그또 가을이라 해서 쓸쓸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네. 또그또 단풍을 또 언제 또 보겠습니까? 가을이면 그래서 매 계절마다 각자의 그 색상이 분명한 것 같아서 네. 우리는 그냥 마음껏 보고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그러면서 네. 가끔씩 사철가를 한 번씩 그렇죠. 꺼내서 불러보시는 것도 그렇죠. 좋고요.
1: 예. 네. 또 슬쩍 한번 네. 사철가를 또 네. 예. 불러보겠습니다. 전문 시간에 또 생각보다 조금 또 많이 네. 또 진도를 또 나갔더라고요.
0: 많이 나갔죠. 다 나갔죠.
1: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그래도 좀 늦춰서 한번 네. 또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0: 네.
1: 궁금한 점을 꼭 매 시간마다 갖고 오셔서 꼭 한번 다시 한번 또 짚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1: 크게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틀려도 좋으니까 크게 소리를 내셔서 소리를 한번 잘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 산 저 산 꽃집이니 이 산 저 산 하나 둘
3: 꽃집이니
1: 그러죠. 둘 합궁 적
3: 분명 코 부미로구나
1: 그러죠.

0: 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1: 하나 둘
0: 가을이 돌아오면
1: 그렇죠.

0: 네 둘, 하나, 둘.
1: 행해 한날 들어줘. 인생이 모두가
0: 그러죠.
1: 행여를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0: 그러죠.
1: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반 40 또 못 살 인생 아차.

0: 그렇죠. 안 만진 손은 사로로 싱그레 한 잔 술만도 못 드느니라. 쉬어.
1: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0: 아이씨, 그렇죠.
1: 가운 청춘들이 오는다.
0: 세상에, 너무 잘하셨네요.
2: 다 했어요.
0: 아니, 근데 좀 놀랐습니다.
2: 네.
0: 네, 소리를 너무 잘하셔서.
2: 네.
0: 그리고 박이 지금 너무 잘 맞아서 가거든요. 사철가는 사실은 박이 굉장히 어려운 소리인데 박이 지금 너무 딱딱 맞아가고 반소리 안에서 하는 그 식임새들 소리들을 너무 잘 구사하셔서
2: 네.
0: 전번 시간보다 또 좋아지셨네요.
2: 그럼요.
0: 이쪽 귀로는 지금 이렇게
2: 네.
0: 예,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소리를 제가 집중을 하고 이쪽으로는 또 오미란 선생님 소리를 집중을 하는데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2: 그래요?
0: 예예. 예.
2: 바쁘셨어요?
0: 아 제가 예 나름 그래도 제가 귀가 0.5네요. 이거는 0.5가 아닌데 귀가 0.5라서 아 굉장히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지 마라는 정말 개면의 어떤 예, 경지 오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온다는 그 소리를 이쪽 귀로 들었거든요. 정말 잘하십니다.
2: 아유,
0: 아유 참 그래서 좀.

0: 많이 나갔다고 걱정을 했는데 네. 오히려 뭐 그만큼 지금 다 되시니까 네. 쭉 진행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한 점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을 좀 짚어가고 괜찮으면 저희가 진도를 좀 네. 나가볼까 합니다. 어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이, 박은지 학생.
1: 꽃이 할 때 꽃. 네.
2: 항상 마이크 가까이.
0: 아,
2: 하고.
0: 그래요?
2: 마이크 가까이.
0: 꽃이. 아, 꽃이. 꽃이 안 피네요. 그죠? 꽃이 폈다는데 꽃이 안 폈네. 그러면, 꽃 자체에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감기가 왔는데 네. 하나 둘 시작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그 전날에 네. 날씨가 안 좋았거나 네. 뭔가 또 그렇죠? 네. 뭔가 안 좋은 음식을 또 드셨거나 그래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꽃이 안 된다 그러면 꽃 앞에서 내가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2: 산에서,
0: 합니다.
2: 산에서.
0: 그렇죠. 그럼 산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산 저 산 이 산 저 산 풀지 않으셨는지 네, 그래서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랑 이 산 저 산 이제 이건 끝났네 꽃 하면 연결이 안 되는
2: 다시.
0: 거죠. 그렇죠.
2: 아.
0: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 산 저 산 하고 호흡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2: 네.
0: 이 산 저 산 이 산 저 산
2: 풀면
0: 이 절대
2: 안 되네.
0: 아니라 이 산 저 산 꽃이가 그래야지 안 샵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1: 이 산 저 산
0: 그렇죠.
1: 꽃이 빈
0: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예, 해결이 됐네요.
3: 그러니까 좀 날에 예. 숨 쉬지 말고 꽃이 피니 하려자 그러면서.
0: 아, 그렇죠.
3: 이 산 저 산.
0: 그렇죠.
3: 우리는 이 숨 쉬고 해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산 저 산 하지 말고 예. 꽃이 피니.
0: 그렇죠. 그래서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그렇게 가다 말이죠. 네. 또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2: 그러니까요. 처음에 처음 내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0: 그렇습니다. 절단 주거든요.
2: 예. 그니까, 이산저산 안 되면 아랫부분이 자신감이 점점 더 없어지겠죠.
0: 맞습니다.
2: 예.
0: 근데 제가 듣기로 이산저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산저산 멋있게 다 하세요. 그 다음에는 꽃이 100% 다 뜨시더라고요.
2: 올라가죠.
0: 예. 근데 네. 꽃이, 그러면 꽃이 놀라서 안 필 것 같으니까. 이산저산 꽃이 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반가름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3: 그러니까
0: 조심하시고
3: 쉬고 범이로구나
0: 호흡이 가능하시면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 분명코 범이로구나 호흡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괜찮아요.
2: 저도 호흡합시다.
0: 그렇죠. 저희도 거의 호흡숨이죠.
2: 저도
3: 설백 설백
0: 호흡을 하셔야 돼요. 호흡을 하셔야 돼요. 원래 올백 1700원이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보는 분들은 호흡을 안 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보다는 저는 끝 마무리를 조심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 맺는 부분이
0: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깔끔해져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에이. 두 개의 부분은 어차피 나오게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시고 혹은 급해지시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저걸 해야지 하는 순간 이제 앞에 것도 놓치고 뒤에 마무리도 네. 뒤에 시작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무리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깔끔하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0: 예. 또 안지은 학생은 괜찮은가요?
1: 예부터에서
0: 그렇죠.
1: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0: 예부터 앞에 뭐 있죠?
1: 녹음 방조승화
0: 녹음 방조승화시라 예부터 일러 이러죠? 네? 녹음 방조승화시라 녹음 방 악의성 녹음 방초가 아니라 녹음
3: 방초승화시라
0: 방초의 초의 꼬리를 잘라야 승화가 잘 되겠죠. 자
3: 녹음 방초승화시라
0: 승도 승화시라

0: 승화시락.
1: 그러면
0: 옛부터.
1: 그러면 승화시락 하고 호흡을 놓지 말고 옛부터가 되겠죠. 옛부터 여는데 급하지 않게 옛부터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자음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이즈가 작기 시작을 해서 옛부터가 아니라 옛부터 일러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더 일러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했냐면 옛날에 테이프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게 감겨버리면 우와 이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더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그걸 세세하게 풀어가거든요.
2: 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
1: 절대 예뻐터 이렇게 안 가거든요. 예뻐터 잡고 점을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일단 바늘 구멍을 들어간 다음에 빼는 거죠. 예뻐터 일러 있고 하면 소리 길이 바뀌는데 예뻐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이렇게 되겠죠.
2: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손으로 갔다가 쭉 늘어오는 부분도 한순간 늘어났다가 딱 다 걸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1: 그렇습니다. 예쁘다 일러 이렇게 건너가면 또 안 되거든요. 예쁘다 일러 다 일러 있고 그렇죠. 여름이 가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예쁘다 부분을 한 대도 크게 소리를 해주세요. 자 앞에서부터 녹음 방초
0: 녹음 방초 승화시락
1: 그러죠.
0: 예쁘다 일러 있고
1: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하죠.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야. 또 혹시
2: 레슨이에요 이거. 아, 사실 이 시간이 너무 죄송하거든요. 한 사람씩 다 안 되는 부분 빨리 예. 짚어가는 게 예. 아 그럼요. 이게 단어 한 글자에도 얼마나 많은 학문이 들어가 있나요.
1: 그렇습니다.
2: 이게 예. 예. 그냥 터는 터인데 터 갔다가
1: 맞아요.
2: 입을 맞아요. 다물었다가 맞아요. 또 인천 또 일로
1: 그걸 또 거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윤소막 생각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3: 할로 작품 열한 후라흔네.
1: 오 좋아요. 열한 해도의 본자체의 또 문제를 찾지 말고 똑같게 거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뭐였죠?
2: 부작품 할로 작품
1: 할로 작품부터 자
3: 할로 작품

0: 훙, 훙, 이랑 훙. 뭐가 다르죠?
1: 툭 떨고.
0: 하나는 떨궈주고, 하나는 내가 계속 그 잡고 있고. 어떤 것이 맞을까요?
1: 떨궈.
0: 떨궈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한로상풍 갖고 있어야죠. 한로상풍. 아이고 끝났는데. 한로상풍 여기다가 대신 맞춰줘야 요란해도 이렇게 나오죠. 자,
1: 한로상풍.
0: 한로로는 입을 담은 발음인데 상은 열어야 되겠지만 똑같게 상풍으로 건너가야죠. 미끄러서 할로
1: 할로 상풍
0: 잡아줘. 그렇죠.
1: 요란해 또
0: 그렇죠.
1: 제자 할개를
0: 잡아주고
1: 굽히지 않는 황구
0: 굽히지 않는 황 황 후왕인데 지금 황구 그죠? 후왕. 자,
1: 꼭 피지 않는 후왕. 황구
0: 그렇죠.
1: 단풍도 넣은고
0: 그렇죠.
2: 저 우리 김학생님은요?
3: 아이 꼭 피지 않는 황구 이거 벌레라는데 이게 잘 불러야 했다. 그리고 황제를 들어가게 되더라면
0: 아 그렇죠.
3: 꼭 피지 않는 황구 이렇게 해라는데
2: 그렇죠.
3: 황궁 이렇게 자꾸 돼요.
0: 아 거기서 꿀팁을 제가 한번 더 드리자면은 황이라는 글자가 우리 조선 우리 글자로 우리 말로 할 때는 한 글자잖아요. 그런데 병음 우리 네. 한어로 쓸 때 병음으로 쓰면 휴 네. 강기거든요. 쓰는 순서대로 해주세요. 황국이거든요. 후앙인데 저거 황국 이렇게 한 번에 벌리려니까 네. 난 황을 한 것 같은데 계속. 황 왜안디 씨가 그렇게 아, 예. 쓰는 후왕구. 대로 하세요. 후안 그럼 후왕 황국으로 가셔야 돼요. 예.
2: 그렇죠. 황
0: 그렇습니다.
2: 하나도 황이고
0: 그렇죠.
2: 예. 예.
0: 예.
2: 아, 미안해요.
0: 예.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방법.
2: 예예. 예.
0: 주제가 여기입니다. 예. 예. 선생님은 괜찮으신가요? 오늘 처음 오셔서 좀 너무 지금 그렇죠. 네. 이제 좀 들으시다가 나중에 네. 또 예.
2: 집에서 복습을 예. 하셨대요.
0: 아 그러셨대요.
2: 안녕하세요.
0: 몇 시간을 조금 더 복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괜찮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네. 너무 잘하셔서 제가
2: 아니에요.
0: 오른쪽 귀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 좋으셔서.
2: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정 세월은부터 아, 따라 부르기를 했었으니까
0: 그 무정 세월부터
2: 예. 무정 세월 세월 예. 여기서 아 지난번에 마지막 예. 마지막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 갔던가요? 청춘들이 다는다 여기까지
0: 세월아가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지마
2: 여기까지 했네요.
0: 아까운 청춘들이 네. 다는다까지
2: 다는다까지 네. 했네요.
0: 거기까지 했어요.
2: 오, 많이 갔어요.
0: 괜찮으시면 네. 바로 좀 뒤를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2: 네.
0: 아까운 청춘들이 다는다 자 아까운 잡으셔야 청춘들이라는 소리의 길이 정해지는데 아까운 청 하면 또 벌려지죠. 그래서 아까운 청춘들이라 눕는다. 자, 호흡 다 맞춰주세요. 청춘들이라 눕는다. 그렇죠. 세월아 가지 마라. 자,
4: 세월아 가지 마라
5: 가지 마라
0: 가지 마라
5: 가지 마라
0: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마라
5: 가지 마라
0: 그렇죠. 가는 세월
5: 가는 세월
0: 가는 세월
5: 가는 세월
0: 어쩔거나
5: 어쩔까?
0: 그렇죠. 혼자설이죠, 이거는. 가는 세월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세월 어쩔까?

0: 속소리 가는 세월 어쩔 거나. 그렇죠. 늘어진 자 늘어진 띠 꽁두멍이죠. 여기서 이제 띠 이렇게 아래로 버려지지 않고 호흡을 딱 받친 채로 띠. 자 늘어진 게 호흡하시고 소나무 게 호흡하시고 소나무 게 들이다 대랑에 달아놓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예. 갑자기 조용해지셨죠?
1: 갑자기 쓰기는 예, 예. 끝이라 썼는데 에익 하고 듣기니까
0: 숨은 소리죠. 맞지? 맞습니다.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1: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아니, 내가 잘못 들었는가.
0: 예. 소리는 끝끝 털이 네 글자인데 예. 거기에 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개 호흡하시고 수나무야 개 호흡하시고 수나무 끝. 오세요. 근데 끝을 지금 거의 제가 듣기로는 지금 끝 저기 진성으로 지금 가는데 시성으로 개 수나무에게 깨트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개 호흡하시고 수나무에게 그렇죠. 끝. 좋으세요. 지금 그 소리예요. 끝. 또 치마시고 끝. 오, 잘하셨습니다. 털인데 우리는 트어로 밀고 나가겠죠. 트어리다. 트어리다.
2: 트어리다.
0: 되고 대랑에 달아놓고 보됩니다. 근데 두 개 다 좀 어려운데 저 기호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어려우세요. 대라자
2: 대라앙
0: 이으시면 대랑에 달아놓고 자 포인트가 쫄깃함입니다. 쫄깃함. 그러면 대랑이 아니라 대랑에 달아놓고 자
2: 대랑에 달아놓고
0: 꼭꼭 두식 하는 놈과 자
2: 꼭꼭 두식 하는 놈과
0: 그렇죠. 이제 놈이 나왔습니다. 뭔가 이제 나쁜 놈이란 뜻일 때는 좀 호령하듯이 꼭꼭 두식 거는 놈과 자
2: 꼭꼭 두식 거는 놈과
0: 그렇죠. 놈과도 구와 구와로 불러야 되겠죠. 과가 아니라 과 과 그렇죠. 부모 부려 자
2: 부모 부려
0: 부모 부려
2: 부모 부려
0: 힘주세요. 려에 힘주세요. 부모 부려
2: 부모 부려
0: 치 마시고 하는 놈과
2: 하는 놈과
0: 놈을 올려주세요.
2: 하는 놈과
0: 그렇죠. 말아서 올려주세요. 놈과 그렇죠. 형제 화목 형제가 아니라 형제 화목
2: 못 얻는 놈
0: 좋죠. 차례로 오, 좋으세요. 어이구, 정말 잘하시네요. 아, 여기 명창님들이 이제 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3: 그렇죠.
0: 사실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받으시잖아요, 지금. 정말 잘하십니다. 차례로 놓지 마시고 잡으다가. 아, 잘하셨는데, 잡어.

0: 하면 아버지 잘하신 걸 다 베리거든요. 네. 잡으다가 잡으다가 역시 선생님 그렇죠. 아니오시잖아요. 잡으다가
1: 잡으다가
0: 저 세상 야 세상 그렇죠. 먼저 보내버리고가 아니라
1: 보내버리고
0: 나머지 본인네들 올려주세요. 그렇죠. 서로 그렇죠. 모여 앉아서 저 제가 여기 포인트 하나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
1: 더 먹소
0: 그렇죠. 고만 먹게 사실은 음정은 고만 먹게 이게 음정이에요. 그런데 얘기하듯이 아니 좀 그만 먹게 그것처럼 고만 먹게 자
1: 고만 먹게
0: 그렇죠. 미연으로 가세요. 허면서가 아니라 허면서
1: 그죠.

0: 돌아보세. 돌아보세.
1: 오, 잘만 하시네요.
2: 오, 잘하셨어요. 예.
1: 진도를 오늘은 조금 나간다 해놓고
2: 다 갔어요.
1: 네, 정말 하시니까요.
2: 진도가 다 나갔죠.
1: 아, 네.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소리를 받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셔서 네. 쭉쭉쭉쭉 지나가도 됩니다. 아까 끄끄터리의 두 가지 버전을 제가 한 가지 버전으로만 그거 나가고 네. 어떤 것이 더 이제 쉬운 거는 아, 선택을 하셔서 네. 예,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괜찮은가요?
0: 선생님 한번 불러봤습니다.
1: 아 그러세요? 네. 예, 처음부터요?
0: 아니 처음부터 살아야 되니까
1: 처음부터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그럴 것 같고
3: 처음부터는 이제 방송 끝나서 드릴게요 노래를
1: 아 그 정말 녹음한 것이 있죠 아 녹음한 것이 있죠
3: 오늘 배운
1: 그러니까.
3: 부분은 예예. 오늘 배웠던 부분 무정세월부터 예. 하시면 될 거예요
1: 무정세월로
3: 무정세월
1: 좋으세요 네. 그러면 어디죠 그게
3: 무정세월은 전없이 흘러가고
1: 모두

백마르 버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턱없이 흘러가오.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얘들 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하지 다 재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달아놓고 꼭꼭 두식 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모든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아버지 본인네들

0: 마음 그리워 돌아보세.
1: 제, 오. 야. 그냥 듣고 싶죠.
2: 네. 네. 그냥 들었어요.
1: 예. 너무 예. 소리가 야, 소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야, 소리마다의 예. 글자마다의 네. 참 대단합니다. 이걸 아유,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적어도 머릿속에 적어도 이걸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감았던지 이걸. 그래서 그렇죠. 메모가 정말 필요하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에이. 나만의 악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래도 그 그래도 정도는. 정도는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저 또한 뭐 좀 연습을 안 하면 바로 소리가 이렇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반소리는 무조건 연습. 그러나 제대로 된 성음의 길이나 소리 이면을 제대로 정한 다음에 연습. 네. 막무가내로 연습을 하면 정말 고생을 그렇죠.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생을 조금 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한 소리가 그러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따라 부르니까 예. 되잖아요.
2: 아유 가시, 충분히 잘하시죠.
1: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 예, 예전에는 정말 소리꾼들만 한다고 예능인들만 한다고 했잖아요. 예. 다 됩니다.
2: 다 아유 그럼요. 하죠. 충분히 네. 잘하시고 또 예. 지금 그 받는 속도가 예. 거의 지금 정말 반소리 그 전공하는 분들의 예. 그 속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예. 높은 소리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렇죠. 있는 성량껏 그래야지만 그거를 제대로 딱 듣고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알고 바로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좀 이렇게 살살 할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네. 크게 크게 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그 틀리 네. 일부러 박수현 네. 선생님은 예전에 일부러 틀리게 했다잖아요. 네.
2: 제가 또
1: 선생님 레슨 받기 네. 위해서
2: 죽음과 중에 토끼가 끼를 네. 내듯이 제가 한번 끼를 내서
1: 그러니까요. 네.
2: 그때는 저희가 5명씩 레슨을 받았거든요.
1: 네. 학생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2: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선생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기가 어려우시니까 네. 오히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가서는 괜히 크게 틀려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딱 귀에 거슬리시니까 그 부분을 딱 콕 집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1: 그러니까요.
2: 그러면서 선생님 뭐 허령을 정말 네. 들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죠. 그래야지 그게 오 그래야지 선생님이 콕 집어주시니까
1: 네.
2: 네, 그렇게 정말 어렵게 공부는 했던 것 같아요.
3: 선생님 대사 우리는 무서 이게 잘못할까봐 무서워 부르르 네. 떠는데
1: 네. 그럼요
2: 예.
1: 아이고, 예. 잘못했을까봐 떨지 마시고요. 여기서 누가 예. 뭐라 안 합니다.
2: 너무 왜냐하면
1: 그 배움의 길에는 예전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배울 때는 공부할 때도 제일 앞에 앉아서 초롱초롱하게 해서 예. 제 눈망울 보면서 공부하는 그렇습니다.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일부러 두 쪽에가 앉아 예.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2: 예.
1: 예. 근데 뭘 또 자주 질문을 던지고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제때 네. 그 시간에 물어보고 소화하셔야만이
2: 네, 그렇습니다.
1: 잘하는 학생이에요.
2: 네, 네. 충분히 잘하시죠.
1: 아, 시간 이렇게 가네요.
2: 아유.
1: 오늘도
2: 그장
1: 박수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사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4: 이산저산 꽃이 비니

장편 소설 대장정. 로 장관을 이루었다. 얼핏 보면은 불빛이 휘영한 도시 같기도 했지만 실은 인가 하나 없는 거칠고 추운 들판이었다. 전사들은 날마다 이런 곳에서 밤을 지새했다. 소년이 몸이 가려워 자꾸 뒤척이는 통에 두철초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리소의 발이 자꾸만 두철초의 등에 와닿았다. 그가 팔꿈치로 소후의 다리를 툭 치며 말을 했다. 왜 이리 설치나? 어? 이거 가만두지 않으니 잘 수가 있어야죠. 아, 그럼 시원하게 굽던가. 자꾸 뒤채지 말고. 리소우는 일어나 앉아서 한참 시원하게 몸을 긁더니 속옷을 벗어 밖에 내다 걸었다. 이들한테도 이참에 초지의 된맛을 보여줘야지. 이 녀석 머리는 잘 돌아. 두철추가 웃었다. 소우는 다시 누워 조용히 물었다. 배정동지, 우리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얼마를 더 가야 할까요? 기껏해야 2, 3일 걸리겠지? 돌이 보이면 다 빠져놓은 셈이라고 하던데 왜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곧 보이겠지 뭐. 두철추는 졸려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배정동지도 집 생각이 나서요? 잠에 취했던 두철추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전에 집 생각이 나나? 아니요. 생각 안 나요. 리소가 더듬더듬 대답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어젯밤 꿈에 엄마가 보여서요. 엄마 몰래 입대를 해서 그런지 자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같이 산골을 나왔는데 제가 떠나버렸으니 엄마 혼자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왔어야지. 그럼 입대를 못했을 거예요.

0: 철추는 그의 상급이자 그를 입대시키는 형으로서 다 일렀다. 소후, 우리는 이제 혁명을 위해 힘써야 해. 우리 같은 사람은 돌아가도 사람답게 살 길이 없지 않나?
1: 저도 그건 알아요.
0: 리소가 어딘가 억울한 듯 말했다.
1: 저라고 왜 돌아가서 석탄을 전하려고 싶겠어요?
0: 그럼 됐어. 부철추가 마음을 놓으며 말하였다. 소후, 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집을 떠날 때 아내가 눈물 범벅이게 내가 말했지. 여보, 울지 마. 날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 기다리지 않더라도 원망은 안 하리다. 어차피 나는 혁명이 성공해야 돌아올 사람이니까. 그러고 왔다고.
1: 저도 그래요.
0: 우리가 폭죽을 들고 홍군을 환영하러 나갔을 때부터 나는 이 군대가 좋았거든. 입대한 뒤에도 그래.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을 굳게 먹자고. 우리 같은 사람은 혁명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네.
1: 네, 걱정 마세요. 배장동지 얼굴에 목칠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제발 제 이불을 좀 여매주세요. 바람이 들어와요.
0: 두철추는 리소우의 팔을 잘 덮어주었다. 그럼 어서 자도록 해. 내일 또 그래야지. 어?
1: 오늘 밤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0: 아, 별이 청청항을 보니까 비가 오지는 않겠어. 좀 지나자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두철추도 이내 잠이 들었다. 밤새 비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찬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서로 몸을 더 꼭 기대하였다. 조지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일어났다. 새벽 추위 때문에 더 잘 잘 수가 없었다. 두철추와 리소우가 일어났을 때는 아직 날이 어둑어둑하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덤을 파는 소리였다. 밖에서 자다 보니 날마다 얼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대여섯 사람, 일여덟 사람이 함께 죽는 경우도 있었다. 모닥불이 너무 일찍이 꺼진 것이다. 흙을 파내는 삽질 소리는 자꾸만 두철주와 리소의 가슴을 후벼냈다. 어젯밤 두철춘의 수용대는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둘레를 똑똑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산비탈에 서서 서남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끝없이 넓은 늪에서 높이가 몇 미터나 되는 물기둥이 치솟고 있었다.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었다. 물기둥에서는 마치 소가 울부짖듯 우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소우는 이 기괴하고도 멋진 전경에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1: 배정동지, 여기가 어디예요?
2: 지휘관이 분수령이 나오던데.
1: 무슨 분수령인데요?
2: 장강과 황하가 갈라지는 곳이지. 이쪽은 장강 유역인데 작은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황하 유역이라는군.
0: 소후는 그 말을 듣고 보니 너무도 신기했다. 그는 그 작은 산등성이를 보고 또 부었다.
1: 그럼 우리가 곧 초지를 벗어나게 된단 말입니까?
2: 그래, 곧 그렇지.
1: 와, 그럼 어서 가요, 배장동지.
0: 아침을 먹고 부대가 출발할 무렵 해가 떠올랐다. 사방으로 초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종말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보이는 날에는 너무 반가워 환성이라도 지를 태세였다. 하지만 두더지 몇 마리가 길가에서 두리번거릴 뿐 사람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뭐든 나타나기만을 바랐지만 끝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걷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은 초지일 뿐이었다. 해는 금방

0: 자취를 감추었다. 초지에는 음침하고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보슬비가 내리더니 모든 것이 흐리터무네지었다. 오늘은 초지에 들어선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대오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었다. 소용자는 뒤처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짐을 대신 지어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우면서 힘들게 걸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포도나무를 각반으로 동여매 만든 들것 비슷한 것을 끌고 가는 홍군 전사 셋을 만나게 되었다. 들끝 위에는 얇은 회색 담요를 덮은 환자가 정신을 잃은 채 누워있었다. 세 사람은 무척 힘이 드는지 좀 걷다가는 쉬고 나였다. 그들은 두철추 일행을 보자 기다렸던 듯이 말했다.
1: 동지,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더는 못 끌겠습니다.
0: 두철추가 젠걸음으로 다가가서 물었다.
1: 동지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저희들은 군단 포병용 사람들입니다.
0: 여의고 키 큰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대답하였다.
1: 들것에 놓은 사람은 명사수입니다. 오강을 건널 때 강가에 있는 사격진지 두 곳을 한 발에 하나씩 까부지지 않았습니까? 홍성보에도 실렸는데 바로 그 동지 사...
2: 그럼 이 동지가 조장성이란 말입니까?
1: 아닙니다. 조장성 동지 수제자인데 솜씨가 조장성 포금가죠. 워낙 몸이 참 좋았는데 초지에 고인물을 먹고 중독이 되어 이틀이나 밥을 못 먹었습니다. 지휘관 동지 꼭 이 동지를 데리고 초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 당연히 그래야죠.
0: 두철추는 곧바로 세 사람을 붙여주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각발을 풀어서 나무 들끝에 맸다. 셋이 더 힘을 보태니 훨씬 가벼워지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수렁이 앞을 가로막았다.
1: 우리 업고 갑시다.
0: 두철추가 명사수가 덮고 있는 담요를 헤치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 얼굴은 꺼멓고 몹시 여윈 사람이 배는 남산만하고 두 다리는 퉁퉁 부어있었다. 명사수가 눈을 뜨더니 조용히 둘레를 둘러보았다. 그는 수렁을 보고는 사정을 금방 알아차렸다. 두철추가 그를 부축을 해서 앉히려고 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3: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0: 두철추는 그를 부축하면서 말했다.
2: 우리가 어찌 명사수를 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0: 그는 억지로 일어나 앉으며 또 손을 저었다.
3: 정말입니다. 업고 갈 필요가 없어요. 초지를 빠져나간 다음 우리 집에 소식이나 전해.
0: 명사수는 고개를 돌린 제 말을 잊지 못했다.
1: 동지, 그런 말 마십시오. 초지를 빠져나가 허종남과 싸워야죠.
0: 철추는 명사소를 등에 업었다. 땅바닥은 온통 진흙탕이었다. 두철추는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더부룩하게 솟은 풀더미를 찾아야 했다. 제 한몸 가누기도 힘들었다. 그렇다고 등에 업은 환자를 떨어뜨릴 수도 없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었지만 인차 땀이 철철 흘러 온몸이 흠뻑 젖었다. 곳을 보고 서둘러 걸었다. 오리쯤 갔을까? 14살쯤 되는 소년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고개를 무릎에 박은 채 배낭을 깔고 앉아 있었다. 곁에는 표를 쓰는 도구가 담긴 통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었다. 가까이 가보니 숨이 멎은 것은 아니었다. 도업은 불렀더니 겨우 눈을 떴다가는 다시 감았다. 식량 주머니는 쌀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었다. 다행히 물통에 물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소년 전사의 머리를 자기 팔에 기대게 하고는 물을 먹이었다. 그러자

0: 우연히 눈을 떴다.
1: 배고파 정신을 잃었겠구나. 두철주가 물었다. 소년 전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철주는 식량 주머니를 벗어들고 손대중에 부었지만 반컵 정도 남아있었다. 그는 보리살을 반쯤 조심스레 덜어서 소년 앞에 가져갔다. 소년은 미안하다는 듯 자그마한 손을 내저었다. 아,
2: 저도 있어요. 그냥 먹어.
1: 두철주가 웃으면서 보리살 한 줌을 어린 전사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한 입에 다 먹기 아까운지 조금씩 입에 놓고 씹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0: 더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중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구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내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자,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 역시 우리 근내 보신환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0: 네.
1: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근내 보신환이 아니라 동화악여제약공장에서 만든 동어젠노 보신환입니다.
0: 네.
1: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 우리 그 젠노라는 거는 우리 뇌조직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쓴 불순하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에서 콩팥은 선천적입니다. 선천적으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느만한 기와 원기를 갖고 난단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염병을 한다, 감기를 한다, 수술을 한다, 무슨 교통사고 생긴다, 많은 만성병이 시달리면서 몸의 원기가 점점 싹 없어지게 되죠.
0: 네.
1: 우리 몸은 원기가 다 없어지면 사망합니다.
0: 네.
1: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그 외에 우리 비장이가 후천적으로 이 콩팥이 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장기입니다. 비위가 우리 좋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약물, 여러 가지 이런 보약 이걸 원기를 보충하는 데 쓰게 되죠.
0: 네.
1: 이래서 부순하는 약들은 꼭 피쓴 동调합니다. 비장 후천적인 비장하고 선천적인 콩팥이 기능을 동시에 조절해준다 이 말입니다.
0: 네.
1: 따라서 콩팥이 좋아지면은 심장이 좋아집니다. 간도 좋아지고 이래서 샹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하고 콩팥이 상호 사귄다 이 말인데
0: 네.
1: 심장하고 콩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알고 보면은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으로서 그 효과가 좀 종합적으로 납니다. 때문에 이 약을 쓰는 분들 우리 효과 반응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심장이 두근다근하면서 심들물란이 있어서 예 좁아요 황찬이요 진단받았던 사람들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이런 말도 하죠. 다 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맛이 돌아온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심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신경을 심장이가 지배한단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건의보시환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이 당뇨 합병증이 이제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손이 나빠질 때다. 예.
1: 네.
2: 소배이구도 나 아이가 그 누기 애 나고 깡치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허유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1: 심했습니다.
2: 예. 그래서 이구도 이걸 내서 병원에가 그냥 이 소염제 땡기다 하고 그래도 어제 좀 며칠에만 돌아섰대다. 예.
1: 맞습니다. 당뇨병성 신염은 당뇨병이 치료해야 되는 한 그게 잘 쉽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냥 땡기라고 해야 됩니다.
2: 예,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땡기고도 가맞고 맞고 1년에 몇 번씩 그래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위도 싹 나빠져서 밥도 못 먹자 그리고 이와의 소설이 그래도 이 밥 먹기 영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근래보시안서 때 소변도 깨끗해지고 입이 쓰던 게 간이 좋아졌는데 이 지방가에 재단에 그래더라
1: 네.
2: 말라 간이 좋아졌는데 입도 안 쓰고 밥맛이 돌아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맹이 난다.
1: 아주 좋죠. 당뇨병이. 당뇨병이라는 건.

0: 는 소갈증입니다. 입이 마릅니다에 따라서 입이 쓰게 되고,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몸에 진액이 확 들어오면서, 예, 입도 마르지 않고 쓰지도 않고, 당뇨병성 신염, 특히 당뇨병 합병증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약이 딱 맞습니다.
1: 예, 어쨌든지 여름에 놀러, 예, 손이 좋아서 그런도 입도 안 쓰고 속도 편안한 것 같고, 예,
0: 예.
1: 어쨌든지 머리 상태도 별로 맑아지는 것 같고, 어쨌든 형 이 써보니까 건네보지 않은 내 당뇨병이 지금 딱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0: 당뇨병 환자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약은
1: 예, 합병증임 여러 가지만 해가지고 병원가 뭐 어느 거 치료를 하고 어느 거 알 치료를 하겠는가. 이랬던게 지금 형 속도 편안하고 병원 안 다닌다.
0: 네, 예, 혈당 조절도 잘 됐겠습니다. 이 홍삼이 들어가면 예.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1: 혈당 조절이 잘 돼서 혈당약 예. 아예 먹어도 지금 이롭습니다.
0: 당뇨병 환자들은 꼭 홍삼 잡숴야 됩니다.
1: 어, 그렇습니다.
0: 예, 예. 홍삼이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많이 쓰입니다.
1: 예, 그래서 예, 선생님 또 나는 그래도 이 당뇨에 내게 지금 좋은데 우리 친구는 지금 무슨 증세 있는가 뭐 이 심장이 어제 막 이렇게 그런 후두두 거리면서 이제 붙인다음에 꼼짝 못하겠다.
0: 네.
1: 걔네가 예, 소변이 또 예, 거긴 찌뚝찌뚝 자꾸 나간단다고도.
0: 네.
1: 여신이 들어온 거 들어왔는데 그도 이 팬티를 그냥 지키며 산다네. 걔 그런데도 좋은가 물어봐 달란다.
0: 그분은 아마 콩팥이 문제가 있으면서 심장을 쳤단 말입니다. 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예, 금방 따라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오래 두면은 예, 이래서 이런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심장이나 콩팥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이게 싹 없어집니다.
1: 자꾸 이래 후들후들 너무 떨려서 이 예. 심장에서 어디 뚝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이래 손으로 꾹 누르고 있다면 그래서
0: 심장에 피가 모자라면 허혈성 심장병이면 그렇습니다. 이 약이 아주 맞습니다.
1: 예예 그래 예. 뭐 오늘에는 요 먼저 예, 가서 배달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친구 오늘이 그러면 예, 그래서 또 다음은 즉시 빨리 갔다 쓰겠다. 오늘 배달 받았습니다.
0: 요즘에는 우리 전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1: 예, 예, 예.
0: 배달 전화번호 적고 배달을 받으십시오.
1: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번입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1: 좋은 양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네, 저도 지금 건네 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니, 머리 휘감이 자꾸 머리에서 소리 나, 귀에서 소리도 나고, 허리 다리 아프면 걷기 좀 바쁘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자다가도 이래서 내 지금 이 건네 보시면 선택해서 봤는데, 많이 좋습니다, 지금.
0: 예.
3: 머리 휘감하던 것도 많이 나고, 자꾸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0: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귀를 잘 못 듣는다, 이게 다 콩팥이 화한 사람들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약이 무슨 약입니까? 불순한 약이니까 그런 증상은 직접적으로 없어지, 해결됩니다.
3: 특히 소변 차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예.
0: 그렇죠.
3: 걷기 바쁜 것도 지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0: 예.
3: 네, 이번에 활도 특별히 좋다니까 활도 잠깐에 좀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3: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약이 25가지나 되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약을 들어보면 예, 중요한 약재인가 아닌가 이거는 조금만 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약재들이 다 재배 약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공장이가 동화악요 제약공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좋다는 게 이 양치라는 게 왜서 자꾸 말하는가, 약이 질량을 보존하는 데는 그 제약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나도 건네 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혈압이가 바닥이 많습니다. 가다랐다 예. 나갔다 하면서 예, 그냥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뭔가 그 밤에 예, 꿈이 많고 잠이 아예 오고

0: 갖고 해서 밤중일이 흐려서 올라가서 약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건리 보시오 안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예, 나사졌죠. 예.
0: 예, 그리고 예, 뭔가 난 또 배가 나빠갖고 예, 맨날 폐염 찍어서 병원에 입은다고 그래서 목에서 가래 떨어야 되지.
1: 네.
0: 힘이 딱 너무 기침 나갖고 어떻겠냐. 사람은 어딘지 가기도 어떠했습니다.
1: 예.
0: 계절력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시리하는 것 같아요.
1: 가래도 있었습니까?
0: 예, 가래는 구겼는데 마른 기침.
1: 마른 기침이죠. 예. 마른 예. 기침이면 이야기에서 그저 즉시 효과 본다. 왜냐하면은 유방주라미, 렌스라미, 진화라미 이게 다 소염시키면서 진액을 보태주는 약이기 때문에 피가 좀 진액이 나오면 예, 부드러워지면서 마르지 않으면 그런 기침은 뚝 끊어집니다.
0: 예, 그래 기침도 그렇게 뜨기침한 기침이니까 지금 예.
1: 네.
0: 그래고 예, 콩팥이도 나쁜 그저 사전 차수란 게 저도 하루에도 소변 몇 번 받는지도 모릅니다.
1: 예.
0: 그래는 제 무식인가 소변도 예, 밤새랑 그저 한 눈에 한 번도 먹어둘 때는 안 보고 사전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예.
1: 그럴 겁니다.
0: 예, 소화기도 좋지 않아서 밥도 잘못 먹고 밥만 먹으니 맥이 없지 맨날 누워있을 공리밖에 안 했는데 이게 소화에도 영독수입니다. 이야기네.
1: 그렇죠. 곰팥이 좋아지자면 소화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배출봉정 산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0: 예, 그래 그러면 소화도 그렇게 잘 되지 그렇게 소화해
1: 예.
0: 아무런 거 먹어도 일 없습니다. 지금 어떨 땐 제 안에 먹습니다.
1: 맞습니다.
0: 좋아서. 예.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봐서 예, 이 약을 좀 쓰려고 예, 지금 약은 있었는데 선생님 열다섯 가지 사람도 돈 현금 천 원 빼줍니까?
1: 천 원 빼준다. 저래 약값에서 그 보조금 그 나오는 천 원만큼 떨어주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 또 아이 되죠. 열다섯 가지 사면 열다섯 가지 주는데 또 천 원 빼주니까 예, 이번에는 싸놓으십시오.
0: 예, 정말 우리 하던 것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 열다섯 가구 좀 살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너받으 할 우리 집에 아바이 계세요. 아, 우리 아바이 면세지가 나이 병이 영 많습니다.
1: 예.
3: 다섯 곳을 이전 한 석 달도 썼겠다. 다른 약도 많이 썼는데 썬이 나빴어. 썬이 나쁘고 심혈관병도 있고 예. 그리고 어째 특히 썬이 나쁘고 위도 어째 나쁘단 말입니다.
1: 위 나쁜 게 위 나쁜 걸 먼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썬이 나빠집니다.
3: 아, 어째 위 나쁜지는 어쩐지
1: 예.
3: 한 20년
1: 그걸 더듬으면 곰팥이 나빠집니다.
3: 그
1: 다음에 곰팥이 나쁜 걸 또 그렇게 예, 그저 그 뭐 너무 열이 나고 염증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놔두면 또 심장이 나빠지고 이게 다 도리 있는 말입니다.
3: 지금 심장도 나쁩니다. 그러게
1: 예.
3: 예, 그래서 뭐 이하고 야 병원에서 입원돼서 나빠서 병원에 입원해서 댄디도 해보고 무슨 리료도 해보고 이런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은 게 이약 다 쓰고 지금 효과 좋다며 우리 아빠의 나한테 야 이렇게 좋냐 우리 언니가 뭐 견적 그랬다면서 그래 그러면서 다 쓰는 게 더 열심히 다 쓴다 지금
1: 예.
3: 열심히 다 쓰고 소리 나빠
1: 그러면 또 이 효과 더 잘 납니다. 이거 이 약을 알아듣고 그다음에 약을 요 약을 꼭 쓰기 쉽다 이런 마음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효과는 더 빨리 납니다.
3: 그것이 어느 약보다 효과 좋다면서요. 지금 기뻐하면서요. 매일 열심히 사요. 먹으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러고 찾아 먹고. 예. 그러니까 썬이 또 나빠놓거나 그런 곰팥이 그런 곰팥이나
1: 전일선 비대가 예, 있죠.
3: 전일선 비대가 있어서
1: 그래.
3: 예. 아프고 무슨 소변장이 작고 그다음에 소변에 색깔이 별로 담기는데 지금 소변장이 많아서 그런지 용의 전분기 역 시원하다. 마량도 역 많단다.
1: 예.
3: 그래 시원하다. 제가 그리고 저녁에 또 어제 소변 자꾸 보잖아요. 저녁에 맨날 사물에 와요. 다섯 번 여섯 번 깨라든지 요즘은 이거 다 쓴다면 저녁에도 한두 번 깨나오고 아이 깨납니다.
1: 남성분들이 이 약을 쓰면 전립선 비대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대부분 70대 이상은 이 전립선 비대로 엄청 고생합니다.
3: 예.
1: 그 방면에서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3: 야, 이거 좋답니다. 이 약이 예. 이렇게 뭐 여기까지 먹은 중에서는 이 약이 제일 좋다면서 열심히 먹고 계속 다른 약을 먹던 거 다 지어버려도 아예 다 쓰겠던데
1: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약종이
3: 그래서 그래 위로 영수 왔어. 요즘은 밥은 미래 밥 안 먹었어. 영이 애나가 이랬는데 밥은 영수 안 샀습니다.
1: 예, 그럴 겁니다.
3: 예, 그래서 우리 아빠 이름이 이번에 좀 많이 써라. 열다섯 꽉 사면 저는 뺏는다 말아올까?
1: 예, 열다섯 꽉 더 드리고 또

0: 꼭 소름 가지면 오래 좀 오래 먹겠습니다.
1: 오래 먹습니다. 지금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약정 하나하나 설명 드릴 때가 제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딱딱 연필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파서 무슨 약을 선택할 때라도 이 선생님 이 약은 어떤 어떤 작용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약을 선택하기 아주 쉽습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하는 특징이가 자꾸 날마다 몇 번씩 강조드리기 싶은 게 뭔가 약종이 질량을 보존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누구 보증해줬다고 믿는가? 제약공장 보라 말입니다. 제약공장이가 확실히 이름 있는 제약공장인가?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실험 놓고 쓰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요즘 제가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들어간 약재들에 대해서 자상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교고람이란 약재가 어떤 약재이며 또 어째서 우리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혈지도 낮출 수 있고 신규 지도하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백혈구를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사실 구기자가 너무 흔한 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약을 진귀한 약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기자는 아주 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구기자에 있는 이 다당류 가운데서도 우리 그 무탕순이라든가 이런 단 성분을 구기자를 먹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좀 달짝지근한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무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구기자가의 구기자. 그런데 너무 많이 흔하고 이러니까 우리 귀한 약재로 여기지 않지만 중요하게는 구기자에 있는 이런 다당류라든가 그다음에 혈지를 낮추는 이런 성분이라든가 특히 혈지 중에서도 감뇨삼지와 당구춘을 낮추는 데서 좀 독특한 작용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기자라면 우리 그냥 씹어먹고 물에다 퍼해먹고 달에 먹고 이래서는 흡수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좋은 약재인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그 먹는 방법상에서 그냥 원시적으로 그대로 먹어서는 흡수율이 아주 얕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사실 구기자가 혈지도 낮추고 면역력도 높이고 아미노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당류가 있어서 우리 몸에

0: 식이 좋은 성분이 있다는 거는 아는데, 그 성분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지금 꾸벅대고 있습니다. 네, 나는 커다란 여기 나서 감기에 자꾸 걸리고 그러니까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자꾸 무섭게 틀리지 계속 방광염을 두고 하마자가도 걸리지 내가 못 들게 해서 방광염이어서 이빨이 싹 자꾸 입술이 마르고 이빨이 마르면 자꾸 혈압 다 그저 풀면서 이렇지 무슨 심장이 나쁘지 간도 나쁘지 검사에 혈기도 나쁘다 이렇게 병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느라고 했는데 할 때마다 나서가 도로 하다가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하면 그렇지 그래 영지가 고백을 해결했었는데 지금 이분들께서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러다든지 내일 안 나왔는데 혈기도 검사에 나와줬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 좋아하려고 좀네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이 활동이 못돼서 12각 대가를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네, 12각 사도 12각 드리고 이래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합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이?
1: 네, 맞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기 입간구복액은 이래서 오색용지가 들어가서 영지 입간구복액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기자의 기자가 들어가면서 영기 입간구복액이라고 부릅니다. 오색용지가 천연용지로 되는 용지가 들어갔고 그 외에도 교호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약재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주요 성분을 진액으로 만들어서 추출했다 이겁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영지 입간구복액을 어제는 저는 야드발 썼습니다. 왜냐하면 매교고 이발이 쓰겁고 항상 그저 누버구불가 나무에 뱅고르머지 머리가 흐릿하고 나고 맑은 날씨 보지 못하고 밤잠도 더구나 자지 못하고 이 손발이 시리고 그러고 행태 없는 변을 자꾸만 보고 할까 밤잠도 밤이나 낮이나 오동기 소변이 계속 실시 없이 봤습니다. 그랬던 차에 이 영지 갖고 뭐가 있으구나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머리가 흐릿하고 나던 게 맑아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됐고 밤잠이 잘 나오고 있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 활동이 솔직히 12각 싸면 12각 주는 것 같은데.
1: 네.
0: 맞습니다. 12각에 12각 드립니다. 예.
3: 네.
0: 네. 참가하십시오.
3: 네.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그 중에서 우리 이 구기자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구기자의 특징 보면은 여수 동면입니다.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면서 약용작용이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우리 보통 구기자를 뭐 닭곰을 한다거나 이 무슨 약밥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예. 그냥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부작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구기자의 이런 빨간 색깔이라든가 구기자에 있는 아미노산이라든가 구기자에만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특히 진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몸이 자꾸 늙어가면서 말라가는 게 문제죠. 이래서 저희들 이 연기 입간구복액은 정적으로 보면은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콘파체를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우리 몸이 허한 것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인량시 기가 허하고 우리 몸이 응이 허할 때 응이 허하다는 것은 몸에 허혈이 있으면서 진액이 마르는

0: 것을 말합니다. 이거 기실 따지고 보면 큰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늙어서 그렇겠지, 내 본래 이렇게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발뒤축이 다 떼개지고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동시에 우리 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혈액이 걸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치인량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몸의 기도 약하고 특히 우리 몸이 말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늙으면 모두 기혈부족이 있다. 확실히 그건 사실입니다. 기혈부족이 다 온다. 그런데 이런 기혈부족은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늙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벌써 40대 50대 들어서서부터 맥이 똑 떨어지고 기가 너무나도 허약해서는 맥을 짚어보면 맥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병, 특히 만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대규모적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선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김경리 작사 방동걸 작곡의 향기의 사랑을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골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고 옛 추억이 흙귀과 함께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아래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목소리가 합쳐질 때 진정한 변화의 노래가 시작되고 우리가 만드는 내일은 지금보다 빛날 겁니다. 아래 노래하자 새 시대를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한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밥 한 그릇,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등 이런 소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취나 값진 물건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에서 피어납니다. 힘든 날에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행복은 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작은 기쁨을 발견하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것은 바로 감숙성 도낭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대 비단의 길의 장엄한 풍경이 떠오르는 이곳은 수천 년 세월이 쌓인 역사문화의 도시입니다. 도낭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전 상고 시기부터 이미 인류가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춘추 시기에는 과주라고 불렸고 지난 시기에는 막북에서 흉노가 세력을 떨쳤습니다. 서한 한무제 때 장건의 서역지행을 계기로 비단의 길이 열렸고 당 태종 이세민이 서돌고를 물리치면서 비단의 길이 통행이 확보됐습니다. 2000년 가까이 이어온 도낭문화는 중국 전통문화의 축도이자 세계에 현존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완전하게 보존된 예술 보물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낭의 자연환경과 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낭은 청장고원 북부 변두리에 자리잡고 주변은 높고 중심은 낮아 도낭 분지라고 불립니다. 지세는 서남에서 동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도시 동쪽에는 삼위산, 남쪽에는 명사산이 자리하고 서쪽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이어지며 북쪽은 천산 염액과 연결됩니다. 기후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입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강수량은 적은 반면 증발량은 매우 많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고 일조 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뚜렷한데 봄은 따뜻하지만 바람이 많고 여름은 무더우며 가을은 시원하고 겨울은 몹시 춥습니다. 사막과 분지가

본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광지 바로 막고글입니다. 막고글은 하소주랑 서쪽 끝 도낭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국 시기부터 원조 시기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동안 굴을 파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는 중국 석굴 가운데서도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막고굴은 단순한 고대 예술 보물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 비단길 위에서 여러 문명이 만나 대화하고 교류했던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735개의 동굴이 남아있고 4만 5천

5,000평방미터의 벽화, 2,400여 점의 채색 소조, 당송 시기 목조굴처 5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중국 석굴 예술의 발전과 변천 전 과정을 보여주는 축도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막고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9층 루각입니다. 제96굴 바깥 목조 건축물로 당나라 때는 북대상, 대불전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조 초기에 축조된 이 동굴은 도낭석굴에서 가장 큰 굴입니다. 절벽 꼭대기까지 이어지며 높이가 40m에 달하고 굴 밖에는 높이 45m의 9층의 목조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굴 안에는 벽화는 없지만 절벽에 새겨진 높이 33m의 거대한 미륵불 점토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점토불상은 전국 점토상 가운데 높이가 으뜸이며 사천성 락산석각대불, 영현석각대불의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장경동입니다. 이 동굴에서는 천문학, 역법, 역사, 지리, 의학 서적부터 민속기록, 시문, 방언, 기행문, 잡기까지 방대한 양의 문헌이 발견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귀중한 문헌들이 약탈당해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도낭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 전 세계 학자들이 흩어진 자료를 모아 함께 연구하며 도낭문화의 매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역사의 숨결을 느꼈다면 이제 도낭의 자연 명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명사산 월화천 풍경구입니다. 이곳 역시 난온대 건조성 기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명사산은 동쪽 막고글에서 서쪽 당하 입구까지 동서로 40km, 남북 너비 약 20km에 이르며 주봉 해발 고도는 1715m입니다. 산체에는 붉은색, 노란색, 녹색, 검은색, 흰색 등 5색의 고운 모래가 쌓여 형성됐습니다. 산 가운데 초승달처럼 생긴 월화천이 풍겨져 있어 월화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면목가에는 철등어 물고기가 살고 약재인 칠성초도 자라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푸른 물이 고여있는 광경은 보는 이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관광지까지 가는 교통수단도 간단합니다. 자가용은 내비게이션으로 명사산 월화천을 검색하면 되고 고속철도를 타고 도낭역에 내린 뒤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시내에서는 직통버스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체험도 다양한데요. 첫째는 락타 타기입니다. 타기 전 반드시 표를 구매해야 하고 락타우에서는 다른 물건을 들지 말고 안전을 위해 고삐를 꼭 잡아야 합니다. 둘째는 명사산 등산입니다.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왼쪽 코스는 비교적 가파르지만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월화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아름다운 사막 일몰을 감상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모래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해넘이는 도낭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도낭시내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량관 풍경구입니다. 4A급 관광지로 한조, 당조 역사 유적, 사막, 자연 풍경, 생태농업 관광, 량관 박물관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량관은 옥문과 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 그런 이름이 붙여졌으며 서한 무제 시기에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비단길 남쪽 노선의 중요한 요충지로 중국과 서방을 잇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비단길 문화의 핵심 일부이자 중국 장성 문화의 대표 유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역 안에는 량관 유적, 량관 봉수 유적, 비단길 남길 유적, 당수 창성 유적, 고분, 고요 유적 등이 분포해 있어 비단길 문화, 만리 장성의 군사 문화, 변방 민족 문화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량관 풍경구는 사진 촬영 명소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량관 박물관 성루입니다.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마치 고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근 광장입니다. 장근 동상과 박물관 전시관에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원된 량관 옛거리로 서역의 거리 풍경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쏘기, 도자기 만들기, 봉화 전송 체험, 벽화 본뜨기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면서 비단길 옛 사람들의 생활과 정서를 느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역사와 자연을 둘러봤으니 이제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인 도낭의 음식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호양병입니다. 고대 도낭은 유목민족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수당시기 한족과 호족 문화가 융합하면서 생겨난 이 음식은 도낭 음식 문화의 대표입니다. 양고기가 거의 익을 때 얇게 민 밀가루 반죽을 한 장 한 장 고기 위에 덮어 익힙니다. 큰 양고기 덩어리 위에 쫄깃한 면이 펼쳐지고 짭조름한 소스가 끼얹어져 입맛을 돋웁니다. 현지에는 재미있는 풍습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처음 집에 찾아왔을 때 장인이 이 요리를 대접하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당나귀 노란면입니다. 하늘의 룡고기, 땅의 당나귀 고기라는 말은 도낭 음식계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노란면은 금빛 색깔이 특징인데 룡수염처럼 가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요리사가 무거운 밀가루 덩어리를 휘두르고 비틀어 당겨가는 전통 제작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도낭 라면 제작 기술은 천여 년 전부터 존재했으며 막고글 256굴 송나라 벽화에도 라면 만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더넝은 수천 년 역사와 문화가 깃든 도시로 고대 비단의 길의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막고굴의 위대한 예술, 사막 속 신비로운 월하천, 옛 관문 유적과 신기한 야단지 모까지 역사와 자연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기에 독특한 서북 미식까지 더해져 여행자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역사의 흔적을 거닐고 광활한 사막의 풍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도낭 여행을 한번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행복한 여행은 내면의 만족감에서 생깁니다. 가족, 연인, 친구 등 함께 웃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경험을 공유하며 즐기는 과정 자체가 소중합니다. 여행은 단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과정이겠죠?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로 마음을 전해주고 위로해주며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노래한 가요.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 가사를 전해드립니다. 렴수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우리 행복 도동시를 전해드립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과 희망,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여성인창, 사랑 찾아 희망 향해를 전해드립니다. 리에화 김금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정소나 작사, 리학군 작곡의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리학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네, 먼저 공개 입찰에 관한 공고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우 종합채널, 한우뉴스 종합방송, 조선우뉴스 종합방송과 문예생활방송, 교통문예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의 대리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입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인은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에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에 공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식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 박았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랑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판 성실신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 공고를 동시에

등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련 상세한 내용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코너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살림도 또 챙겨보고 가족의 건강도 살피고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부님들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요,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도 돌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뭐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마음도 돌보고 하는 면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습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작은 실천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 상식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연변의 홍색 역사 속 항일투사의 고귀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게 되면요, 온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욕 습관 중에 몸이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북경대학 제1병원 피부과 주임의사 양숙 의사는요, 일상생활에서 일부 목욕 습관은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습관, 땀을 흠뻑 흘린 후 즉시 샤워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온몸이 땀이 솟아나죠. 땀투성. 그렇죠. 이때 몸은요, 모공이 활짝 열리고 혈액순환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샤워를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의 건의는 이렇습니다.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요, 먼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심박수와 체온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뒤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네, 두 번째 주의할 습관, 지나친 온도 차의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찬물로 몸을 씻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뜨거운 물로 세게 씻는 것도 피해야 하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을 시키거나 확장시켜서 몸의 불편함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체질이 허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요, 피부의 부호막을 상하게 하고 차가운 물은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적당한 온도의 물로 천천히 씻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목욕 방법이죠.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 소독용 세정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요즘 항균 바디워시, 소독 손세정제, 그래요, 소독 물티슈 등 위생 제품들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은 마음에 소독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임상적으로 소독 성분이 들어간 세정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생기는 피부 문제가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안정적인 미세 생태 환경이 존재를 하죠. 적절한 균형이 바로 피부 건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벤잘코늄, 염화, 물 같은 소독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자주 사용을 하면 피부의 균형이 직접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고 피부 건조, 가려움, 홍반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이 바디워시로 충분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의 소독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이렇게 목욕을 할 때 세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훨씬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부님들, 우리 가족 모두에게 꼭 강조해 주시고요.

가을이 깊어지면서요, 땅에서 자라는 뿌리채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영양이 가득한 제철 채소를 먹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한 뿌리채소들은요, 보통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풍부하죠.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데 아주 적합한 음식입니다. 아래 가을에 꼭 먹어야 할 여섯 가지 채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가을에 비장과 위를 부양하기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성질이 따뜻하지만은 지나치지 않고 또 기를 보충하지만은 열을 내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에는 아밀라제, 폴리페놀, 산화 효소 등의 물질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촉진해주고 위장 기능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위가 불편한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몸의 허약함을 보충을 해주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죠. 또 신장의 음기를 강화하고요,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라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영양가도 아주 높습니다. 찐 고구마, 구운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채소로도 쓰이고 곡물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식재료로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전분, 이 단백질과 칼슘,

번째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생으로 먹게 되면 성질이 차가워서 열을 내려고 번뇌를 없애줍니다. 반대로 익혀 먹게 되면요,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바뀌죠. 위를 보양하고 음기를 자행을 하며 비장을 튼튼히 하고 기를 보충해줘서 이 가을의 건조함을 완화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생연근, 조림연근으로 더 다양하게 요리를 해 드실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무입니다. 민간의 가을무는 인삼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무는 보양 효과가 뛰어납니다. 무는 소화를 도와주고요, 기운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 무를 먹게 되면 느끼함을 없애주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어 위복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무국, 무생채, 무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이 적다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아주 강합니다. 감자로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요, 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가을 제철 채소들을 가족 식탁에 자주 올려보십시오. 가을 제철 채소들로 가족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바쁜 현대생활 그리고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게 정말 힘들죠. 특히 주부님들 업무와 집안일에 쫓겨서 헬스장에 가거나 또 긴 시간 운동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죠.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과 노폭 앤 노리치 대학병원 연구진이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1900편의 연구를 검토한 뒤 9개 연구 데이터를 메타 이제 분석을 해서 본 데 따르면 대상은 총 48만 명, 참가자 나이는 35세에 84세까지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어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말초동맥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도 연구에 포함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4%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3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는요,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가장 큰 장점은요, 별도 운동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집 직장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을 고르는 것만으로 또 일상의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소피 패덕 박사는요, 계단과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심장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라.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가 있는 활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심장 박동수와 또 호흡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도 일상 속에서도 짧게 반복하는 강도 높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연구진은요, 전 세계 많은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수준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하루에 계단을 얼마나 올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만으로도 또 구체적인 권장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약 6개 층을 오르내릴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최적의 운동량을 알기 위해서는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꼭 적합한 운동은 아니랍니다. 네, 연구진은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계단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한 적절한 횟수와 강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쁜 주부님들에게 맞는 운동 너무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천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의 조선족 항일투사 리학복 동지의 구교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학복 동지는 조선족으로 1901년 길림 연길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15년 가족과 함께 료하현으로 이주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는 남을 열심히 도와 주위 이웃들 속에서 위신이 높았기에 둔장으로 추대됐습니다. 1931년 9.18 사변 이후 그는 항일구국 사회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군중을 조직하여 반일 시위를 벌이고 항일무장대우를 조직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항일무장대우에서 핵심 요직을 역임을 하며 부대를 이끌고 유격전을 전개했습니다. 교묘한 전술로 일본군의 여러 차례 대규모 토벌을 분쇄했고 거듭 전공을 세우고 여러 유격 근거지를 수복하여 일제와 괴뢰 세력을 강력히 타격했습니다. 1933년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작전과 지도, 능력으로 점차 동북인민혁명군 제4군 제4단 단장, 동북항일연군 제7군 군장, 군당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해에 걸친 간관 유격투쟁으로 과로하여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더는 부대를 따라 활동할 수 없게 됐고 1938년 8월 불행히 병사했습니다. 2014년 리학봉 동지는 민정부가 발표한 제1차 300명 저명 항일 영렬 및 영웅집단 명록에 등재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웅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용기와 애국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에서는요, 목욕 습관, 가을 제철 채소, 아침 양치 상식, 바쁜 일상 속 운동법, 그리고 항일 영웅 리학복 동지 사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요, 역사 속 영웅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도 유익한 생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어릴 적 고향을 생각하면 각종 남새들이 푸르싱싱 자라 먹을거리가 풍성하던 시골집 텃밭을 촉하게 됩니다. 시골집 텃밭은 어머니의 손길이 묻은 곳이고 내 어린 시절이 숨쉰 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황향숙의 수필 베란다 채마전에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생활 20여 년 내내 울바자 시골 터전이 못내 그리웠던 나는 올봄에 베란다에 커다란 화분통을 올망졸망 20여 개 안아다 놓고 채마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영양단지모를 종류별로 두 포기씩 사다가 화분통에 옮겼다. 비료를 치지 않은 순 녹색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집안에 펼쳐질 녹색 세계를 생각하니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식물을 키우는 일이 물만 자주 주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래서 매일 게으름 없이 듬뿍듬뿍 물을 주었다. 그런데 식물들마다 줄기가 시로리처럼 가느다란데 키만 잔뜩 커가지고는 몸체를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웃뚱거려서 포기마다 나무오리대를 세워주고 끈으로 동여매 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버지를 기술원으로 모셔왔더니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왜 자랐으니 이제부터는 며칠씩 물을 주지 말라고 하셨다. 며칠 물을 안 줬더니 쨍쨍 비추는 햇빛을 이기지 못해 기웃자로 폭꺽거시며 오그라들었다. 말라든 잎사귀들이 아래로 축 처진 품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아예 확 걷어내버렸다. 그래도 겨우 고추모는 건졌다 싶었는데 웬일인지 잎사귀가 허옇게 얼룩얼룩 마르기 시작했다. 손가락만한 고추가 서너 개씩 달려있는지라 복약에는 아쉽고 하여 속을 태웠다. 문득 어느 동영상에서 갓 지은 햇밥을 두 그릇에 담고 매일 한 그릇엔 좋은 말을 하고 다른 그릇엔 나쁜 말을 했더니 한 달이 지나니 썩은 정도와 곰팡이가 완전 달랐다던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고추 화분통 앞에 마주 앉아서 고추모야 사랑한다 앓지 말고 우석우석 자라거라 하고 인사까지 했지만 상황은 개변되지 않았다. 너무도 안타까워 그 상처 입은 잎사귀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쥐고 어디 아픈 거니 하고 물어보는데 손의 감각이 이상했다. 글쎄 고추잎 뒤에 잔잔한 하루살이 같은 작은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고추모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떠다 놓고 한 입 한 입 정성들여 내 손에서 제발 상처 입지 않게 깨끗이 씻어주었다. 연 며칠 그렇게 씻어주었는데 기적같이 벌레가 더 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파란 점 같은 애기 고추가 잎사귀 사이로 밖은 얼굴을 내밀고 나를 보고 파랗게 웃어주는 것이었다. 불현듯 잎이 말라드는 것 같아서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뒷베란다에 가져다 놓은 부추 화분통이 생각났다. 드문드문 물은 준 것 같은데 그 사이 가을 맞은 풀잎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부추는 생명력이 강해서 꼽아만 놓으면 잘 자란다더니 이상하게도 내 손에서는 아무 식물도 잘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먼저번에 베어낼 때 죽을까봐 걱정되어 그루를 너무 높게 베었나 하는 생각에 가위로 밑둥까지 싹둑 잘라내고 마른 건물을 깨끗이 걷어내 주었다. 한 이틀 지나니 어느새 부추의 밑둥에서 속잎들이 아빠의 수염처럼 뾰족뾰족 파랗게 돋아나고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나 식물이나 사랑 앞에서 감수는 같다는 생각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면서 저도 몰래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보게 되었다. 잘 키운다는 것이 물을 너무 많이 주어 식물을 죽음까지 몰아간 것처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나는 나의 일방적인 욕망으로 상대에게 자기 나름의 사랑을 준다는 것이 해나 독을 준 적은 없었던가. 아픔을 잎사귀 밑에 숨기고 몰래 앓고 있는 상대에게 뒤집지고 서서 그저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지는 않았는가. 벌레들이 괴롭히는 한입 한입의 잎사귀를 씻어주듯 상대의 아픔을 진정 따뜻이 어루만져 준 적은 있었던가. 부추대하듯 가장 믿고 스스럼 없는 상대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감정이 말라들기는 하지 않았는가.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어느새 자식에게는 해가 되고 독이 되는 눈먼 사랑을 마구 퍼붓기만 하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나만의 욕망을 채우기엔 다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입으로만 겉발린 사랑을 부르짖고 상대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었으며 믿고 허물없는 사람에게 서러움을 주도록 등한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도와주느라고 수고했다. 오후는 푹 쉬거라. 한 발 물러서 남이 된 듯한 아빠 인사를 들으면서도 자식한테는 그런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저 입에 발린 인사말로 받아 넘기고 있었고 감자, 고추, 배추밖에 넣지 않았는데 장국이 왜 이리 맛있니라고 하시던 홀로 계시는 외삼촌의 말씀을 그저 음식 맛이 괜찮다는 칭찬으로만 받아 넘기고 있었다. 내가 베란다 식물을 대하듯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해주어야 따뜻했던 종도 죽거나 시들거나 병들거나 하여 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정 울바자 시골 터전이 그리웠던 것이 아니라 울바자를 넘나드는 그런 풋옥수수같이 구수하고 향기롭고 소박한 정이 그리웠던 것이다. 오늘은 왠지 어릴 적 울바자를 넘나들던 풋강냉이 향이랑 둥글둥글 먹음직스런 토마토가 더없이 그립다. 이웃이 누군지 알려고도 않고 아는 채도 안 하고는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따라 사람들에게 고추잎 뒤에 숨은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런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 되고 싶다. 녹색 계절 나는 베란다 채마잔을 마주하고 서서 거기서 얻은 파란 삶의 함의로 내 마음의 터전을 파랗게 가꾸고 있다.

다음에는 김미정이 쓴 글 나는 고슴도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의 우화 고슴도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몸을 덮이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슴에 찔리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떨어야 한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묘한 딜레마 상황에서 고슴도치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끝내 적정거리를 찾아내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만큼의 간격을 유지한다.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도 서로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는 거리. 한낱 민물이라고 생각하는 한 짐승에게서 배우는 생존의 법칙이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고슴도치 인생과 같다고나 할까. 너도 나도 편한 어떤 거리를 찾는 게 성장 과정이고 불가근 불가원의 그 적정거리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것 또한 삶의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나에게도 고슴도치 시절이 있었다. 타인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려다가 가시에 찔린 후 다시는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본의 아닌 실수로 친구를 타인으로 주위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피 흐르는 상처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기 방어에 연연하기도 했다. 내가 갈망하는 진실들과 불편한 현실 간의 불협화음 속에서 간단 없이 허물어지고 허물어가면서 그렇게 대인 공포증에 걸린 돌연변이 고슴도치로 변해갔으며 남을 찌를 수도 자신을 찌를 수도 없었던 고독한 고슴도치 인간은 그렇게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인생의 겨울을 나지 않으면 안 됐다. 친한 관계가 가져오는 불안전거리보다 안전한 메토리가 되는 것이 편해 보여 한때는 마음의 정전을

0: 일으키기도 했다. 8시간 외에 시간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음악, 독서, 산책으로 평상심에 이르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위챗 등 온라인 세상에서 얼굴도 모르는 디지털 친구들과 친숙함을 느끼었으며 일단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면 주저없이 친구 목록에서 삭제해버리곤 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대중 속 고독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안전한 상태는 상처가 없는 대신 기쁨도 없었으며 마음은 안개 낀 도시처럼 칙칙했다. 남을 믿지 못하고 밀어낸 마음,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한 마음, 그 마음 뒤에는 암보다 무서운 고독과 공허가 둥지를 틀었다. 혼자는 그렇게 외로웠다.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 외로움이라는 추위에 얼어죽어 버릴 것만 같았다. 치밀함을 갈구함과 동시에 거부하기도 했던 나에게 문득 멈춰버린 줄 알았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는 누군가가 다가왔다. 자상하고 배려심 많고 유머로 넘치는 따뜻한 삶의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인연이었다. 밤을 지새며 나눈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두 마음은 고속열차 속도로 가까워졌으며 서로 대방의 마음이 뿌리 내렸다. 그립고 그리운 날이면 길 잃은 집시가 되어 가슴 한 켠은 아픔으로 물들어갔다. 하지만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고 자그마한 상처에도 취약한 고슴도치 인간은 또다시 상처받을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다. 결국은 사연 송구나 다름없는 한마디로 대방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박았으며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되어버렸다. 한순간의 행복의 꿈은 그렇게 가시에 찔려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으며 가까웠던 정은 슬픔으로 남게 되었다. 소중한 인연을 소중히 지켜가지 못한 아픔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의 풍경을 멀리하고 남은 인생 긴 세월에 지루하고 쓰라린 반성으로 남게 되었다. 거둬간 시험지의 답을 다시 고쳐낼 수 없듯이 잘못된 보행으로 잘못 쏘은 날들의 시험지도 다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왜 항상 깨달음은 늦게 오는지, 사랑한다면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해야 된다는 걸, 바로 그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걸, 아픔이 곧 사랑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아무도 모르는 가슴 뭉클한 사연, 그 어느 날인가 흐르는 시간 모든 것을 무위로 만들어 놓겠지만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삶을 모든 것이 아픔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만나고 스쳐갔던 인연들, 함께 걷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 앞으로도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는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 인간이 아닌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진달래꽃 여인 되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7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8월 10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 한 권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특히 독서는 여유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보가 추천한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싸의 아름다운 낙타와 줌마라는 책입니다. 양지훈이 쓴 이 작품에서 종점보호 야생동물을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도상족 소녀는 각기 사랑하는 에마 낙타와 줌마를 타고 라싸에서 출발해 긴 귀로에 오릅니다. 잽은 아름다운 낙타 평초를 타고 토끼 고양이 아용이를 데리고 청장 도로를 따라 서쪽에서 다시 북쪽을 향해 가는데 목적지는 곤륜산 야생동물 보호소입니다. 우타는 줌마 근래를 타고 작은 서장 원숭이 라보를 데리고 사천 서장 도로를 따라 동쪽을 향해 가는데 종점은 금사강 환승역입니다. 이 여정에서 소년들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두 세대에 걸친 청장 사천 서장도로 건설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선조들이 개척과 건설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생사가 담긴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의 힘과 생명의 끈질김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고향에서 고궁까지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학자 추경이 아이들을 위해 쓴 성장 산문으로 한 세대 투지와 정신 풍모를 보여주며 역사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추경은 심양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군구 정치부에서 근무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주택 단지에서 보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와 지역적 특색이 담긴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20세기 80년대 심양이라는 이 도시의 변화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고향에서 고궁까지 이는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 소년이 자신을 찾고 리상을 지켜나가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다음은 소회반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조문방의 장편 신작 소회반에서 남자아이 진소병은 어릴 적부터 회극을 사랑했으며 당시 회극 예술가들의 양성과 지도하에 뛰어난 어루 연주 실력으로 특별히 로신예술학교의 회극 공연반에 입학하게 됩니다. 소회반에서 그는 로신예술의 빛나는 역사를 요해하게 되고 더욱이 전통예술을 계승하는 자에게 제시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 소설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회극의 굴곡이 많지만 끈질기게 이어온 발전 과정을 재현했으며 소년의 시각으로 전통예술과 대중의 정신적 유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조성의 신작 종소리입니다. 종소리는 진실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전쟁 속 고립된 공간에서 빛나는 인간성을 조명한 아동문학 작품입니다. 1937년 송무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소년 엽담추를 비롯한 고아들은 애국자가 설립한 국제재해아동양성원에 수용됐습니다. 이곳에서 고아들은 보호받으며 생존의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연극 공연과 사내에서의 고된 노동 등 과정을 통해 순환자에서 정신적 전사로 탈바꿈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강산에서 한패 소년들이 지식을 불씨로 우정을 방패로 삼아 종소리 속에서 폭력에 대한 깊은 저항을 완성해냅니다. 다음은 천 한 번 지는 달입니다. 손빈의 이 작품은 시적인 필치로 아이들을 황하 강변의 적구 고진과 오보석성으로 안내하며 아이들의 맑은 시선으로 천년 문명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늙은 배사공의 험난한 모험에서 석성 동굴집의 천년 비밀에 이르기까지 흉노와 탕구르트족의 역사적 흔적에서 황토고원의 사계절 풍경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지리, 민속, 건축, 민족사를 아우르는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이 중화 문명의 다원적 공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철은 작가 우소첨의 장편 아동소설입니다. 새 시대 우리나라 우주 비행 및 심층 잠수 기술 성과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섬세한 신비 묘사와 긴장감 넘치는 이중 서사 구조를 취합니다. 저자는 아이들의 시각으로 서로 다른 두 시대의 소녀가 우주 비행과 심해 잠수 꿈을 이루려는 성장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태어난 소녀 메란족은 우주비행사를 우상으로 삼고 연구활동을 통해 우주선이 해상 측정을 하는데 과학고찰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주비행사와 잠수사 간의 대화를 추진하려는 구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과학적 탐구와 개인적 리상이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하늘에 올라 달을 끌어안고 바다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는 웅대한 포부, 호방한 감정과 잘 조응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가 형사 시리즈 제7권 붉은 손가락이라는 소설입니다. 어린 소녀의 죽음이라는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세 가족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들의 살인을 은폐하려는 아키오의 가족,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로 고로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신참 형사 마스미아의 가족, 그리고 암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와 왕래조차 하지 않는 네리마 경찰서의 노련한 형사이며 마스미아의 사촌형인 가가 교이지로의 가족입니다. 우리 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족 같지만 그 리면에는 저마다 가슴 아픈 가족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동안 진심으로 자신의 가족과 마주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작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아울러 작가는 현대화에 따른 가족의 해체,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 청소년 범죄 등 폭넓고 다양한 문제의식을 작품 속에 담아냅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47세 중년 가장 아끼오는 금요일 퇴근 무렵 아내로부터 긴박한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컴컴한 집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윽고 아내의 말에 정원으로 나간 그는 그곳에서 어린 소녀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중학생인 그의 아들 나오미가 소녀의 목을 졸라 죽인 것입니다. 경찰에 자수해야 한다는 아키오와 아들의 살인죄를 덮어서 무마하려는 아내 야에꼬의 슬랑이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 정작 살인을 저지른 아들 나오미는 제 방에 들어박혀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의 행동이 못마땅하지만 아키오는 결국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심하고 사체를 공원에 내다 버립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내리마 경찰서 소속의 가가 형사는 공원 주변의 동네를 탐문 수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아키오의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오의 집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가가 형사는 치매에 걸린 아키오의 어머니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경찰의 유일한 증거는 사체에 붙어있는 정원의 잔디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해 공원까지 사체를 운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로렌한 가가 형사는 범인의 추적에 박차를 가합니다. 한편 자신의 가족에게 경찰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아키오 부부는 아들의 살인죄를 숨기기 위해 결코 골라서는 안 될 최후의 선택지를 꺼내들고야 맙니다. 가가군이 일하는 방식을 잘 봐두라고. 자네 이제부터 엄청난 상황에 입회하게 될 거야. 말의 진위를 생각하느라 마스미아가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 그럼 수고해 라면서 전화가 끊겼다. 마스미아는 가가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너도 이제 곧 알게 돼. 하지만 이 말만은 해두자. 형사라는 건 사건의 진상만 해명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제 해명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인가? 그것도 아주 중요해.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서 마스미아가 미간을 찌푸리자 가가는 그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집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 이건 경찰서 취조실에서 억지로 실토하게 할 이야기가 아니야. 반드시 이 집에서 그들 스스로가 밝히도록 해야 하는 거야. 아들이 저지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의 가족이 벌리는 행태는 책장을 덮는 마지막 순간까지 초조함과 최고조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찬사를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독자들이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힘안들이고 풀어가는 사이 게이고는 허를 찌르는 반전을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히가시노의 작품이 갖는 매력은 추리소설로서의 섬세한 플롯과 반전의 쾌감이 주는 감동이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여타의 추리소설들이 사건의 범인을 결말에서 알려주는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이미 범인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과감한 구성으로 작품의 흡인력과 사건의 흥미를 더합니다. 가정이라는 밀실과 가족이라는 굴레, 그 어두운 초상, 장르를 초월한 저자의 걸작 인간성을 담은 이 작품은 출간 3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며 인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황상박 작사 최삼명 작곡의 내 고향 오솔길 보내드립니다. 어릴 적 걸었던 고향길에 대한 그리움, 정겨운 바람이 스치는 고향의 오솔길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합니다. 고향애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이 가요를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어서 고향 사랑이 담긴 석화 작사 고창모 작곡의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은 보내드립니다. 장경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곳곳에 꽃이 피고 화산 꽃과 푸른 나무로 가득한 고향 동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꽃피는 동산 보내드립니다. 꽃피는 동산의 풍경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나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정취가 가득한 산으로 떠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푸른 산의 정취가 느껴지는가요? 박화 작사 김유식 작곡의 산으로 가세 보내드립니다. 유수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주령 작사 준익 작곡의 새의 마음, 허순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향을 노래한가요? 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의 아름다운 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인심이 좋은 우리 고향, 고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9월 25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 풍부한 역사 문화와 풍속 습관이 깃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재미나는 동료와 함께 추석의 음식 풍속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대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학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우리나라 옥토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추석이면 빠질 수 없는 전통 음식이 있죠. 바로 월병입니다. 월병은 둥근 달 모양의 맛있는 소가 들어간 음식으로 북성식에 이미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월병은 단합과 화목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추석밤이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맛있는 월병을 즐기곤 하는데요. 또 재미나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앞날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정춘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요 보름달을 보내드립니다.

월병은 맛이 정말 다양한데요. 지역에 따라 저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동, 광서동 지역 사람들은 주로 광식 월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광식 월병은 껍질이 얇고 소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소로는 달콤한 련밥이나 오리알 노란 잘가 있습니다. 리선봉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하미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야영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광동 조산 지역에서는 주로 조식 월병을 즐기는데요. 조식 월병은 흔히 녹두, 오리알 노란자위 그리고 해산물을 소로 합니다. 절강 강서 지역 사람들은 소식 월병을 좋아하는데요. 바삭한 겉껍질이 특징이며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어우러진답니다. 최태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보고 싶은 엄마를 보내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월병 외에도 다채로운 추석 음식을 즐기는 전통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섬서 지역에서는 추석이면 집집마다 빵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 빵을 단원빵이라고 부른답니다. 보통 직경이 약 20cm의 둥근 모양이고 우아래 두 겹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단원빵은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진 추석 음식이랍니다. 김예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혜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씨름을 보내드립니다.

복근 지역 사람들은 추석에 오리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쯤에는 오리가 통통하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복근에서 산출되는 빌랑토란과 오리를 함께 조리하는데요. 그 맛이 정말 일품이랍니다. 절강 강서 지역 사람들은 추석에 게를 맛보면서 제철 음식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또 풋콩을 쪄서 먹기도 한답니다. 추석에 풋콩을 먹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승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가의 보루물을 보내드립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추석 음식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그 음식들에 깃든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이 따뜻하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태룡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둥근 달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보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

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몇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늘의 길태종이 문진보의 저 숙청량 원장을 보이시려는 분들은 이분이 장촌에 가서 학술 활동을 하기 때문에 26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추석에는 하루만 쉽니다.
0: 네.
1: 또한 말이죠. 국경절을 계기로 연변에 많은 환자들을 말죠.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종이 문진보에서는 이달 말이죠. 예. 17일하고 28일.
0: 예.
1: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0: 네.
1: 장촌의 명중인 서장성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환자들을 진찰하게 됩니다.
0: 네.
1: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0: 네.
1: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0: 네.
1: 일찍에는 장춘시 우수이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역시 장춘시나 관성구에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0: 네.
1: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 오면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 왔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말죠. 치료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말죠. 박수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0: 네.
1: 이분이 환자를 진찰하는 곳을 제가 말이죠. 관찰해 봤는데 특점이 있습니다. 무슨 특점이 있는가 하면 일반 중의 선생님들보다 달리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진맥을 하는데 진맥을 통해서 말이죠. 환자의 장부의 공능 상태가 어떠한가, 기혈 운행 과정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 정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이죠. 환자나 환자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죠. 포착해냅니다.
0: 네.
1: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 인환자병들을 잘 치료하는데요.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심근으로 고생하는 가슴이 늘상 압박감을 느끼거나 답답하거나 두근다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또 노공으로 인해서 말이죠. 늘상 사지가 말이죠. 마비되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반신불수가 오거나 폐망에 한쪽 혀는 말 잘 보지 못하거나 말씀하기 곤란하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정서가 절약상태에 처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일으키는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뻗치고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에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소뇨관결석, 방광결석에 이러한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 낭종성 병변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 결절, 유선 결절에 그리고 란소 낭종, 유선 낭종 이러한 말죠. 결절 낭종성 병변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전립선 문제로 인해서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또 소변을 볼 때 말이죠.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서의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이도 보였고 서이도 보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냈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이 서장성 주임의사가 27일하고 28일에 문진을 하게 되는데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분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몇 가지 말이죠. 질병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습니다. 장시식 노근스에 간단히 말하면 노근 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0: 이러한 마저 진단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1: 네.
0: 우리 중풍 환자 중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말이죠. 환자가 이 질병으로 중풍이 오게 됩니다.
1: 네.
0: 문제는 맞아요.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로 말이죠. 이 발생했는가 이과도 관계되지만 환자의 임상 표현을 우리 말이죠. 분석을 해보게 되면 대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0: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어떤 분들은 또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아파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온종일 말이죠. 허리 터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 뻣뻣해 나고, 심지어는 말이죠. 반신불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경련 상태에 처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초기에는 말이죠. 이 노공으로 말이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에 말이죠. 중시를 돌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의 연변병원이라든가 저희병원 디자인 중심에 가보게 되면, 이 검사 보고단이 나오는데, 이 보고단이 말이죠. 노공으로 말이죠. 보고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교대를 했지만은, 초기에는 말이죠. 뭐 팔다리 쓰거나, 이러한 말이죠.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얘기에 말이죠. 중시를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저희 전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두 분 선생님 아침에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예.
2: 예. 저기 뭐입니까? 저는 이렇게 나이는 한 65세가 되는데, 우리 조카 그랬는데 자꾸 자기 방송하기 좀 못하겠다 해서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
0: 이렇습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2: 예, 그래 우리 조카는 전성으로 손에 이렇게 저기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영 이렇게 서버짐처럼 또 토실감자처럼 그냥 이렇게 토실토실했댔단 말입니다. 그래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저 선천성이 되고 아들도 같이 애 넣자 이제 그저 이 나이에 그저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안 되고 시고 뭔가 그 대중에 그 피부과에 김주임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2: 진심. 너무 기적입니다.
0: 예.
2: 그래서 그 선생님이 통해갖고 약을 누기 뭔가 인편에 알고 해서 통해서 그시 그래 약을 썼는데 일주일에 대해서의 효과를 봤다 맘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치료가 잘 안 되는데.
2: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어? 세상에 이런 일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이 방송하려고 많이 이렇게 애써왔는데 방송이 통하지도 않고 그 선생은 못해줘서 마음이 내려가서 우리 집을 찾아와 아재 이모 이거 해보자고 왔더라 말입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2: 안도에서 먼 데서 왔습니다.
0: 대단히 멀구마요.
2: 오늘 아침에 그래나 이래서 해보려고 내가 지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에 하는데 이렇게 고상한 분들이 우리 조카처럼 고상한 분들이 앞으로 이 대중이 김주임을 찾아 피부과에 김주임을 찾아서 많이 이렇게 찾아줬으면 좋고 하나 그렇고 이 선생님한테 정말 고마운 인사를 어떻게 다 한마디로 할 수 없다고 영 그렇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전해줬습니다.
2: 더 하자 해도 길게 할 수는 없고
0: 그렇죠.
2: 많이 널리 선전해갖고 이런 환자들이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본인 저 환자 요구입니다.
0: 좋은 일입니다.
2: 수고를 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1: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이 박윤덕 선생님을 좀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3: 그제 가서 저 머리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좀 받았는데 나선가투로도 하고 아직은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0: 료정이 필요하니까요.
3: 그래다가 약질라고 그럽니다.
0: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3: 알겠습니다.
0: 하루빨리 건강하십시오.
1: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저는 피부과 김주미를 하자 그런다.
0: 무슨 진단을 받았습니까?
4: 저는 이거

0: 당파오진이 걸린지 일주일 넘어 되는데도 예, 잘 나지 않아서 예.
1: 예.
0: 예, 방송을 듣고 김태중이 피부과 김주임이 이용하다니 말씀을 듣고 지금 가서 일주일 동안 치료받았는데 예. 아직 영효과 좋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0: 예, 그래, 그것도 쏙쏙 지르면 아프던 게 그렇죠. 많이 낫고, 예, 그, 예, 그 넓은 면적이, 면적이 많이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예, 가려봐서 그냥 자꾸 그건 이제 지금 가렵등 증상도 지금 많이 나아져 있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0: 예, 예 야,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예. 예 자상 본지 정말 힘들다. 예. 고통스럽고. 그래, 어느 가서 또 보이려고 예, 피부과 김수임이 예약하자 그런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락이 됐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1: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3: 저는 장천에서 온 소주임이 치료를 받고 많은 효과를 본 사람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3: 저는 한평생에 무슨 남보다 어지럽지 않는 게 다 그만둬도 그래 한평생 어지럽소 하는 사람 됐는데 그 선생의 약을 두 번, 세 번 썼는가 그런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예.
3: 그래서 났을 때 더 치료를 하자고 다음 어느 27일 날
1: 예, 예, 왔습니다. 27일 날 우리 말이죠. 연결을 시킵시다. 예?
3: 예, 예, 예. 예.
1: 네. 네,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4: 저는 2년 전부터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원장 선생님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1: 예.
4: 근데 요즘 날씨 관계인지 또 아프기 시작해서 그래 원장 선생님이 또 치료를 더 받으려고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원장 선생님과 예. 예, 26일에 오게 되니까 예, 26일로 합시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예.
5: 네.
1: 말씀하세요.
5: 예. 예, 박은덕 선생님.
1: 무슨?
5: 예약하시러 가요.
1: 예. 예. 예약이 됐는데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5: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예.
1: 예.
5: 시간이 소리도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래서 맥도 없고, 예. 어쨌든, 너무 몸이 힘들어가서, 그래서 저번에도 가벼이 옮겨서 효과도 있고 해서, 오늘 또, 예, 다시 가서 배우자고, 그래.
1: 예, 예.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네, 전화입니까?
1: 예, 맞습니다.
6: 장 원장님 환자였습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6: 이전에 저, 고래가 아프고, 이래, 막 어지럽고, 이래던 게, 그 녹음을 해서 치료 많이 받아서, 많이 나서서 했습니다.
1: 예, 예, 예.
6: 그래서 이제는 어제 날씨 그래 그런지 텔레시에서 어제 소변이 자주 나가고 밤에 밤잠 못 자지 소변 보자 막 저리고 예 이래
1: 예.
6: 그래서 저 원장님 차를 좀 더 보일러 오게 됩니다.
1: 예. 예 원장님이 오늘은 회의를 갔기 때문에 26일에 오십시오. 예.
6: 예.
1: 예. 토요일이 됩니다. 예.
6: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아, 나는 이게, 아이, 가슴이 답답하고, 아, 어렵지, 나고 하면, 식은땀 조금 나오고 해서, 내가 저 장춘 서의사, 그 약을 좀, 더 썼어요.
1: 예, 예.
7: 아, 그런 게 조금, 좀 나사진 게 알기니까
1: 예
7: 좀 한 번 더 써보려고
1: 예 그럼 27일로 예 우리 연락합시다
7: 예 알았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세요
1: 예
8: 아 저는 예 이 머리가 있지 성 무겁고 해.

0: 예. 머리가 심하면서 영역이 싹 없어지면서 이 머리 쑥국인데 자꾸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예. 이렇게 아파서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박윤덕 주임이사 저기 약을 썼는데 지금 현저하게 효과가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0: 혈압이 높던 것도 혈압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저기 막 머리가 아프면서 귀에서 소리도 나고 그러던지 지금 귀에서 소리 난 것도 지금 없어지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오늘 거기서 어떻게 저기
1: 정상적으로 문진합니다. 이분이 오전만 문진하기 때문에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0: 예, 그럼 오늘도 갑니다.
1: 예, 예, 예. 연결되었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목에 가래 많고 밤에 달중에 목에다 가랑가랑 소리 나던 게 그
1: 예.
3: 박상호 선생님께서 약을 쓴 게 지금 목에서 가랑가랑 소리 나는 것도 없어지고 이래서 지금 한번 그 공고히 하자고 또 예약 부탁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기 됐습니다. 예.
3: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저는 그 허리 아파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 다리 막 내리다 아프고 소리 잘 걸지도 못하고, 영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영희 선생님한테 가서 약도 쓰고, 침도 맞고, 이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4: 더 치료하려고, 예약하려고.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전화 받습니다.
1: 예.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
5: 얼마 전에 그 막 이렇게 불씨로 하늘 땅이 막 빙빙 돌아가면서 예, 또 토하고 막 이랬습니다.
1: 심했구만요.
5: 예, 그래서 막 열링에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았는데 무슨 일은 얼수덩이라 하대다.
1: 예, 예.
5: 썼다 처설인 게라 말입니다.
1: 예.
5: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고 돌아왔는데 막 빙빙 돌아가는 거는 나서졌지만 예, 우리가 예, 이런 오도 맞은 것들을 띵한 게 있단 말입니다.
1: 예. 예.
5: 근데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그 김태주 문진부의 박창호 선생님께서 이 병을 잘 치료한다 해가지고 오늘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세요.
5: 예약이 좋다고 그럽대다.
1: 예. 그래. 연계됐습니다.
5: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문진부입니까?
1: 예, 맞습니다.
6: 예, 저는 저 뭐니까 최영희 주임 이산돼서 건강에 다리도 아프고 허리 아파가지고
1: 예.
6: 힘을 받았습니다. 겨우 소문 어제 자꾸 오스름 쓰이도 나고 이래가지고 목에다도 침 맞고 이래 맞았는데 많이 낫긴 낫습니다.
1: 예예.
6: 근데 그냥 이렇게 다리 아픈 거는 많이 낫고 그런데 소문 오스름 쓰이나는 게 계속 있어가지고 오늘이 중약을 좀 쓸까 하네.
1: 예, 그래야면 더 좋습니다. 효과 좋습니다.
6: 아, 예. 이게 뭐 오전에 가면 됩니까?
1: 예, 됩니다. 예.
6: 예. 예.
1: 연계되었습니다. 예, 예.
6: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예, 수고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7: 지금 내 증세라는 게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1: 예.
7: 화장실 가자도 숨이 차는 이런 정말로.
1: 예.
7: 혈압이라는 게 아마 봐도 좀 심합니다.
1: 예.
7: 그래서 장춘에 오신 서중이 이사야를 두 번 썼는데 효과가 흔들 좋거든요.
1: 예.
7: 이래서 아마도 몇 주 더 써야 되겠는데
1: 예.
7: 아마 27일에
1: 예. 27일로 우리 예약합시다. 예.
7: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7: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한동안은 그 경추염 때문에 그 머리가 막 어지럽고 뭐고 이렇게 들지 못하고
1: 예 심했구만요.
8: 잘 때는 막 다리도 아파서 돌아눕지도 못하고 예. 발도 못 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강철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맞습니다.
8: 그 강철 수준 안 돼서 침 맞고 정약 먹으면 이렇게 치료를 한동안 한 게 지금 영마에 좋아져갖고.
1: 예.
8: 주변 사원 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인사 올리려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네,
8: 이제 또 불편하게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1: 예,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8: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1: 안녕하십니까?
9: 어, 안녕하십니까?
1: 예.
9: 아, 우리 집에 집사람의 골이 아픈 게 그 호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어느 분은 보입니까?
9: 아, 강철수를 계셨던지 호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9: 그래도 월요일날에 가자고 연락 하자 그럽니다.
1: 예.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9: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모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아까의 예, 노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단됐는데
2: 네.
1: 우리 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에 우리 중풍 환자 중에서 예, 거의 말이죠. 예, 80%가 예, 이 노공 분 진단을 받은 분들 속에서 예, 중풍이라는 것이 인기된단 말입니다.
2: 네.
1: 예,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제가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에 말이죠. 중풍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2: 네.
1: 그게 또 말이죠. 예, 중풍 환자 중에 어떤 분들도 사망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2: 네.
1: 그러니까 예방에 말이죠. 뭐를 밟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2: 그렇죠.
1: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CT를 했다, MRI를 찍었다, 노공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명확하지 못해도 말이죠. 꼭 치료에 뭐를 박아야 됩니다.
2: 네.
1: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중풍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2: 네.
1: 100분의 100이란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심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최악에는 맞아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지질대사가 문란이 오게 되는데 화물량 해보게 되면 당구춘이라든가 강유산지라든가 예, 이런 지표가 있어요. 이런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지질이가 말이죠. 예, 동맥내막에 말이죠. 달라붙습니다. 쌓인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빵괄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2: 네.
1: 이 빵괄이 형성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졸바진단 말입니다.
2: 네.
1: 샤다에. 졸바지면 생각해 보시오. 혈액 유동이 잘 되지 않겠죠.
2: 그렇죠.
1: 이래서 말이죠. 심하게 되면 심교통이 생기고 예, 가슴이 아파난단 말입니다.
2: 네.
1: 압박감을 느끼고 두근다거리고 이런 문제를 말이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심지경수에 심근경색이 생긴단 말입니다.
2: 네.
1: 이 심근경색 환자 중에서 어떤 분들 말이죠. 구급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말이죠. 사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네.
1: 우리 연령 단계를 보게 되면 보통 45세 이상 분들이 이 질병이 말이죠. 올 가능성이 많은데 주의하기에는 이 질병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어떤 분들 명확하지 못하다 할 경우라도 꼭 말이죠. 치료에 몰을 박아야 됩니다.
2: 네.
1: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심교통 요장님은 심근경색이 생기는데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말이죠. 하나는 건강한 생활방식을 말이죠. 챙겨야 됩니다. 너무 말이죠. 본인을 말이죠. 필요하게 굴지 말고. 그리고 말이죠. 정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해도 안 됩니다.
2: 네.
1: 이 심혈관 질병에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외지에서 자식이 왔다 그래 너무 기뻐서 말이죠. 공조를 못하는데
2: 네.
1: 이럴 때 심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말이죠. 모종 원인으로 우울해 있거나 어떤 분들은 또 우울해 있다가도 갑자기 신경 씁니다. 이럴 때는 또 심혈관 질병에서 이제 출혈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돌리기를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0-5000번, 2760-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1: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 연선에 위치한 안도현은 삼림 피복률이 85%를 넘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에서는 우수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깊은 항일련군 홍색 저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몰입식 문화관광 체험을 조성해왔습니다. 요즘 이 변경 소도시는 느린 충전식 관광의 새로운 흐름을 다잡고 다원화 모식으로 가을 관광 성수기를 전력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고요한 산림 속에서 안도의 홍색 견학 관광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도백화진 두산촌에서는 많은 가정과 견학팀이 숲길을 오가며 가을 경치 속에서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몰입식 견학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도현 관광 안내원 류동성입니다. 어제 500여 명을 접대했는데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모두 매우 즐거워합니다. 깊은 산속에 와서 인삼을 보면 아이들이 신기해하죠. 우리 천연림의 생장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교통망의 지속적인 완선은 안도 문화관광 승격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가 전 구간 개통되면서 현지 관광객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성류의 관광객 비중이 50% 증가해 현역 심층 관광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관광 경영 모식도 기존의 경유형에서 심층 체험형 느린 충전식 체류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장백산에 왔는데 장백산 광천수 표류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국외청천 풍경구입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보니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국외청천 풍경구에는 고목이 하늘을 지르고 오솔길이 구불구불 나 있으며 계곡물이 숲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관광객들은 숲과 계곡 사이에서 배를 타고 가을 산수의 아름다움을 몰입감 있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기간 국외청천 풍경구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5천여 명, 여름 총 접대량은 연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추석 국경절 관광 고봉기를 맞아 풍경구에서는 가을철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새롭게 승격하고 가을 물과 단풍 감상을 주제로 한 계를 활동을 출시했습니다. 노년 관광객 전우입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맞춤해서 이번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매일 도시에서 생활하니

0: 자연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안도현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 책임자 장업근입니다. 지난해 국경절 기간 안도현 전체 호텔과 민박의 평균 투숙률이 97%에 달했습니다. 올해 삼삼일 국도와 고속철도가 현을 관통한 뒤 교통이 더 편리해졌고 외지 자가용 관광객도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의 뜨거운 관광 열기를 계속 이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곧 연휴가 연이어 이어지는 만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장백산 가을의 아름다움과 조선족의 열정적인 환대를 느끼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태 피서 외에도 깊은 홍색 절역은 안도의 느린 여행에 정신적 내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중요한 항일 근거지였던 두산촌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항일연군 산길 보행로, 홍색 기념관 등 특색 견학 전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도보 탐방과 견학을 통해 항쟁의 세월을 되새기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손성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모두 혁명 선배들이 한 걸음씩 걸어 만든 길입니다. 처음에는 산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로 한 걸음씩 걸어 이런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산동 관광객 리옥정입니다. 마침 이번 기회에 아이가 선열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크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방금 걸으면서 우리를 위해 나뭇가지도 치워줬는데 참 감동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 과정에서 아이가 많이 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도현 두산촌 관광 안내원 조길령입니다. 저희 팀들은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옵니다. 아이들이 항일연군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고 공감합니다. 이 항일연군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파고들어 많은 문제를 묻고 더 많이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생태가을 감상과 홍색견학의 상호 역량 부여는 안도 문화관광의 전환승격을 다그치고 전통적인 경유식 하루 관광 모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 추세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2, 3일간 심층 체류형 여행이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과 체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안도현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촉진과 과장 하단입니다. 민속 특색을 깊이 발굴하는 동시에 장백산 생태, 홍색 견학, 민속 향촌 자원을 통합해 2, 3일간의 정품 느린 관광 노선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내조와 건강 양생 기능을 부각시켜 관광객들이 머물고 남을 수 있게 하며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교통 우세에 이탁해 안도현의 성외 관광객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혈역 문화 관광의 영향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안도 문화 관광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로계로 관광객 연 78만 6천 명을 접대해 동기 대비 27.5% 증가했고 관광 총수입 8억 2,5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21.6% 증가했으며 전국 인기 현성 관광 목적지 6위권에 들어 동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오른 현역으로 됐습니다. 황금 가을 장백산 아래 이 소도시는 생태를 바탕색으로 홍색을 핵심으로 현역 느린 관광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며 사방의 관광객들이 시적인 가을 여행을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전성 개발구 개혁 심화 배치 요구를 단단히 틀어지고 체제기재 개편을 핵심으로 기구 간소화, 인사 역량 부여, 산업 질적 제고, 봉사 효율 증대 등 다차원 개혁을 통해 발전 장벽을 허물고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산업 주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지를 여서구동에서 혁신구동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개혁시료로 연변 산업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 처음 입주한 연변주 의약 선두기업인 길림 오동약업집단 연길주식유한회사는 개발구에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경영 환경과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선으로 세 차례 대규모 기술 개조와 공장구역 확장 건설을 완성했으며 기업의 생산 능력, 연구개발 실력과 시장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올해 6월 기업에서 신청한 분무제재 복제약 과학기술혁신중심이 2027년 길림성 과학기술혁신중심 건설 승인을 받아

0: 지역의약산업의 혁신 성격을 1층 이끌게 됩니다. 길림 오동약업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생산 부총경리 우회도입니다. 3기 기술 개조를 통해 현재 기업의 부지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개발구에서는 오동 연결약업을 중점 지원 기업으로 삼아 토지 사용, 인력 채용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혁 역량 부여, 혁신 구동, 산업 승격에 초점을 맞춰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부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기구 최적화, 인사 개혁과 산업 승격을 착실히 추진하고 분공이 명확하고 사슬이 상호 보완하며 직접 발전하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혁 후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내부기구 11개로 조정했는데 그중 경제부문 비중이 91%입니다.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발전 및 개혁국 국장 왕영명입니다. 전성개발구 개혁 총체적 사업 배치를 단단히 들여지고 3주 3보 산업발전 배치를 더 세분화해 실시했습니다. 담배 제품업, 전용설비 제조업, 의약 제조업을 3대 주도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공사업, 식품 제조업, 연구 및 시험 발전을 3대 보조 산업으로 명확히 정해 산업발전의 주공 방향을 정확히 확정했습니다. 체제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단지의 신흥 산업 집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 세포 산업 단지는 전조 생명 건강 산업의 중점 담체로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화, 산업 응용의 전 산업 사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산학연 융합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입주한 카슨 길림세포자원고 관리위원회사는 고신구 개혁에 의탁해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봉사체계를 바탕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전환의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배치하고 있습니다. 카슨 길림세포자원고 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책임자 박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장품 업무의 생산과 연구개발, 향후 수출 전환에 대비한 기초연구와 미래 수출을 위한 생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개혁으로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상이 순조롭게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는 3정 중력 음편 생산 대상 등 도합 13개 대상이 정착했는데 그중 5천만 원 이상 대상이 10개에 달합니다. 주도산업 투자 비중은 이미 74.8%까지 상승해 투자 유치 대상의 량과 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국 국장 안창호입니다.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3+N 투자 유치 사업 모식으로 투자 유치 산업 사슬 도표를 알심드려 작성하고 투자 유치 경로를 힘써 확장하며 투자 유치 방식과 방법을 혁신 최적화하고 대상 봉사 기재를 건전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로 투자 유치 사업을 전력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산업 대상 13개가 정착했으며 총 투자는 9억여 원입니다. 체제 개혁으로 발전 난제를 타개하고 혁신 역량으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개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개혁 조치를 심화하며 주요 책임과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기술 혁신 산업을 깊이 육성하며 더 실적 있는 조치로 대형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우수기업과 신흥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업의 질적 향상, 대상의 속도 제고, 봉사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전성 양질 고신기술 산업 시범단지를 전력 구축할 방침입니다.
1: 연변조 제17회 중국 통계 개방일 활동이 일전 화룡시 불근의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현장에 통계자문봉사대와 전시판 선전구역을 설치하고 제4차 전국 농업전면조사 사업과 결부해 통계 지식을 깊이 선전했습니다. 활동의 재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지식 문답 활동을 펼쳐 참관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작은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사업 일꾼들은 주민들에게 통계법, 통계법 실시 조례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선전 수책을 배포했습니다. 또 관련 주제를 둘러싸고 통계 사업의 내용과 의의, 기본 방법, 통계조사, 통계 사업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통계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농업전면조사사업에 대한 협조도를 높였습니다. 활용주민 곽정영입니다.

0: 이번 통계사업 관련 활동에 참가해 통계사업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통계사업의 중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활용 주민으로서 앞으로 꼭 통계사업에 잘 협조하겠습니다. 화룡시 통계국 판공실 주임 류사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주로 전시판을 통해 14호 기간 통계 개혁 발전에서 거둔 재반 성과를 사회 대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전을 통해 대중들이 농업 전면 조사 사업을 요해하고 우리 사업에 더 잘 협조하기를 바라며 사회 대중이 통계를 더 잘 알고 요해하며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1: 올 8월에 가동된 도나시 도시구역 배수관망 갱신 개조 대상 내 각 시공 지점에서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부분적 도로 구간 공사가 이미 완공된 가운데 남은 지점에서는 도관망 부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말에 전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조에서는 빗물 오수 분류 모식을 실시해 도시구역의 낡은 배수관망을 갱신하는 동시에 침수 취약 지점도 함께 정비합니다. 개조가 끝나면 빗물은 새로 건설한 도관망을 통해 하천으로 직접 배출되고 오수는 전용 도관으로 모아져 오수 처리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0: 무상 헌혈 지책을 1층 보급하고 사심 없이 기여하는 사회 기풍을 고용하기 위해 연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전주 무상 헌혈 선전 실제에 입각해 뜨거운 피 이어가며 헌혈 행동으로 짧은 영상 작품을 알심드려 기획 촬영 제작했습니다. 작품은 무상헌혈의 기초 상식을 설명하고 대중의 인식 오해를 둘러싸고 전문적인 과학 보급과 해명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은 틱톡, 위챗 영상 계정에 발표된 후 량환 선전 효과를 거뒀습니다. 근일 해당 작품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문화 및 기층건강중심의 신시대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작품 공모활동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자료고에 성공적으로 입선돼 전국 건강과학보급 자원체계에 편입됐습니다. 근래 연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혈액 채집, 검사, 공급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전주 림상용 혈액의 안전하고 충족한 공급을 전력 보장하는 동시에 건강과학보급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뉴미디어 전파 진지를 적극 확장해 대중이 즐겨보는 무상헌혈 선전 내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문적인 혈액과학보급 지식을 알기 쉽고 따뜻하며 전파기 쉬운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전환해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원입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순우 종합채널 한우 뉴스 종합방송 조순우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의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에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부한 성실 신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어설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0

여러분은 평소 건강에 좋은 이 간단한 동작을 알고 계십니까? 아래 소개하는 간단하고 돈이 안 드는 세 가지 장수 동작을 매일 꾸준히 하게 되면 경락을 소통시키고 장기를 개선해주며 루화를 지연시켜 또 젊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작들이 있을까요? 아래 먼저 그 세 가지 장수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 동작은 일어나서 얼굴 비비기입니다. 이 동작은 혈액 순환을 촉진해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피부를 보호해주고 루화를 지연시키며 정신을 맑게 합니다. 구체적인 동작은 이러합니다. 1. 손을 깨끗이 씻고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3, 4초간 두 눈원에 올려둡니다. 2. 양손을 우러 올린 다음 관자놀이 쪽으로 밀어서 문지르고 2, 30번 밀어줍니다. 3.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하고 코볼 양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2, 30번 천천히 가볍게 밀어줍니다. 4. 손바닥은 아래로, 엄지손가락은 귀 뒤로, 중지와 검지는 귀 앞에 놓고 손바닥 전체를 턱선을 따라서 우쪽으로 2, 30번 밀어줍니다. 두 번째 장수 동작은 일어나서 귀 문지르기입니다. 황제내경에 따르면 귀는 종맥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체적인 동작은 이러합니다. 두 손에 네 손가락을 나란히 붙이고 귀 뒤쪽을 받친 후에 가볍게 앞으로 밀어서 귀바퀴가 귓구멍을 덮게 합니다. 그 다음 손을 뗍니다. 이 동작을 50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 장수 동작은 식후에 아래 운미를 서로 부딪히고 침 삼키기입니다. 이 동작은 신장의 기를 보호해주고 내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얼굴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닥스클, 즉 눈가 흑색 침착을 완화시키는 데 이롭습니다. 구체적인 동작은 이랍니다. 1. 아래 운니를 서로 부딪힙니다. 2. 아래 운니를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입안에 침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데 뱉지 말고 자연스럽게 삼키면 됩니다. 이상 소개한 세 가지 장수 동작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매일 꾸준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며칠 뒤면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랜만에 갖게 되는 긴 연휴인 것만큼 모두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집에서 휴식하면서 연휴를 보내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여행을 하면서 추억을 쌓으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형식의 연휴든 간에 재충전에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명절 기간에는 시간적 여유도 많고 기분도 좋은지라 과음 과식하기 쉬운데요. 또한 잠자는 시간도 길어지고 활동량도 상대적으로 적어져 소화도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지로 여행 갈 경우라면 아프지 않도록 음식 섭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 국경절 연휴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며 있어서 구경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연변조의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정책 주임의사를 모시고 국경절 연휴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며칠 뒤면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명절을 잘 보내려면 우선 건강해야 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는 의외로 소화도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소화도 질환을 명절 때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3: 예, 명절 때는 보통 소화도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하게 보게 되면 소화불량, 급성 위장염, 급성 담낭염, 급성 이선염, 또 소화도 출혈, 이런 질환들이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보게 되면은 급성 위장염, 소화불량, 뭐 급성 담낭염, 이선

0: 뭐 이런 분들이 종로는 등에서 생기곤 합니다만은 외선명절 때문에 이런 질환이 발병률이 더 높아 간다고 봐요.
1: 예, 주약의 그 소화불량인 경우에 보게 되면 복음 폭식하고 그다음에 그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 휴식이 부족하고 그다음 운동이 적고
0: 그렇죠 운동 적게
1: 그다음 만성병 관리가 따라 못 가고 이로 인해서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급성 위장염 경우에는 보통 보게 되면 그 불량한 음식 그러니까 변질한 음식 혹은 그 남은 음식 냉장고에 있었던 음식 그다음에 그 오염된 음식 이런 것들이 병이 급성 위장염이 주요 원인인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하나는 그 기름진 음식이나 짜게 음식을 채소로 많이 들다 보면 혈이 그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혈액 순환은 잘 안 됩니다. 이래 어혈이 생기면서 또 급성 위장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급성 담낭염 경우에 보게 되면 그 밤잠후 명절 때다 나니까 여러분들을 못 와서 이게 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게 되면 밤도 새우고 이러다 나니까 감기가 잘 순통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음식물이 양성이 높은 음식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간 깡호 판위에 판단하기 때문에 간담이 습열이 형성되면서 어혈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서 급성 단란염도 생깁니다. 그다음에 급성 이선염 경우에 보게 되면 주악의 그 갈란 그러니까 염증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갈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이나 혹은 달걀이나 혹은 매운 음식 혹은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서 간담이 습열이 많이 형성돼서 네. 감기가 역동해서 담즙이 이선 안으로 들어가서 담즙을 인한 이선염이 급성 이선염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는 보게 되면 소화도 출혈 보통 노인들을 보게 되면 장기간 아스피린이라든가 정두편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단바이 그 건강하시겠다고 바이단바이 주사도 많이 맞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많이 맞는 분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서 그 혈관이 확장되고 느슨해지고 노인들이 또 기맥이 좀 약하다나니까 네네. 혈관을 붙들어주는 기가 약하다나 보니까 혈관은 잘 파열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강경화에 있는 분들 강경화에 있는 분들은 보통 먼직마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네. 위출혈이 잘 생깁니다. 그 위정맥이 그 확장됨에 파열됨에 위에서 출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극성 음식 술이라든가 아주 매운 음식 혹은 기름에 튀운 음식 혹은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왕왕 그 혈관이 잘 파열됩니다. 그리고 먼직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위에 있는 정맥이 터지면서 위출혈이 대량적으로 생깁니다. 네. 이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소화불량, 급성 위장염, 급성 담낭염이다. 뭐 또 급성 이선염, 소화도 출혈의 주요 증상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줬으면 하는데요.
1: 주요하게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 더 보충할 거는 그 원래 그 소화 잘 되지 않고 후장 있고 그다음에 어토를 하고 이런 분들은 보통은 외창도 실어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저기 명절 기간에 또 기름진 음식이나 염증 잘 발현 저게 잘 일으킬 수 있는 그 기름 저기 매운 음식 술이나 이런 것도 드시게 되면 또 그 실어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자극받아 빨리 자라기 때문에 소화도 질환도 많이 생깁니다. 발병률 높은 원인은 아까 그 위에서 이야기하다시피

0: 얘기한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주요 증상들을 보게 되면, 소화불량 보게 되면, 그 후장, 예, 배가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잘 내려야 가고, 그 다음에 대변이 잘 내려야 하고, 조금 조금씩 빠지면서, 한꺼번에 못 누고, 그 다음에 그 옆구리가, 두 옆구리가, 예, 불쾌하고, 쌍통하고, 예. 그 다음에 황위, 반수한, 예, 그러니까, 식은 게 막 올라오고, 이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그, 드시는 그런 욕망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소화불량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급성위장염 경우에는 증상 보게 되면, 위통, 위가 아프고, 그 다음에 후통, 아랫배, 중간배, 예, 그러니까, 그 배꼽 주위에 그 복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설사를 합니다. 후시에. 예. 그 다음에 머리도 아파납니다. 그 다음에 토하고 설사라고. 예. 그 다음에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수조이 생기고 충혈도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급성위장염 경우에 나타난 경우고, 그 다음에 급성당뇨염 경우에는, 오른쪽 옆구리가, 예, 불편하고, 부딪히고, 또 아파도 나고, 그렇습니다. 간을 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담낭을 내서, 담낭염을 내서 아픈 겁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견주리가 아파나고, 또 불쾌하고, 예. 짱통하고, 그 다음에 그 대변이 불정상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황달이 어떨 때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급성 담낭염의 증세고, 급성 이스님 정황 때를 보게 되면 역시 그러니까 왼쪽 부위 위 부위 위 아래쪽 부위 불쾌하고 아파나고 뚱퉁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토하고 그다음에 그 열이 나고 그다음에 그 땀바의 매가 높아집니다. 혈을 검사해 보게 되면 주약에 보게 되면 급성이 있는 경우는 그렇고 소화도 출혈 경우에 보게 되면 변이 새까만 변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토하게 되면 또 새까만 그 음식물과 섞인 이런 물질들이 토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물질들 나옵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주약의 증상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 네. 이 급성 이선염과 소화도 출혈 하게 되면 뭐 다른 분들이 사망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하던데 뭐 그렇게 엄중합니까 이게?
0: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이선염 경우에는 그 염증이 발생하는 그 속도가 빠릅니다.
1: 네네.
0: 그리고 급성 이선염 경우에는 보게 되면 그 십이지장 그 경련을 인해서 담즙 제대로 빠먹지고 이선 안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큰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화도 출혈인 경우에 보게 되면 주약에 그 소화 잘 되지 않고 또 과하면 과식하고 그 다음에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역시 그 간의 먼지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이 원래 먼지마를 통해서 이렇게 우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심장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 못 가고 그 압력이 증가되면서 그 혈관이 위장 점막이 정맥이 누장합니다. 그러면서 약하게 되면 터져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역시 저기 그 소화도 출혈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지혈 제대로 못하게 되면 사망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그 땀, 그 일반적으로 그 땀바이 번이라든가 혹은 바이담바이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분들은 만약에 신체 내의 혈 가운데 땀바이 종량이가 내려야 갔을 때는 바이담바이를 아예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로인들은 바이담바이 맞게 되면 맥이 나오고 정신이 나고 하니까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담바이 맞을 때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1: 소화불량이다, 급성위장염, 급성담낭염, 이선염, 소화도 줄어드는 것 같더니 소화도 질환에

0: 증상이 경하게 나타날 경우라면 가정에서 뭐 편하게 약 복용으로 능히 호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일반적으로 소화불량 경우에는 그 건폐환이라든가,
0: 네.
1: 그다음에 수강 허위환이라든가, 원위수, 양위수, 健胃消食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가 찬 분들은 원위수로 드시고, 그 다음에 위가 좀 열한 분들은 양위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폐화는 위가 열하든 안 하든지 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런센젠병화는 위가 열한 분들을 드시면 안 됩니다.
0: 예.
1: 그리고 그 급성 위장염 경우에 보게 되면 후방생호조조낭, 그다음에 후방황련수, 그다음에 위창린, 오메라조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그 급성 단아염 경우에는 쇼엔리단펠. 근데 쇼엔리단펠이 맞죠. 과민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과민을 방지할 수 있는 저기 쇄도칭이라든가, 혹은 저기 그 염 저기 과민 반응 저기 억제할 수 있는 뭐 폴민이라든가 시스민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후방진해진 폐라든가 수관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급성 단아염 같은 것을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급성 인선염 경우에는 칭이리단, 칭이리단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 드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후수강완, 다청지탕, 시어후주의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출혈 경우에는 칭외쇼엔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드셔도 되고, 그다음 산치펀, 빈속에 드셔도 좋고, 그다음 윈난바이오, 이거는 경한 경우입니다. 중한 경우는 이거 써도 쓸데 없습니다. 나오는 거 막지 못하기 때문에.
0: 그렇군요. 이 집에서 약 복용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인천병원으로 가야 합니다만은 뭐 어떤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1: 증상이 아래 그 이제 얘기한 그 약들을 드셔도 완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뭐 좀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하면 아예 됩니다. 그리고
0: 그렇죠.
1: 요새 보게 되면 그 혈압이 불시로 높아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요새 내 미스 봤는데 혈압이 불시로 올라갑니다. 노인들이 이 날씨가 치바지고 그 다음에 낮에하고 밤에 기온 차가 크고 그 다음에 또 그 명절이 다가오다니까 진척이나 혹은 동무끼리 앉아서 음식물을 드시는데 짜고 그 지방질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증상이 더 가중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소화불량 그리고 뭐 급성위장염, 이선염, 단낭염, 소화도 이 환자 정황과 증상을 요약한 후에 능히 진단을 어떻게 내린다고 봐요?
1: 아까 그 얘기한 그 초기 증상, 이거 근거로 해서 초기적 진단은 본인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뭐, 또보라든가, 혹은 저기 그 의학 문화 수준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도경을 통해서 그 증상과 대조해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러나 똑똑한 건 그래도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 이상의 질환에 대한 치료는 각기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1: 그 소화불량인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그 금폐완이라든가 양모완이라든가 원외수 양외수 아 수강허외완이라든가 혹은 른선잼피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할 수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위장염인 경우에는 후방황레수라든가 그다음에 외상염 외상염 폐라든가 그다음에 양외수 원외수 이런 것들을 드셔서 증상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급성 이선염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칭이디단 이강월 따청치탕 진간리단 쇼엔리단 이런 것들을 드셔도 이선염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이가 아파나고요. 음식물 드셔도 아파나고 이럴 때는 유산 분비가 많고 그다음 염증도 있기 때문에 그 오멜라조라든가 윈난바이오라든가 산지펀을 같이 드신 것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평소에 위장이나 이선 담낭이 좋지 않다면 명절 기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1: 주약의 그 만성병이지 그러니까 만성 위장염이나
0: 네.
1: 만성 담낭염이나 만성 이선염이나 이러한 분들은 약을 꼭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평상시 쓰던 약들을. 그래서 그 음식 드신 후이라도 이 약들을 드셔서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뽀인 보스 이런 것을 금기를 하고 그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고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 음식 위생을 잘 지키고 변질한 음식 드시지 말고 그다음에 그 오염된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말고 또 진에 피로하지 말고 이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약물을 보게 되면 로인들이 보통 그 심자이나 심장지자를 했거나 혹은 로인들이 머리가 아파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보통 정등펜이나 장호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십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 아스피린 기도 위에는 자극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정등펜 드시는 분들은 위에 염증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진통은 되고 소염도 좀 되는데 근데 이센 수양소라는 것이 위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더 크게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등펜 같은 거는 꼭 음식을 드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
0: 네.
1: 장로 아스피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외양후두통 폐라든가 전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만성 질환을 좀 예방할 수도 있고 분기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이 명절 기간에도 보게 되면 상한 음식을 먹어서 위장도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봐요. 뭐 특히 명절 때게 되면은 모두 휴식하고 뭐 합니다. 이제 가가는 여기서도 병으로 막 달려가는 분들은 꽤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이 남은 음식을 보관하고 또 다시 덮여먹는 문제에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1: 일반적으로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냉장고에 이었다가.
0: 네.
1: 그러나 덮여서 하실 때 충분히 끓여서 충분히 닦아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네.
1: 일반적으로 음식을 보게 되면 그 단백질도 많고 유기질도 많고 그리고 냉장고에 그 세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유용한 영양제가 되기 때문에 남은 음식들이 간염이 허리 될 수, 오염이 허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끓이고 충분히 닦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좌도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음식 위생 안전에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식 위생 안전.
1: 주약에 보게 되면 그 맛이 인체 내에 만성 질환이 없다게 되면 위장염이나 담낭염이나 이런 게 없다게 되면 어딘가에 드셔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음식 위생 안전에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이 좋고 또 잼베싱 의원이라든가

0: 미란싱 위엔이라든가, 혹은 그 시로우라든가, 이런 분들은, 항상 약을 드신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저기 명절 기간에 술도 마시고, 또 채도 여러 가지 기름이 높은, 지방질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미리 예방함에,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리고 또 명절 기간 하게 되면은 뭐 모두가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뭐 만나는 것도 먹고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근데 이 소화도 질환을 예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뭐 주로 휴식하다 보니까 많이 먹게 돼요. 네. 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0: 예, 주하기는 그 음식을 드신 후에 인차 앉아서 뭐 장담하거나 이러지 말고 계속 양백보 이상 걸음을 걸고
1: 네.
0: 이러면서 그 위장이 운행을 도와주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 하나는 깨끗한 음식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자극성 있는 음식 그러니까 맵고 술 이런 것들을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먼저 안주를 좀 드셔서 위점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충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네. 술이나 자극성 음식을 드시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명절 기간에는 뭐 평소에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는 긴 휴가인 것만큼 피로하지 않고 휴식을 잘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명절을 무탈하게 보냄에 있어서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0: 주약이 그 잠에 드시는 이런 시간과 지지가 좀 균일성적으로
1: 네.
0: 밤을 지내 오래 지새지 말고 오래 지새게 되면 그 사람이 면역기관도 필요해집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을 허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깔란이 생기고 또 감기가 또 생기고 소화도 질환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고 일어나는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음식을 드실 때 균형적으로 어느 쪽에 팬하지 말고 뭐 기름진 음식을 지내 드시지 말고 또 야채를 드시는 것을 어떤 사람도 보게 되면 기름진 음식만 드시고 야채를 섞여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 평형이 깨지면서 또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다음에 그 음식 위생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음식 오염을 방지하고 적당히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당히 약을 가지고 당기고 또 적당히 드시고 그다음에 그 영양물 고단백 음식을 좀 적게 드시고 고단백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 체를 보게 되면 다 작게 좀 작았기 때문에 단백질하고 작은 것이 체내에 들어가서 그 쇠장선 도열한 게 높아지기 때문에
1: 네네.
0: 비용량이 늘어납니다. 비용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 올라가지. 그래서 요새 보게 되면 혈압 올라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괜찮습니다. 혈관이 수축됐다 늘어나는 이런 기능이 좋기 때문에 연간하면 혈압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기 70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혈압이 인수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명절 기간에는 뭐 음식도 자주 먹고 뭐 휴식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또 꽤 길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적당히 운동을 하라 합니다만 이 건강에 좀 이론 운동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0: 주하게 그 아침에는 지금 기온이 그리 낮지 않기 때문에 국경선이라도 기온이 아침 기온이 그리 낮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 산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산책.
0: 등산이나 격렬한 운동을
1: 상관하시고 걸으면서 예. 예. 몸도 마음도 눈도 쉬어가면서 예. 그 격렬한 필요 없이 예.
0: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예. 일반적으로 지내 저기 많이 드시지 말고 호흡 복싱하는 것을 방지하고
1: 네네.
0: 그러니까 치훈법 그러니까 드셔도 드셨다는 감각이 생겼을 때는 맛있는 음식이라도 예. 드시지 않고. 한 번, 두 번 더 사시면 되지. 맛있는 음식.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란 말이야.
1: 그래요.
0: 예. 그 다음에, 그, 복합 비타민 B. 예. 예. 이런 것들을 적당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0: 혹은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E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혈관을 보호하고, 출혈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1: 긴 연휴를 이용을 해서 여행을 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환경이 바뀌면 문제가 나타날 수도 두루 있을 텐데요. 외지로 갈 경우라면요 어떤 소화도 질환의 약을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0: 주약에 그 GMP1, 그다음에 른센 GMP1, 그러니까 자기 체질과 맞게 건배원 같은 거는 태양이나 소양인 경우에는 건배원 쓰는 게 좋습니다. 런센 GMP1 같은 거는 보통 그 소음인 경우, 찬 체질인 경우,
1: 네.
0: 이런 것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담낭염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시오엔리단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수강허외완이라든가, 진간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외수, 원외수, 그 다음 후방황레수, 후방생활초 조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증세 나타나면 인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병원에는 직발 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로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갖게 되는 긴 연휴를 잘 보냄에 있어서 우선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무탈하고 또 즐겁게 보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뭐 생활규칙, 음식위생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예, 첫째는 생활규칙을 좀 잘 지키고 예, 그러니까 일어나 지주에 일어나고 잠드시는 시간을 제 시간에 잠에 드시고 음식을 복식하는 것을 좀 삼가라고 또 자극성이 강한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갈기 들어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갈 계절에 기후가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많이 노출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수분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신노시혈 있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 그 신호생활에 대한 약들을 준비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약에 보게 되면 노신통이라든가 통신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고 당당염 경우에는 당당염과 이선염 경우에는 진간리다이라든가 칭일이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 아주 매운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것을 적당히 드시고 예, 좋은 김에 뭐 깜배하다나 뭐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위생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오염된 음식을 삼가라고 그 다음에 그 로인들이 그 뭐 기분이 좋다고 등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수는 70 이상 되게 되면 등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그렇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등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경절 연휴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연면조의병원 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국경절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건강인 것입니다. 건강해야 명절도 즐기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경절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돌아온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은 행동에 앞장섭니다.